0: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두 개의 큰 기둥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대신 죽으신 우리의 죄가 사함받은 용서함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해진 그 자리 너무나 중요하지요. 그 다음에 부활은 예수님이 다시 죽고 살아나셨다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 다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면밀히 들여다보면은 부활 이후 이 부활 신앙을 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 부활도 중요한데 그 부활의 중요성만큼이나 부활 이후에 부활 신앙생활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부활이 한 사건이었다면 부활 이후에 우리의 부활 신앙생활은 그 부활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실제이고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생활의 실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은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셨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창조자셨다라는 거죠. 그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히브리서 3장 13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창조 때에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도 부활하셔서도 오늘도 동일하시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오시죠.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심은 부활 전이나 부활 후가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살아생전에 부활에 대해서 정말 정말 많이 말씀하시지만 정말 답답하게 반응하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세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부활한 후에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4장 13, 14, 15절을 보면은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하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예수님이 무덤을 찾은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고자 한 예수님 생전의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두 명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나고자 했던 갈릴리가 아닌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7마일, 한 11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무덤 안에 계시고 무덤에 안 계시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만나고자 한 그 말씀, 여인들이 해주었던 그 말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질문도 해봤어요. 이게 맞나? 이게 사실인가? 이게 좀 믿어지기도 하고 믿어지기도 하지 않는데 이렇게 질문을 했던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가까이 가시고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무덤에 간 여인들로부터 예수님 부활하셨고 만나자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한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약속의 말씀이었지만 그게 때로는 살아야 역사하기도, 어떨 때는 또 의심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이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하며 질문했다는 거죠.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이에 대해서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는요 카시니 탐사선을 통해서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의 얼음층 아래 열수성 활동, 좀 전문적인 영어예요. 하이드로서미컬 액티비티를 보여주는 해양이 있고 또 다른 위성 타이탄에는 액체 메탄 바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냈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는 과학자들이 물이나 바다에 집착하는 것은 그것이 생명이 진화하기에 필요하고 충분한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이 창조론을 거부하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자동차가 철과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졌다고 철과 플라스틱만 있으면 저절로 자동차가 생겨납니까?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생명의 주재료인 물만 있으면 생명이 결국에는 생긴다라는 것을 철석같이 믿는 거죠. 물 안에 생명을 집어넣는 것도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제 어떤 자기들의 생각으로 그렇게 믿기 때문이죠. 창세기 1장 1절을 분명히 말씀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나 틈만 나면 사람들은 이 사실을 부인하고 안 믿으려고 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부터 43절 보면 그냥 합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해 그 보는 것을 그 영으로 생각을 하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보통 사람들이 부활하면 영으로 부활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영은 살과 뼈가 없어요.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잖아요.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죠. 아직까지 부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이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질문의 내용을 다 정리해 준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영으로 생각합니다. 생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영으로 부활한 게 아닌데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은 예수님 손과 발이 있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니까 먹을 것이 뭐냐 하시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잡수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생한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의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믿지 않든 믿지 않든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이것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이에요. 살아생전에도 말씀하셨고 부활하셔서도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말을 해도 믿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가 동행하고 계신 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군가 여러분을 거부한다면 그 사람 옆에 가고 싶으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직 몰라서 그런다. 그 사람 아직 잘 철이 없어서 그렇다. 그 사람이 언젠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사람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 옆에 그냥 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이해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이해하시고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까이 가시고 제자들과 동행하셨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우리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전히 제자들을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이죠. 우리도 제자들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말씀으로 부활하신 후에 여전히 역사하고 계세요. 곤면하세요. 그리고 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지만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눈으로 보고 들어 알고 이해했어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은 말씀이셨고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걸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이신 주님을 가까이 하면 살아 역사하신 주님을 날마다 생생하게 경험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건 다 아는데 말씀을 잘 안 읽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썬다싱의 전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썬다싱은요 인도의 성인 중에 한 분이세요. 성자예요. 예수 믿는 성자세요. 그는 어려서부터 힌두교의 한 분파인 시크교도였지만 진리를 구하다가 스스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참 진리가 뭐냐고, 이 진리가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발견되냐면 기차에 그냥 죽겠다라고 하니까 주님이 오셔서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참 진리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진리신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나니까요, 시크교도에서는 예수 믿는다 하면 비록 기독교 학교에 그 당시 보내고 있었지만은 다니고 있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 펀잡 지방의 시크교도 학교에서 시크교도들이 기독교 미국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를 다니고 있었지만 믿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집안에 쫓겨나고 죽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는 믿을 뿐만이 아니라 집에서 쫓겨나서 계속해서 순회 전도자로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그에게 히말라야 지방은 중국의 경계인 티벳부터 네팔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때 히말라야에 살고 있는 대성자 마하리시라는 그런 사람, 선다싱이 듣고 그분을 만나러 갑니다. 대성자 마하리시는 그는 실제 나이가 그 당시 200세가 훨씬 넘어서 300세가 되었고 생활은 히말라야 산에서 나는 약초를 캐서 말려서 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독교, 그 마하리시라는 그분은요, 선다싱이 만났던 그분은 기독교 반대가 심하던 인도 북부 지역에 기독교 비밀 전도단원의 일원으로서 그 당시 저 동방 알렉산드리아에서부터 오게 된 인물이었어요. 그 실제 성경을, 그가 읽는 성경을 보면 히라버로, 그리스로 되어 있는 그 당시 그 언어로 그대로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은 다른 일을 안 했어요. 전도가 끝난 이후에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선다싱은 그가 평생 세 번 그를 만났는데 하루는 마하리시를 만나러 가는 중에 라마승과 함께 그분을 만나러 가는 기회가 생겼어요. 라마승이 그 당시 유명한 수도승, 그 당시 히말라야 산맥,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보면 곳곳에 수도하는, 이 구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동굴 속에 있다고 그래요. 근데 한 수도승, 구도승이기도 한, 만나러 가는 중에 그 당시 라마승의 수도승, 구도승이기도 한 노승이 히말라야 산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었는데 실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혹시 이 사람은, 이 라마승은 마하리시라는 이 대성자가, 그분이 아닌가 하고 그냥 따라간 거였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당신 혹시 라마승의 구도승이시지 않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마하리시는 벌써 알고 있었죠. 그 라마승은 죽었다고. 그리고 그가 살 길, 죄인이 살 길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라고 바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 참 영생, 그 사람 죽었고 너희들이 찾는 그 구도의 길은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 길이 된다고 바로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이미 자기 종교를 가지고 있고 자기 종교의 성자인 노승을 찾던 라마승에게 기독교를 정면으로 반대하는 그에게 살아있는 복음을 전해주었고 오히려 그가 예수를 믿게 되어 있다는 것은 역사에 기록된 실화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해결할 분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복음을 받아들인 실화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듣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 주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한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요, 다시 미 항공 우주국의 토성의 위성에 발견된 물리학을 하면 그 물속에 생명이 있을 것 같은 하나님의 창조에 부인하는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부한해동이 돼요. 아,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 그 주님에 대해서 자꾸 불신을 하게 됩니다. 시간 나면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님의 부활을 불신하는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때요?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동행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사탄은 자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는 거죠. 어찌 보면 이 일은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천국 가는 그날까지 겪게 되는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과정 계속 반복합니다. 잘 믿는 것 같은데 의심하고 믿고 의심하고 믿고 계속해서 반복해요. 왜 그럴까요?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주이신 예수님을 알지만 평생 이 일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고민을 물어주신 거예요. 눈이 가려져서 그러는데 눈이 떠졌다 할지라도 자꾸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일이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7절부터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 있었어요. 아직 영적인 눈이 안 띄어지니까 예수님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너무 슬퍼요. 이걸 믿고는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 정확히 누구인지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예수님의 열두 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가까운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냐고 예수님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어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죄값을 치르고 구원해 준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일이 일어났는데 3일이 되도록 지금 아무 일이 안 일어나고 이미 지금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한 사실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저는 이제 놀랄 뿐이었고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이 나타남만 봤다는 거죠. 천사들이 알려줬는데 그 루트만 이야기를 하지 그 핵심 내용 코어 컨텐츠에 대해서는 외면해 버린 거죠.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에 베드로가 쫓아갔어요.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으면 보았지만 예수님이 안 보이시니까 더욱 못 믿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갈릴리에서 보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면 됐는데 그러지를 못했던 거죠.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 글로바가 자세히 되어진 일,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자세히 되어진 그 주변 그 즈음에 되어진 일을 조리 있게 예수님이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 일은 무슨 일이에요?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생각을 안 했어요. 그를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십자가에 사형 집행을 했어요. 억울하게. 제자인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 구원할 분이다라고 믿었어요. 근데 이 일이 일어난 지 3일이 됐지만 근데 이제 이 구원자에 대해 기대를 접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죽으셨고 아직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천사들의 이야기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 차원에서 제자 중 몇 사람이 가보니까 여자들의 말은 사실이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고민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엠마오로 가고 있다. 그들이 보지 못하는 실수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로 보고 있다는 게 이들이 실수한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의 죽음으로 그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접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살아계신 때 하셨던 말씀이 지금 천사와 여자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믿지를 않았다라는 것이 이들의 몇 가지 실수입니다. 부활하시고 그들을 만나려고 하신다는 사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25리나 떨어진 한 7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분명히 글로바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꽤 똑똑한 사람인데 그것을 눈앞에 보여지는 일로만 판단하고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아니라 좋으신 분이에요.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시고 인류의 스승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마음속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육적인 눈과 생각은 열려져 있지만 영적인 눈과 생각이 가려져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 성경 공부를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만으로 족하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보혜사로 보내주 우리를 지금도 지키시고 있다는 사실을, 모든 믿음의 진리를 입으로 머리로는 아는데 영적인 눈이 안 열려지면 이걸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좋은 이야기인데 뭐 그래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고 어떻게 모든 이야기가 다 맞겠어? 중요한 이야기만 맞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인간적인 합리적인 생각과 의심이 함께 작용하여서 그런 일은 절대 없다. 그냥 내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반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기도해도 안 되던데 하면서 거기다가 신앙적인 열심이 있었던 사람들은 더 회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주님이 더 깊은 고난과 어려움 속으로 집어넣으시는 이유는 그 안에서 주님이 더 친밀하게 만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 깊이 생생하게 누구도 흔들 수 없이 만들려고 하는데 대부분 여선에서 사람들이 머뭇거리다가 나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다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이 안 믿어지면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사실을 믿지 않으면 믿는 척 할 뿐 정말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인간의 타락,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성령의 도우심, 그리고 다시 마라나타 예수의 다시 오실 심판주를 믿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지. 이것은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데 이쯤 되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이거 안 되잖아요. 뭐 우리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잘 소망 없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신앙 분석하고 판단하고 정리하였지만 여전히 우리들 마음속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하면 거기에 동조하는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은요,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 설득하시기가, 아, 예수님 입장하면 돌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설득하시기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보다도 차라리 죽으시는 게 빠르지 우리를 이해시키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여전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사랑하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 이 귀한 영적인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사고, 이성적인 사고는 하지만 영적인 안목이 열려져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안목을 주시고 예수님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예. 히브리서 11장 1절을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주님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눈을 주신 거예요. 선진들이 정말 예수님 하나님 보지 못하였지만 몇몇 사람들은 형체만 볼 수 있었지만 믿음으로써 이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히브리서 11장에 설명을 하고 있지. 그래서 우리도 이 영적인 안목이 열린다라는 것은 뭡니까? 육신의 안목이 아닌 영적인 안목이 열린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믿음의 안목으로 바라보면 누가 보여요? 예수님. 믿음이라는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 구원자 예수님이 생생하게 보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사는 3차원 너머에 천지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4차원, 5차원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이 보여져요. 우리가 사는 세상 이상 너머에 하나님 능히 하실 수 있다라는 게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무리를 걸어와서라도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고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를 타치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여전히 의심하는 우리들이지만 그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설명을 해줍니까? 우리 오늘 본문이죠.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영적인 사실을 이미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을 통해서 확인해 주세요. 마치 기차 레일하고 똑같아요.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라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믿고 쭉 따라가면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는 거예요. 자그마한 것이 서서히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만 쫓아가는데 기적 이상의 하나님의 역사하신가 운행하신가 인도하신가 충만케 하신가 측량할 수 없는 것들이 하늘을 두루마리 사나와도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진다.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믿음의 눈을 어디에 맞춰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 답답하실 만도 한데 다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설명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눈치 있는 사람이면 좀 알 수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해 주시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미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미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창세기 1장 1절으로 돌아가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믿어지면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여지면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미련하고 더디 믿게 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한 말을 믿으면 창조뿐만 아니라 그가 선택하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기 시작하면 오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 여전히 사랑한다는 말씀이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 미련하고 그분이 보낸 선지자들의 말들을 더디 믿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내용이 뭔지 한번 볼까요? 26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시편 21편 1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지금 다윗은 자기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으로 이미 예언되어 있었어요.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들어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2장 10절은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에 들어가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고난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가면은요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재창조가 된다는 거예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부서지고 박살나고 산산이 조각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지쳐서 헤매이고 있다 할지라도 주의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면 다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롭게 회복하시는 역사, 온전함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 이후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인하여서 기도도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 주님이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의 선지자의 말을 더디 믿음으로 인하여 이들은 이런 구원과 온전함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생생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딴 데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다른 데를 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분명하게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라고 말하면서 믿음의 수 없는 선진들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그렇게 살았다라고 그리고 그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얽매기 쉬운 죄가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는데 보지를 못합니다. 기적을 보면 우리의 믿음은 요즘 어떻습니까? 기적을 보면 놀라지만 기적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냥 잊어버리고 육신의 안목으로 보고 판단해버립니다. 말하죠. 이게 바로 우리의 한계입니다. 이런 한계가 예수님과 함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지혜를 가질 것과 그 지혜 안에서 선지자들의 말씀으로 다른 것을 확인해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뭐 먹고 어땠고 기적 베풀어 이야기로 하신 게 아니에요.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예,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거를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전히 우리에게 베푸시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전히 우리 삶은 주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안 믿었다 자꾸 반복을 합니다. 예수 인간적으로 또 생각해보면 미치실 지경일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으로 권면하시죠. 약속의 말씀, 언약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사람들이 약속하고 잊어버리고 약속하고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주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권면하시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깊은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2017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는 전교인이 성경을 1독 이상 하자라고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벌써 4월, 2017년 3분의 1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쯤 성경을 읽어도 3분의 1, 66권의 3분의 1, 구약 22권 이상은 아가서 내지는 최소한 잠언 정도는 읽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신구약을 함께 읽으시면 좀 다르겠지요. 아무튼 성경을 읽는 것과 안 읽는 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을 읽으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뭔 잘 모르겠지만 말씀을 붙잡으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두 번째는 주의 은혜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지만 성령께서 깨달아주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알게 되죠. 자, 어찌 이것을 들으시면 성경을 읽는 것이 마치 현세적인 복을 받는 정도의 말처럼 들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영적인 안목으로 보면 이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누구와 함께 한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증거입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주일 정말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좋은 습관이 생겼어요. 고난을 통해서 좋은 습관이 생겼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면 영어 성경 한 장 있고 한글 성경 있고 경건서적 있고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 할 것 준비하면 좀 시간이 좀 지나죠. 가급적이면 저는 굉장히 뉴스를 좋아하거든요. 시사적인 것을 좀 안 보려고 하게 되더라고요. 거의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잠깐은 보지만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 네 시간 쓰는 것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 생각 밖으로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고 있더라고요. 너무나 많이. 시간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관리를 잘 못하고 있더라고요. 시간 쓰는 걸 보면 내 마음대로 사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 그냥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 즉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니 좋은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은 잘 극복하는 은혜도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기쁨 저 자신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센 인생의 파도가 오면 어떻게 반응할지도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안에 있으면 이런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넘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지. 즉 말씀 안에 누리는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읽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이게 굉장히 많은 구절이 있지만 핵심만 제가 세 구절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죠. 원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데 뱀, 사단 유혹해가지고 여자 하와가 먹어버린 관계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사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사단과 여자의 후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원수가 되게 하셔서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한다. 예수요. 그리고 에스겔 34장 23절입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를 위하여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다윗이 그들의 목자, 다윗의 후손 중에서 예수님이 영원한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신, 인류의 목자가 되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주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그 중에 대표되는 것 제가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뽑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의 탄생, 고난, 목자 역할이 다 나옵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 거죠. 보통 사람 아니면 어렵습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왜 그렇게 기억력이 없냐라고 꾸지람 붙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시 자신이 하신 말씀을 구약과 모세오경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 탄생하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이게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닌 당신 자신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다라는 것.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제 다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가신 이후에 요한이 볼 때 이 말씀을 안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거든요. 말씀을 통하여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설교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돌과 자갈들을 끄집어내고 옥토밭이 되어서 받아들이기만 하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동적으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이 추구하는 우리들이 추구하는 현세의 복을 넘어서서 상상하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날마다 여전히 변함없이 베푸시는 기가 막힌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한들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박신웅 목사님의 말씀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BBN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원 및 신앙 상담이 필요하시면 BBN 복음대화방을 추천해 드립니다. BBN 복음대화방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그럼 오늘 청취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마다 여러분 삶에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오늘의 말씀을 꼭 청취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오늘도 길을 찾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 이하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탑을 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극명하게 대조적인 모습입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탑을 쌓고 성을 쌓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는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0: 온 가족이 함께 들을 수 있는 인터넷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은 결과 보시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 던져가지고 그를 쓰러뜨린 것도 기적이고 놀라운 일이지만, 그 어린 청년, 그 어린 소년 다윗이 그 엄청난 괴물 같은 골리앗에게 도전장을 던지고 그에게 덤빌 수 있었다는 것, 이것 자체가 기적이고 이것 자체가 놀라운 거 아닙니까?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오늘 이 시간에는 분당 우리교회 담임하시는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 거룩이 능력이다를 보내드립니다.

0: 구약 성경 레위기 11장 4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은 그 거룩을 얼마나 강조하십니까? 방금 읽은 레위기 11장 45절에서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또 레위기 19장 1절 2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또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심지어는 출애굽기 39장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긴 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이 제사장의 머리에서는 관에다가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패를 거기에 그 더 씌워서 그렇게 이제 더 씌우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굵은 대문자로 돼 있더라고요. Holy to the Lord. 한 글자 한 글자를 굵은 그 대문자로 써놓은 걸 제가 봤는데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거룩을 이렇게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거룩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는데 오늘 제가 그 제기하고 싶은 문제가 뭐냐 하면은,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을 강조하시는 분이라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가지고 그 가나안을 목표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수가 있느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그 당시 가나안은 한마디로 타락한 땅이에요. 타락한 땅.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믿던 바알 종교 자체가 이 음란을 바탕으로 한 그런 종교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이 가나안의 문화라는 것 자체가 이 풍요를 향한 욕망이 넘쳐가지고 이 풍요를 위해서라면 막 무슨 짓이라도 하던 그런 사회 분위기가 그게 가나안이에요.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 진짜 하나님이 거룩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그런 음란하고 그 악한 그런 그 오염된 땅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가나안에 그 인간의 그 손때가 묻지 않은 그 무공의 청정지역으로 인도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는 이런 문제 제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룩이 뭔지를 우리는 다 파악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히브리어로 거룩은 카다시라는 단어인데요. 이 카도시라는 이 단어는 기본 의미가 영어로 컷이라고 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히브리어로 거룩이라는 단어가 카도시인데 그 카도시는 영어 단어로 컷, 우리말로 하면은 베다, 자르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단어고, 더군다나 이 카도시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주로 구별되다, 그러니까 이런 뜻으로 사용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이 거룩을 좀 정적인 거, 뭐 홀로 내가 뭐 이렇게 해내는 거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것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그 단독적으로 존재하는 단어라기보다는요, 이 반하나님적인 환경,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거룩을 원하셨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독야청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그 타락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과 구별된 삶, 그들과 다르게 사는 삶을 구현해내는 걸 거룩이라 생각하시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 출애굽기 12장 38절에서도 드러나는데요. 그 출애굽기 12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과정을 이제 홍해를 건너 광야 생활하는 그 과정을 묘사한 말씀인데, 자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보십시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지금 이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묘사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있는 게 아니고 잡족들, 그것도 뭐 그냥 조금 섞인 게 아니고 수많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수많은 잡족들이 거기에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막 얼마나 그 오염되고 악한 생각과 문화를 쏟아냈겠냐고요. 그 수많은 잡족들이 섞여 있던 그 당시에서 하나님이 원했던 것이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기서 벌써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룩의 의미가 뭔지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수많은 잡족들을 쏟아내시는 걸 거룩이라 그러진 않고 그 수많은 잡족들로 오염되어 있는 그들 속에서 거룩을 구현해라. 뭡니까? 그들과 구별된, 구분된 삶을 드러내라.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교회 구역 모임인 다락방 모임에 막 너무너무 만족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 다락방은 난 너무너무 좋아. 그런 분들은 내일부터 특별 기도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 다락방에 수많은 잡족을 보내주시기 원합니다. 그 잡족이 섞여야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이 구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이 실패한 게 바로 이 문제 아닙니까? 삼손은 나시리인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나시리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구분된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 나시리는요, 이 구분된 자, 그 삼손이 참 어리석었던 건 뭡니까? 삼손은 그저 눈으로 보이는 외적인, 그 머리털 안 자르고 그 머리카락 긴 걸로 다른 사람과 그 구별을 이루고자 하는 이런, 그래서 삼손의 인생은요, 망할 때까지 그 머리털 안 잘리려고 애쓰다가 그렇게 끝난 게 삼손 아닙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그런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머리털로 구분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삼손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타락했던 그 시대에 막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던 그 사사기 시대에 구분된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깨끗한 그런 구분된 차원에서의 나시린 되기를 원했는데 삼손은 그냥 뭐 머리털, 눈에 보이는 거. 이 오늘 여러분 좀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그 직장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어떤 구분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기껏 우리가 드러내는 거는 뭐 주일날 성경책 끼고 뭐 교회 가는 이 정도 구분. 성경책 끼고 가니까 교회 다니나 보다. 이거 말고 그 드러내는 뭐가 있습니까? 어떤 걸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아, 구별되긴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것들을 얼마나 까탈스럽고 아무것도 아닌 것까지 시비 걸고 문제 삼고 뭐 그런 걸로 구분이 된다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찔리시니까 웃지도 않으시네. 오늘 여러분이 목사인 저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당신은 크리스찬 중에도 목사니까 우리는 세상에 뭐 그렇게 섞여 살다 보니 또 벤츠도 타고 싶고 뭐 막 100평짜리 집도 원하고 하지만 목사님은 교회가 안 많고도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요구하는 건 뭐예요? 목사에 대하여 구분된 삶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로마서 12장 2절은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하라는 뜻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거룩한 삶을 구현해낼 수 있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 그 떠오르는 그 아미시 타운이라고요. 제가 한 번은 그 미국의 그 필라델피아에 이제 집회를 간 적이 있는데 그 저를 초청해 주신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들 구경시켜 드릴 게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저를 이제 태우셔가지고 한두 시간을 간 것 같아요. 한창 이제 근교로 나가니까 막 얼마나 환경이 좋은지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목사님 지금 저기 보이십니까? 저게 아미시 타운이라는 거예요. 이 아미시는요, 기독교 교파 중에 하나인데요. 이분들은 이제 이 오염된 세상에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세상과 격리되어 사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제 마을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그 넓게 펼쳐진 초원에서 이제 농사 짓고, 그래서 이분들은 현대적인 문명을 다 거부하고요. 이제 농사 지어가지고 그 생필품들을 거의 다 자급자족하는 걸로 알려졌고,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분들은 지금도 그 자동차 안 타고 다니고 마차를 타고 다녀요. 그리고 또 그 국가에다가 내는 세금은 당연히 내지만, 그러나 미국 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는 그런 고립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요, 너무너무 세상이 복잡하고 머리가 어지럽고 신문만 펼치면 막 역겨운 사건, 사고가 쏟아져 나온 걸 볼 때마다 가끔씩 아미시 타운이 생각이 나요. 나도 저기 가서 살고 싶다. 이런 험한 거 안 보고. 우리 그런 타운 하나 만들까요? 지리산 깊은 데다가 우리 이렇게 땅 좀 사가지고 거기서 농사 짓고 머리 딱 기르고 마차 타고 다니고, 그 너무 멋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결단코 원하지 않으세요. 왠지 아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그런 게 아닙니다. 잡족들 다 뽑아내고 우리끼리 독야청청하는 거룩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7장에서 그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 안에 거룩이 뭔지가 다 담겨 있는 걸 발견했는데요. 자,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내가 비 없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게 거룩 아닙니까? 세상에 머물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의 형태, 이게 거룩이거든요. 그 다음 17절에서 주님의 기도를 또 들어보십시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기도 거룩이 나오네요. 근데 그 다음 18절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주님의 기도 속에 뭐가 거룩인지를,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이 아무리 혼잡하고 복잡해도 머리가 아파도 그 필라델피아 근교에 있는 아미시 타운을 그리워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건 뭡니까? 다른 내가 이 땅에 닿고 있지만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나는 세상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다. 이걸 구현해내는 게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청년들에게 무슨 본문으로 어떤 말씀을 전하면 가장 좋을지를 고심하면서 이 본문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제 마음속에서 얼마나 갈망이 컸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오늘 저 청년들에게 내가 입술로만 설교하는 목사가 아니라 아버지 제 삶이 정말 바른 세상에 딛고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그 거룩한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제가 그 거룩한 목사가 되어서 제 입에서 나오는 이 선포되는 말씀이 거룩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갈망하는 마음이 제 안에 일어났는데요. 오늘 우리 여기 많은 청년들이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청년들에 부탁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도전하자고요. 한 번 더. 우리 주님은요,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막 어제까지 그 개념을 몰라가지고 세상에 뒤섞여 살았다 하더라도 오늘 결단하고, 하나님 오늘 새로 시작해도 될까요? 회개하고 은혜 구하고, 우리 오늘부터 저도 그렇고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거룩을 몸부림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또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도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청년 집회 갈 때마다 거의 안 빠뜨리고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사람들은 그 참 그 죄성을 가져가지고 그 본질을 잘 못 봐요. 그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결과만 가지고 뭐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친 거는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그날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다윗이 이제 막 물맷돌을 막 돌려가지고 딱 던졌는데 그 골리앗이 생각보다 날렵해가지고 싹 피했어요. 그리고 이제 5초 뒤에 그냥 다윗이 여기에 보니까 골리앗에게 밟혀 죽었더라. 그렇게 성경이 기록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다윗이 실패한 인생입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과 보시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 던져가지고 그를 쓰러뜨린 것도 기적이고 놀라운 일이지만 그 어린 청년, 그 어린 소년 다윗이 그 엄청난 괴물 같은 골리앗에게 도전장을 던지고 그에게 덤빌 수 있었다는 것, 이것 자체가 기적이고 이것 자체가 놀라운 거 아닙니까? 세상이 얼마나 악한데, 얼마나 거대한데 나 같은 게 뭐 어떻게 이기겠냐고, 이런 걸로 전의를 상실한 청년들에게 부탁합니다. 다윗처럼 확률, 이길 수 있는 확률 이런 거 계산하지 말고 한번 다윗에게 물맷돌 하나 들고, 하나님 주신 그 물맷돌 하나 들고 세상 악한 골리앗에게 한번 도전장을 던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도전장을 던지기 원한다면요, 먼저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앞에서 제가 거룩을 의미하는 카도시가 이 컷이라는 그 잘라내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지금부터 잘라내야 돼요. 이거 잘 잘라내서 성자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은 막 성자로 불리는 인물이지만 사실은 어거스틴은 젊을 때 엄청난 방탕하였답니다. 너무너무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그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얼마나 귀한 성자 소리를 듣는 자리까지 가게 됐는데요, 그가 어떻게 그렇게 성자 소리를 듣게 됐냐, 컷 잘했어요. 컷 잘 잘라내가지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한 번은 이제 어거스틴이 이때는 이미 타락한 생활을 다 청산한 이후에요. 크리스찬이 되고 난 이후인데요, 길을 가다가 그 옛날에 방탕할 때 그 자주 그 놀러 가고 들렀던 그 요즘으로 말하면 창녀, 이 율랑녀를 만난 거예요. 어거스틴이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자기는 이제 변화 받았는데 늘 같이 놀러 가고 하던 그 율랑녀를 만나니까, 또 어거스틴이 모르는 척하고 이렇게 이제 지나가려고 하니까 그 여자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혹시 어거스틴 아닙니까? 맞네.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왜 이렇게 놀러 안 오세요? 그러더래요. 그랬더니요, 어거스틴이 했던 한마디가 이거랍니다. 당신이 전에 알던 그 어거스틴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게 컷 아닙니까? 컷. 뭐 복잡한 얘기 필요 없어요. 아, 요새 뭐 다락방 모임 가고 뭐 이러느라고 뭐 시간이 없었어. 어쩌, 이런 얘기 없어요. 그냥 컷이에요. 네가 알던 어거스틴은 죽었다. 이게 컷이에요. 여러분, 그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그냥 그 주인집 여자가 그 보디발의 아내가 막 그렇게 유혹하고 막 옷을 벗기려고, 여러분 이 성적인 이 유혹은요, 이건 영적인 거예요. 한번 걸려들었다 그러면 못 벗어나나 봐요. 막 그 여자가 그 주인집 마나님으로서 막 체면이고 뭐고 없고 완전히 이거는 뭐 그냥 그 짐승 비슷하게 돼가지고 막 그 젊은 요셉, 막 그 잘생긴 요셉 옷을 막 벗기려고 그러니까 요셉의 반응이 창세기 39장 12절을 보세요.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랬더니 요셉의 반응을 보세요.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거두절미하고 컷! 잘라버렸어요. 요셉이 뭐 복잡, 아줌마 아줌마 왜 그래 왜 그래, 옷 뺏기면 안 되지. 왜 이래 아줌마, 정신 차리, 이런 거 없어요. 거두절미하고 옷 뺏기니까 옷 벗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컷이에요. 저는 우리 새아이에게 종종 얘기해요. 니들이 그 인터넷으로 자꾸 그런 유혹이 오면 아빠한테 말해라. 내일 당장 그 저 스마트 그 뭐지 그 KT 연락해서 내가 끊을게 이거. 인터넷 단절시키면 되거든. 스마트폰이 자꾸 너희들을 유혹하고 뭐 그런 게 있으면 말해라. 2G폰으로 바꿔줄게. 한 번도 말한 적은 없습니다. 전 진짜 저는 제가 그걸 원해요. 제가 스마트폰으로 자꾸 사단에 유혹하면요, 저는 이거 끊어버리기를 원해요. 이게 컷이에요. 우리가 세상과 단절한다는 게 뭔지를.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우리 청년들이나 또 뭐 기성세대나 할 거 없이 이 악한 세상에 도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 도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를 오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요, 여러분 악한 세상에 도전하기 원하신다면 거룩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그 다음에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의 구조를 한번 보세요. 진짜 하고 싶은 건 21절이거든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게 귀한 그릇이다. 그 말을 하고 싶은데 그 앞에 세상적인 논리,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요즘으로 치면은 금수저도 있고 흙수저도 있고 세상은 금수저, 흙수저로 사람을 구분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얼마나 깨끗한가, 얼마나 거룩한가, 얼마나 구별된 삶을 사는가 이걸로서 구분을 짓는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다윗이 왜 그날 골리앗에게 덤볐다가 밟혀 죽었다 해도 다윗은 실패한 인생이 아닐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이 기준으로는 이미 다윗은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이기 때문에 승패와 관계없이 그는 금그릇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상하고 실패하고 찢기고 아픔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그 큰 그릇,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안 믿는 분이 좀 계시나? 이렇게 소리가 이러지. 아니면 뭐 그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물은 아이 뭐 그 너무 당연한 걸 뭐 왜 물어? 우리가 모르는가? 그래서 대답을 안 하신 건가? 그러면 그래서 대답을 안 하신 분은 그러면 손을 드세요, 손을. 자,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니, 물어야 아멘 하지. 이게 지금 주기 안 맞아가지고 우리 15년을 같이 지내는데 왜 이렇게 박자가 안 맞습니까? 내가 이렇게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아멘 해야 되는데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거룩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 오래 잊고 살았거든요. 여러분 거룩의 능력이에요. 저는 최근에요 그 책 하나 그 광고 문구 보고 바로 내가 주문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책 제목이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렸던 사람들 이런 제목의 책인데요. 그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능력 있는 또 부흥을 경험했나 뭐 이런 걸 이제 다루는 책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왜 그 출판사 리뷰 광고 하나 보고 바로 책을 주문했는가 하면은요. 자,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독교인은 서기 40년경에 1,000명으로 시작했지만 100년에는 1만 명, 200년경에는 20만 명, 그리고 300년경에는 500에서 600만 명으로 늘어난다. 당시 로마의 기득권층으로부터 사악한 신종 미신이라고 치부받던 기독교의 파격적인 성장, 그 이면에는 과연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 이 질문을 던져놓고 저자가 이걸 세 가지로 분석해놓았다는 그 리뷰를 보고 내가 책을 감동해서 주문을 했거든요. 여러분 그 초대교회가 그 소수가 어떻게 그 거대한 로마를 극복하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나? 그 리뷰에 보니까 세 가지로 정리를 하는데요. 첫 번째가 이겁니다. 첫째가 기독교가 당시에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매우 윤리적인 종교였다는 점이다. 둘째, 체계 종교로 대변되는 속성이다. 셋째, 탈민족적이고 탈신분적인 성격의 종교라는 특징이다. 이 세 가지가 그 초라했던 초대교회가 로마를 이기고 극복하는 비결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세 가지가 다 너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체계 종교로 대변되는 속성.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기록해서 늘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바라는 종교예요. 그런가 하면은 탈민족적이고 탈신분적인 성격의 종교라는 특징, 잘난 놈, 성공한 놈, 똑똑한 놈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낮고 천한 우리 같은 인간들도 민족을 초월하여 품고 사랑하신다는 이것이 능력이 됐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감동이었지만 그중에 저는 첫 번째로 기독교가 당시에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매우 윤리적인 종교였다, 이게 힘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어버린 것도 같은 원리 아닙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초라하고 부끄러운 공동체가 돼버린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윤리를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중세 종교교육이 왜 필요했습니까? 지도자들의 성적 타락으로 윤리를 잃어버렸기 때문 아닙니까? 거기에 반해가지고 여러분 그 루터, 그 변방에서 사역하던 그 무명의 루터라는 그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 그 당시 로마 교황청은요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이었습니다. 사람 하나 죽이고 살리고 마음껏 하던 권력이었는데 그 변방에 있던 루터라는 무명의 사제가 어떻게 그 교황청을 상대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싸움 걸듯이 그게 어떻게 가능했으며 어떻게 여러분 그 사악한 그 거대한 그 악한 그 당시 로마 교황청을 상대로 종교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었나?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대답 간단합니다. 거룩의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거룩의 능력이거든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러분 악한 세상에 도전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 일이 가능하도록 거룩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세상을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기 위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뭐냐? 쏟아지는 영광에 흠뻑 잠겨야 한다는 거예요. 게리 토마스가 쓴 거룩의 능력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이 책 제목에서 따온 거예요. 그 책에서 참 가슴 벅찬 한 대목을 제가 발견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룩은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의 목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쏟아지는 영광의 물벼락에 흠뻑 잠겨 열정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다. 저희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요. 저는 보통 성경 구절 외에는 그 자막으로 안 띄워드리는데요. 이걸 내가 띄워드려야 되겠다. 각인하면 좋겠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거룩은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의 목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쏟아지는 영광의 물벼락에 흠뻑 잠겨 열정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다. 뭐 세상이 썩었다 어쩌다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언제는 안 썩었습니까? 썩은 세상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갈망해야 되는 것, 하나님 넘치도록 쏟아지는 영광의 물벼락을 원합니다. 넘치도록 부어지는 영광의 능력을 원합니다. 매 예배 때마다 원합니다. 매 예배 때마다 넘치게 부어주시는 영광을 허락해 주심으로 아버지 이 세상의 구별된 삶, 거룩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갈망하셔야 돼요. 이걸 100% 구현해낸 인물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 아닙니까?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사야 6장 1절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지금 이사야가 목도한 그 스랍들의 모습이 뭘 가리고 뭘 드러냅니까? 자기 영광 다 가려요. 두 날개로 다 가려요. 다 가려요.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자기 발을 가리고 자기의 영광은 다 가리고 뭘 드러냅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쏟아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사야가 목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이사야가 살던 그 시대는요, 오늘 대한민국 이 시대보다 조금 더 뒤지지 않은 타락한 시대예요. 하나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승한 게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 악한 시대에 이사야는 쏟아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기 때문에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거든요. 저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청년들 매 예배 때마다 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준희라는 청년이 있는데요, 젊은이들은 많이 알더라고요. 이 청년이 누군가 하면은요, 크리스찬인데요, 이 청년은 젊다 못해 어린 나이에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그래서 뭐 막 매출이 경이적으로 올라가고 그건 뭐 제가 언급하고 싶지 않아요. 이 청년은요, 그 직원들에 대하여 너무나 너무나 인격적으로 또 대우를 잘해주고 그래서 화제가 돼 있는 청년인데, 최근에 제가 이 청년의 강의를 듣다가 너무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니까 강의 중에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당당히 밝히면서 그렇게 강의하는 것도 너무 고마웠고요. 이 청년이 강의하면서 하버드 대학교 총장을 지낸 나단 푸시의 말을 인용하는데, 그 전 하버드 총장이 하는 말이 청년의 가슴을 이끌어낼 수 있는 요소가 다섯 가지 있다는 거예요. 청년의 가슴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 다섯 가지 요소가 뭐냐 보니까, 첫째가 흔들 수 있는 깃발, 둘째가 변하지 않는 신념, 셋째가 따를 수 있는 지도자, 넷째가 평생을 함께할 친구, 다섯째가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 그러면서 이 청년이 그날 주로 흔들 수 있는 깃발, 변하지 않는 신념, 이걸 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쭉 간증하듯이 그 예수 안 믿는 청년들 앞에서 특강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제가 그 강의를 듣고 너무너무 가슴이 벅찼습니다. 당당하게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밝히면서 이 청년이 자기 삶 자체가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삶 자체가 변하지 않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는 그런 요지로 강의를 하고, 제가 왜 가슴이 벅찬지 아십니까? 그 청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청년에게 흔들 수 있는 깃발이 되어주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청년에게 변하지 않는 신념을 주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청년에게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평생을 함께할 친구가 되어주심으로, 여러분 아까 그 다섯 번째 요소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 이 청년이 이렇게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를 그렇게 강의하는 그 모습이 너무 감동이 됐던 것은,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23살 때 저에게도 찾아주시고 저에게도 이 다섯 가지를, 그래서 흔들 수 있는 깃발이 되어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거라고 생각하니까 북받쳐 오르는 이런 마음의 감격이 밀려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습니까? 여러분 깃발이 지금 풀이 다 죽어있다면 흔들 수 있는 깃발로 만들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의지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기성세대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 축복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따를 수 있는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흔들 수 있는 깃발, 흔들 수 있는 깃발, 변하지 않는 신념, 따를 수 있는 지도자, 평생을 함께할 친구,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 이것들을 구현해 주신 그 주님.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에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주셨다는 이 대목에서 저는 사랑의 선순환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청년들은 아직 어려가지고요. 또 우리 청소년들은 어려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생생하게 만나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가 먼저 흔들 수 있는 깃발 되시는 주님을 먼저 경험하고 가슴 벅차게 거룩을 구현해내고, 그리고 이걸 우리 다음 세대에게 니들 봤지, 하나님 보는 게 어려우면 나 봐라,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나보고 나 따라오면 돼. 이게 바울이 빌립보 3장 17절에서 주신 말씀의 의미 아닙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이걸 성경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이 뭘까요? 뭐야 이게? 성경에 그냥 지자랑 지르나고 빼 이거 빼 뭐 니를 닮으라는 이런 걸 여기다 기록하느냐고 그러지 않으시고요. 이걸 성경으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서 흡족하셨을까요? 바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십시오. 바울의 자랑질이 이게 자랑질이 아니거든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랑의 선순환이에요. 이렇게 말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실 수 있습니까? 지난 화요일인데요. 참 좀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리더십 스쿨에서 저를 이제 강사로 초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저녁에 화요일 저녁인데요. 갔더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름 딱 대면 대부분이 다 아시는 그 가수가 여기 앉아 있고요. 이 리더십 스쿨이니까 그 사업하시는 분 막 각 분야에 성공하신 분들이 쫙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 가수분이 늘 TV로만 보던 그 가수가 제 강의를 듣는다고 이렇게 눈을 쳐다보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초반에는 좀 강의가 지장이 있어서 계속 쳐다본다고 계속 쳐다보더라고요 저를. 그 제가 이제 그분들 그 지도자들에게 강의를 한 시간 반 하면서 뒷부분에 뭘 강조했는가 하면은 얼마나 유혹이 많은 세상에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러면서 막 강조하기를 저도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아십니까? 저도 흔들흔들할 때가 많습니다. 그 유혹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고 막 이걸 굉장히 과장스럽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 설명하고요. 차 타고 집으로 가는데 마음이 계속 조금 불편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과장스럽게 이야기를 했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새벽에요. 일찍 그 잠에서 깨어 자리에 딱 앉는데 성령님이 어젯밤에 제 불편한 마음의 이유를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꾸짖으시는 것 같아요. 수요일 날 새벽에 제가 받았던 그 단어 하나가 있는데요. 위악이라는 거. 그 위선도 나쁘지만 위악도 나쁜 거. 사실은 제가 그날도 그랬고 평소에도 너무너무 세상에서 그 유혹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을 격려하느라고 제 스스로를 좀 과장스럽게 막 유혹이 많고 막 흔들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 태도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위악도 나쁜 거라고. 왜 그렇게 과장스럽게 흔들리고 있다는 걸 강조하느냐고. 그래서 제가 한 이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셨는지 어제 설교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깨닫게 됐는데요. 하나님은 목사인 제가 막 니도 막 사람들 그 힘든 거를 공감해 주느라고 막 니도 흔들리고 막 흔들흔들하는 걸 이기면서 왔다고 하는 그런 태도가 나쁘고 당당하게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위약도 그거 나쁜 거라고 얼마나 네가 그런 과장이 많았냐고 그 회개를 원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 청년들 앞에 내가 그래서 수정해서 당당하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저 그렇게 안 흔들립니다. 흔들린 거 별로 없어요. 아멘 하신 분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유혹 많은 거 사실이에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흔들립니까? 기준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데 오늘 여러분 내가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 기성세대 어른들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면 좋겠습니다. 나는 니들 앞에 부끄러운 짓 한 적 없어. 유혹 많았지만 난 네 엄마한테 난 너한테 네 오빠한테 난 부끄러운 짓 한 적이 없어. 난 흔들리지 않아. 왜 내가 흔들리나? 예수 믿는 아버지인데 왜 이렇게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렇게 응원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거룩의 능력이고 그 거룩을 위하여 흠뻑 부어주시는 영광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지금까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 얻기 원하시는 분은 분당 우리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과 말씀으로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언제 여러분들은 이웃들에게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해보셨습니까? 전도는 신자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될 의무이지만 전하는 방법과 기회 그리고 환경 때문에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ITL 카드를 신청하시고 그 카드를 다른 분들에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방송 초청 카드인 ITL 카드를 전해주는 것만으로도 전도하지 못해서 생긴 마음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ITL 카드 신청하기란을 꼭 한번 클릭하셔서 전도의 부담감을 ITL 카드를 건네주는 실천으로 한번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0: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찬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원작 김효나 극본 권영배 연출 박광현 29번째
1: 유계준 이래도 정신을 못 차리겠나? 아? 김혜진이 어디 있는지 말을 하라. 그럼 놔주겠다.
2: 내보시라요. 나를 그렇게 졸부가 아니니까니 기대하지 마시라요. 이까지 것은 내래 할 말 못할 말 다 한다면은 기건 사나이가 아니디요. 안 기렸습니까?
1: 유계준 네가 정말로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은데 아직 시간은 많다. 슬슬 고통의 단맛을 느끼게 해주지.
0: 어두운 밤에 울리는 비명소리가 그 일대에 소름이 끼치게 흐르고 있었다.
3: 나 전 진짜 소름 끼치는구만. 아직 저대가 고모네 아픔을 모르고 있어. 아니 저건 또 뭐야?
4: 이보시오, 지금은 어딜 가는 거요? 아니, 당신은 유계준의 부인 아니요?
5: 제 남편을 찾으러 왔어.
4: 오호, 남편을 찾으러. 이 밤에 남편을 어디서 찾는다는 거요?
5: 저 소리는 뭐야? 저 소리의 주인이 내 남편 유계준 장로가 아니오?
4: 나는 잘 모르겠어. 밝은 날 오시오. 밝을 때 와도 면회는 될지 모르겠지만 내일 다시 오시오.
5: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잡아가 놓고선 만나지도 못하게 하는 경우가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6: 아유 그래요. 기도하고 나오는 사람을 이유 없이 잡아가두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4: 우리 대일본의 경찰은 죄 없는 사람은 절대로 연행하지 않는다.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수사를 해보면 아는 것 아니겠어? 그러니 돌아가시오.
5: 난 못 가오. 내 남편 유계준 장로를 보기 전에는 한 발자국도 못 움직입니다.
4: 아니 이 여자가 이래도 안 가겠다는 거야? 어서 돌아가. 아, 안 그러면 쏘겠어.
6: 아씨 돌아갔다가 날이 밝으면 다시 오죠. 예, 아씨.
5: 하나님 우리 장로님을 지켜주세요. 오, 주여.

0: 김혜진은 어떻게 됐나? 찾았나?
1: 아직 못 찾았습니다.
0: 아직 못 찾아?
1: 이곳을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0: 어디로 빠져나간단 말인가?
1: 저희도 그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0: 어제 들으니까 누가 잡혀들은 것 같던데. 밖에서 그제 안에 드는 사람이 항의를 하고 있던데. 누군가?
1: 유계준이라는 자입니다.
0: 유계준. 어디서 많이 들은 이름인데. 유계준이라.
1: 대동강변에서 무역상을 크게 하고 있는 산정현 교회 장로입니다.
0: 아, 그래. 그제가 여기 잡혀들어왔나?
1: 예, 그렇습니다.
0: 무슨 일로?
1: 김혜진이를 도피시킨 혐의가 있습니다.
0: 김혜진이를 도피시켜?
1: 예. 그자의 집에 숨어있다가 어제 도피를 시킨 것 같습니다.
0: 왜 그것을 몰랐나? 왜?
1: 워낙 은밀한 곳에 숨어있어서 저희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0: 그래서 유계준이를 검거했다는 것인가?
1: 예.
0: 지금 어디에 있나?
1: 지하에 있습니다.
0: 굉장히. 그자는 산정현 교회의 거물이다. 산정현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는가?
1: 핫! 지난 3.1만세 사건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들이 많이 나온 것입니다.
0: 그런데 지하로 데리고 갔나?
1: 혐의가 짙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0: 기독교인들은 밟으면 더 강해지는 잡초와 같은 자들이다. 특히 산정현 교회 교인들은 더 그렇다는 것을 잊었는가? 저들에게 우리를 대항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알겠는가?
1: 핫!
0: 내가 만나보겠다.

0: 이보시오, 순사나리. 제발 내 남편을 만나게 해주시오. 제발. 이렇게 날이 밝을 때 왔지 않습니까?
1: 안 된다. 그녀는 지금 수사를 받고 있어서 면회를 할 수가 없소이다.
2: 아니, 어제는 오늘 오면 된다고 하더니 그게 무슨 말이오?
1: 내가 언제 된다고 했어? 와도 안 될 거라고 했지 않은가? 어서 돌아가도록.
2: 아이치.
0: 오늘은 내 이곳에서 한 발자국도 못 물러납니다.
2: 아이고, 아씨.
0: 길보검은 난 이곳에서 자리를 잡고 있을 테니 어머니나 어서 가시오.
2: 아이고, 아씨.
1: 아, 이거 골칫거리가 왔구만, 이거.

0: 유계준 장로님, 이거 미안하게 됐습니다. 이거 너무 심하게 했구만. 견조!
1: 하!
0: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면 어쩌나, 어?
1: 죄송합니다.
0: 유계준 장로님, 제 부활 대신해서 제가 사과를 할 테니 너그럽게 용서를 해 주시오. 견조! 이분을 정중히 모시고 나가도록!
1: 예?
0: 예! 어서!

출연 정운석, 신세인, 이명숙,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29번째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능한 성도만을 쓰시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요.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비단에서 나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기 원하실 때에는 자기 자신에게 소망이 없음을 알고 자신을 더 이상 믿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자신의 자신감으로 삼는 사람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이 자기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자신 있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름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모여서 BBM 방송은 영혼 구원을 위한 그 사역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사역이며 열악한 환경이지만 저희는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방황하며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소망 가운데 오늘도 중단 없이 방송 선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역이 계속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 약한 세대 가운데 함께 기도해 주며 후원해 주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동역의 마음과 손길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으로 BBN 한국어 방송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후원으로 그 마음을 열어주신다면 지금 저희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있는 선교 후원란에 들어가셔서 후원 방법을 읽고 후원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BBN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의 동역에 의해서 계속 성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0: 십자가의 능력을 온 세계로 알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 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14장에서 17장 말씀입니다.
4: 제14장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곤비하여 땅에 앉아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에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기르라 하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 머리를 가리우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어버리며 들나귀들은 자산 위에 서서 실랑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아득하여 하는도다.

0: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곤란할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행인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라 벙벙하는 자 같으시며 구원치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이까? 여호와여, 주는 오히려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 발을 금하지 아니하므로 나 여호와가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 아내와 그 아들과 그 딸도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끊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창상을 인하여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 즉 칼에 죽은 자여, 내가 성에 들어간 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다 땅에 두루다니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려도 놀람을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가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위를 욕되게 마옵소서. 우리와 세우신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폐하지 마옵소서. 열방의 허무한 것 중에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가 주가 아니시니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1: 제 15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치라. 그들이 만일 네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려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망할 자는 사망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바를 인하여 내가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곡할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네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염증이 났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의 가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해멸할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졸지에 임하게 하였으며 일곱 자식을 생산한 여인으로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오히려 백주의 그의 해로 떨어져서 그로 수치와 근심을 당케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모친이여, 모친이 나를 온 세계에게 다툼과 침을 당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끼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끼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로 복을 얻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네 대적으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네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노슬 꺾으리요. 그러나 네 모든 죄로 인하여 네 사경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너로 네 대적과 함께 네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컨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권고하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을 인하여 나로 멸망치 말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지옥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어 싸우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휘에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을 인하여 홀로 앉아 싸우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미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에 가득으리이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속하리라.
0: 제16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생산한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미와 그들을 낳은 아비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고 슬퍼함을 입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여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상가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긍휼을 제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대머리 되게 하는 자도 없을 것이며 슬플 때에 떡을 떼며 그 죽은 자를 인하여 그들을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비나 어미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울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구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광포하심은 어찌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열조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너희 열조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더라.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행하고 나를 청정치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열조의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작은 산과 아멸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감찰함으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김을 얻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은폐되지 못함이라. 내가 위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보장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열방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열조의 계승한 바는 허무하고 망탄하고 무익한 것뿐이라. 인생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1: 제 17장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매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덜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지경의 죄로 인하여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 준 네 기업에서 네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네 대적을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너로 맹렬케 하여 영영이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은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봉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 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호자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뇨?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쫓아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치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수욕을 탕케 하시고 나로 수욕을 탕케 마옵소서. 그들로 놀라게 하시고 나로 놀라게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의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아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함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천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곱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날을 청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아무 일이든지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위에 앉는 왕들과 방백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령이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남방에서 이르러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의 희생을 가지고 여호와의 집으로 오려니와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해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2: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예레미야 14장에서 17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신명기서,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서 오늘 17장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어요. 신명기 17장과 18장은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에 대한 규정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직분은 신정정치하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는 너무도 귀중한 아주 매우 중요한 직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들 각 직분에 대한 규례를 제정하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가에 대해서 너무도 잘 제시해주고 계신데 그와 같은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신명기서 17장 1절입니다. 흠이나 악질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축의 처음 난 것이 당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께 바쳐지는 모든 예물은 흠 없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예물로 바치는 자에게 징계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을 금하신 것 가운데 하나는 병든 짐승이었어요. 예를 들어 어떤 농부가 매우 훌륭한 황소 한 마리가 있었다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외양간에 가보니까 그 소가 시름시름하는 거예요. 병들은 거예요. 이 사실을 한 그가 아들을 불러가지고 그 농부가 이제 아들을 부른 거죠. 아들아, 이리 빨리 와봐라. 이 귀중한 소를 수레에 실어서 급히 성전에 가져가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다면 이웃 사람들은 서로 모여 앉아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봐, 이웃의 아무개는 참으로 마음씨 좋은 사람이야. 아니 글쎄 그렇게도 값비싼 그 황소를 말이야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다니 야 참 대단해 라고 말하면서 그를 칭찬할 것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것을 결코 받지 않으련다. 아니 그까진 소 그 병든 짐승은 예물로 뭔 소용이 있겠느냐? 나 그거 받지 않겠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하고 있는 것들을 엄격히 조사하여 잘못을 가린다면 우리는 마땅히 포승에 묶여서 아마 감옥에 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적인 법률이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규를 범하는 것처럼 위반한다면 아마 우리는 벌써 영창신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상태가 어떠한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물질을 바치는 문제에 있어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정직한가 이거 자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육교 밑에 앉아있는 거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저 서울역에 있는 그러한 그 노숙자 신세가 우리 하나님이 아니세요. 세상에 있는 값진 보화가 모두 그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들판에 풀을 뜯고 있는 모든 가축도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늙고 병든 소 따위의 예물을 그건 뭔 소용이 있겠어요? 안 바친들 어떻겠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드린다면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이죠. 예물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다고 하는데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분께 물질적으로 인색하고 야박한 때에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선교사역을 위해서 오늘날 우리가 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선교사역과 그 선교사들에게 주기 위하여 그들이 쓰지 않는 물건과 뭐 헌옷까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데 한번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우리가 쓰다 버리는 물건을 원치 아니하시는 사실, 그분께서는 우리의 가장 값진 것을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함이 중요하고 좋을 줄로 압니다. 이제 신명기 17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네게 알려짐으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러한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그랬습니다. 사실 이 자체는 참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은 우상 숭배에 대한 절대적인 율법이라고 보는데요. 우리는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의 다른 곳을 통해서도 십계명 가운데 어느 하나를 범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류는 너무 지적이고 개화된 나머지 사형 제도를 야만적이고 잔인한 것으로 생각하여서 그것을 폐지한 나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은 그 결과 오늘날 인류 사회는 아마 역사 이래 가장 무법화되어져 있고 아주 지능적 범죄가 판치고 있는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을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각이 결코 옳았다, 아마 다 여기시게 되리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 거의 모든 문화권 속에 공통적이었던 우상 숭배를 금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나 동방에서 성행되는 우상 숭배 행위는 주로 일월 성신에 관련된 다신교 사상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태양신, 그것이 아폴로지요. 그 다음에 달의 신이 다이아나였는데요. 따라서 그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숭배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우상 숭배의 기원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처음 바벨탑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바벨탑은 그 당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어찌 보면 집합 장소였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홍수로 겁에 질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태양은 결코 이러한 홍수를 보내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면서 태양을 숭배해서 높이 높이 태양까지 쌓던 거 아니겠어요? 우습게도 그들은 태양이 수분을 응집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몰랐던 것이죠. 17장 6절로 가보세요.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무죄한 사람을 얼마나 세심하게 보호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사람은 그가 이웃 가운데 누가 싫다고 하면 함부로 관계 당국에 찾아가서 고발을 한다거나 다른 사람들이 험담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잖아요. 누가 태양신이나 바벨론의 아스타드롯 혹은 바알이나 로마의 아프로디테 같은 거짓신을 섬긴다고 해서 마음대로 그를 비난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을 사형에 처할 때는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했던 거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한 사람만의 증인이 있어도 사람을 교수대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요즘은요. 저는 어디까지나 사견이지만 이러한 것은 어찌 보면 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판결에 있어 공정을 기하셨던 것이죠. 자, 다음은 재판에 대한 규례법인데요. 신전 정치하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세우신 제사장이나 재판관에게 그들의 어려운 사건을 이렇게 의뢰해야 했어요. 또 그렇게 할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신전국가에서는 세상적인 왕을 세울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는 후에 그들이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시편 106편 15절에서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은 파리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이스라엘의 광야 여행 중에 있었던 사건을 언급하고 있지만 그것은 시공을 초월하여서 어느 나라든지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 보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모두 응답하신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어찌 보면 실수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유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시지 않으시는 거죠. 그분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은 백성들에게 왕에 대한 규례를 미리 제정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7장 8절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모시죠. 네 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그랬어요. 만약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그러면서 그들의 주장이 서로 타당성 있게 보일 때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판결을 할 것이냐 자 그런 문제인데요. 9절로 11절까지를 보죠.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어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이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일반적 규율로 판결이 불가능한 것은 제사장에게 의뢰했던 것이죠. 그리고 백성은 제사장의 판결에 절대 복종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불복종하게 될 때는 사형에 처할 수 있었던 거죠. 성경이 이것이 실제 행해진 예가 이제 학계서 2장 11절 이하에 한 번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외에도 실제 그러한 사건들은 아마 굉장히 있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율법이 교리적인 관점에서 상세히 취급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사건을 굳이 제사장에게 가지고 갈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사 재판관에게 재판을 요구할 경우 그것은 최종적인 것이 되어서 그것에 반드시 복종해야 했던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왕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보고 계시죠? 그렇죠. 16절부터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언젠가 그들로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요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미리 아셨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타국인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만을 세워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이 17장 16절 17절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는 왕이 지켜야 할 규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후에 솔로몬은 이러한 규례를 위반하였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는 많은 수의 말을 사육하였어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여행하시다 보면 그 무깃도라고 하는 곳을 이제 가게 돼요. 거기에 가보면 아주 그 인상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마겟돈의 싸움터보다도 솔로몬이 소유했던 마구간의 남은 폐허가 더 넓게 이렇게 관광객들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그가 거느렸던 마구간의 유적지가 많이 발견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솔로몬은 이처럼 말을 사육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왕된 자에게는 많은 말을 두는 것을 하지 말라 그걸 금하셨거든요. 말을 기르는 것은 매우 훌륭한 명마가 많이 사육되고 있던 애굽과 교역할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미리 예견하시고 그 정도에서 끊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다 우리의 앞길을 아시고 그 정도에서 그만하라고 하시고 그 정도에서 돌이켜 아버지께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듣는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 가운데 분명히 승리할 수 있으라고 봐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을 기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이유는 뭐라고 하셨던 것은 그렇게 되면 당연히 애굽과 교역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었던 거죠. 솔로몬은 또한 많은 아내를 거느리는 죄를 범하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기 오래전에 이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셨다고요. 그러나 솔로몬은 수많은 후궁을 거느렸습니다. 후에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멀리 떠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 아니겠어요. 계속해서 본인 자신이 추구하는 게 세상적인 것이고 세상적으로 자꾸 나가기를 원하니 이게 될 수가 있겠느냐고요. 17장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왕이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축적하는 것을 금하셨는데 그러나 솔로몬은 그것을 완전히 위반하였다는 말씀이죠. 물론 다윗도 전에 은금을 모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적인 어떤 용도에 쓰려고 했다라기보다도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아주 선한 목적을 위해서 모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경우는 입장이 달랐습니다. 그는 오로지 자신을 위해서 그것을 모았던 겁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몰락하게 된 원인이었고요. 보화를 축적하기 위한 무거운 세금 징수는 그의 사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는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그런 화를 면할 수가 있고 그런 어려움에서 일찍이 예방주사를 맞는 격이 되니까 이게 된다고요. 한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믿냐고요. 따르느냐고요. 그렇지 않게끔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17장 18절로 20절까지 마지막 부분을 보죠.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랬습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아마 그렇게 본다면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 중에 대표 주자를 꼽으라면 다윗이겠죠.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율법서를 필사하여서 평생 동안 매일 그것을 읽어야 됐어요. 누가요? 왕들이요. 그래야만 온전히 올바르게 다스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게 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17장을 통해서 나름대로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를 들어 16장은 절기에 대해서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대해서 그리고 17장에서는 이제 제사장, 그다음에 선지자, 그다음에 왕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건가. 특별히 왕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미연에 벌써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사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고린도 후서 9장 전체를 보겠는데 9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주일 오전에는 고린도 후서를 연속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9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풍성하고 즐겁게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9장의 내용은 8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고린도서 8장의 내용은 헌금에 대한 내용이죠. 8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마게도냐 성도들이 풍성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 그런 내용도 있고 또 고린도 교회가 1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사랑의 헌금을 하기 시작했다 하는 그런 말씀도 있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헌금을 끝내도록 하기 위해서 디도와 두 형제를 이제 보낸다 하는 그런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에는 그럼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8장과 마찬가지로 헌금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헌금에 대해서는 가급적 짧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데 사도 바울은 상당히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이 눈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잘 배우라고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9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헌금에 대해서 좀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자, 여기 보니까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성도 섬기는 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일을 의미합니다. 물질로 돕는 그 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원함이라는 말은 열성이에요. 열성.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실 요 앞에 8장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어려운 소식을 듣고 1년 전부터 그들을 위한 헌금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2절에도 보시면 이제 그런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중간부터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헌금을 시작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아가야라는 지방에 고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1년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의 그 어려운 소식을 듣고 헌금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또 사람들에게 자랑도 했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죠. 누구에게 자랑했는가 하면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시면 2절 끝에 너희의 열심이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 예, 마게도냐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그 성도들이 열심히 헌금을 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열심으로 헌금하게 된 동기가 뭐였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본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헌금했는지에 대해서는 고린도 후서 8장 2절에 잘 나와 있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연보가 누구를 위한 연보였는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위한 연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한 계기가 뭐였는가 하면 고린도의 성도들이 1년 전부터 헌금한다니까 이 사람들이 도전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정작 고린도 교회는 그 헌금을 끝냈느냐 하면 끝내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걸 두고 뭘 하라는가 하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러는 것이죠. 헌금 시작은 고린도 교회가 먼저 했어요. 그런데 끝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시작하는 것을 보고 누가 도전을 받고 열심히 헌금했는가 하면 마기도냐 성도들이 열심히 헌금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디도와 두 형제를 고린도 교회로 보내죠. 헌금 시작한 거 끝내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격려하고 도전하기 위해서 파송을 합니다. 그 내용도 고린도후서 8장 끝부분에 보시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도 그 내용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 4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자랑을 많이 해놨는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그것을 알면은 여러분 그 얼마나 그 이상해지겠어요. 사도 바울도 굉장히 난처해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체면이 많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디도와 두 형제를 고린도 교회로 보냅니다. 그리고 시작한 헌금 이제 끝내도록 계속 이제 독려하게 되지요. 4절 그 중간에 보시면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말하는 이 믿던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가졌던 확신을 의미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1년 전에 열심히 헌금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참 든든했겠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확신이 있었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헌금을 끝내지 못하면 그 확신이 이제 부끄러워진다 그러한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와 두 형제를 고린도로 보내게 됩니다. 5절에도 보시면 이제 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바울이 가서 갑자기 헌금을 걷게 되면 거기에는 헌금이 미처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헌금 바구니가 돌아가니까 하기는 싫은데 억지로 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기겠죠. 그렇게 되면 그거는 바른 헌금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미리 사도 바울이 디도와 두 형제를 이제 고린도로 보내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런 말을 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헌금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말들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6절 이하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자,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6절 말씀은 농사에 관한 말씀 같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농사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농사의 대원칙이 뭔가 하면 바로 그거예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이게 농사의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농사 얘기하려고 이 말하는 건 아니에요. 왜 이 말을 하느냐?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에 있어서 대원칙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풍성하게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하게 받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 인색하게 드리는 사람은 또 크기에 맞게끔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것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공평한 분임을 생각하면 그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께 후하게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시는 거 당연한 거고 하나님께 째째하게 드리는 사람은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는 것이 이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헌금을 할 때는 결국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풍성하게 하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요점이 그겁니다. 헌금을 할 때는 풍성하게 하라는 것이죠. 풍성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십니까? 예, 풍성하게 채워주세요. 항상 뿌린 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드리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우리에게 돌려주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헌금할 때는 여러분 후하게 드리십시오. 풍성하게 드리십시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게끔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제 하나님께 풍성하게 하라고 해서 풍성하게 하는데 아까운 마음으로, 인색한 마음으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풍성하게 드림과 동시에 또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면서 야, 이거 정말 아까운데 이거 뿌리지 말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씨 뿌리는 농부 여러분 있을까요? 그런 농부는 없습니다. 씨 뿌리는 것 농부들은 절대로 아까워질 않습니다. 예, 많이 뿌려도 절대 아까워질 않아요. 왜냐면은 씨를 많이 뿌려야 또 많이 거둘 것이기 때문에. 농부가 그걸 너무너무 잘 알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는 그런 농부의 마음으로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된다, 이거죠. 억지로, 뭐, 인색함으로. 여러분,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할 바에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헌금 절대로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하느냐, 뭐 액수를 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죠.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얼마나 즐거운 마음으로,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하느냐, 우리의 중심을 보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헌금 드릴 때는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 2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 2절입니다. 여기 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 2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5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이제 성소를 짓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헌금을 거둬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지침을 주셨는가 하면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쁜 마음이 없는 사람, 억지로 내는 사람 것은 받으라는 거예요?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받지 말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들의 것만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절대로 억지로 하는 것은 원치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드릴 때도 그들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자,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정말 후한 마음으로 드렸어요.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드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그래서 헌금을 드릴 때는 여러분 절대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마십시오. 그럴 바에 아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우리 헌금 시간 있는데 혹시 그런 마음 있는 분 계시면 정말이에요. 헌금 안 하셔도 돼요. 헌금 주머니 있는 거 그냥 가져가세요. 그렇게 헌금할 바에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할 때는 항상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자, 본문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착한 일 더 많이 하라고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착한 일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 말하는 착한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풍성하게 드리면 착한 일 더 많이 하라고 하나님께서 더 많이 채워주신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청지기를 좋아하시는 줄 아십니까? 어떤 청지기를 좋아하실까요? 일 잘하는 청지기를 좋아하죠. 어느 주인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 부하 직원이 일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청지기를 좋아하시냐? 일 잘하는 청지기를 좋아하세요. 일 잘하는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일까요? 하나님께서 돈을 딱 맡겨주시면 그 돈을 주인의 뜻에 맞게끔 잘 사용하는 그런 청지기가 좋은 청지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청지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청지기가 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맡겨주세요. 조그만 거 맡겨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잘 처리를 못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큰 것을 맡겨줄 수가 없죠. 그런데 정말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잘 활용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일한 대로 갚아주시고 우리가 드린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자, 먼저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자, 같이 읽죠. 시작.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예, 가난한 자들을 물질로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그 의가 영원토록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그 선한 일들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영원토록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자, 10절에는 또 어떤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고 우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헌금할 때는 항상 풍성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11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11절.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풍성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그들은 누굴까요?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말하지요. 그러나 크게 보면 우리가 드린 헌금의 수혜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또 우리가 드린 헌금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주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게 된다면 그것처럼 보람 있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헌금하는 것은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다 하는 거죠. 자,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12절에 보면 이 봉사의 직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봉사의 직무. 이 봉사의 직무는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물질로 섬기는 일을 의미합니다. 이 12절 말씀을 표준 새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행하는 이 봉사의 일은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리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자, 13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13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직무의 증거를 통해 그들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순종한다는 것과 그들에게나 다른 모든 사람에게 대한 여러분의 넉넉한 헌금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헌금을 드리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 것이 증명된다. 아, 그러한 말입니다. 상반절 말씀이 그 말이에요.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배고픈 사람에게 여러분 줄 것 생각은 안 하고 말로만 어디 가서 좀 먹어. 또 추위에 벌벌 떨고 있는 사람에게 옷 줄 생각은 안 하고 뭐 좀 입고 다녀.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건 아무런 소용이 없죠. 그런 거는 이제 죽은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믿음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물질 드리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물질도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반드시 물질을 사용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헌금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 너무너무 인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죠. 그냥 입에만 맴도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은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은 소용없고 정말 살아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 물질 되는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은 항상 물질과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13절 하반절의 말씀의 의미는 뭔가 하면 우리가 헌금을 드리게 되면 우리가 드린 그 헌금 때문에 누군가가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 그러한 뜻입니다. 13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참 이렇게 구호 헌금을 하게 되면 그 혜택을 받게 될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다 보면 우리가 드린 그 헌금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래저래 헌금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여기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그 어려운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감사할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겠지요. 예,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도와주고 또 어려운 교회들을 도와주면 우리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은 선교사님들이나 그 교회들은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감사한 마음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새삼교회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하나님, 새삼교회 축복해 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죠. 우리 교회가 지난 1, 2년 사이에 어려운 교회를 조금 도와준 적이 있죠. 근데 그 교회 목사님들이 저 만날 때마다 목사님, 새삼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베풀어준 은혜 잊지 않고 있습니다. 늘 그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가 조금 도와줬는데, 물질 조금 도와줬더니 늘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겁니까? 우리는 도와줘서 좋고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또 좋고 피차 좋은 것이죠. 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이네요. 15절. 시작.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제 15절 말씀을 끝으로 사도 바울이 헌금 이야기를 끝냅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 여기 은사는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선물. 그게 뭘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 것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면서 다른 이야기로 끝내지 않고 왜 이 이야기로 끝을 낼까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왜 다른 말로 끝낼 수도 있는데 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말로 헌금 이야기를 끝냈을까요? 제 생각에는 헌금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헌금하라고 이 말로 끝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그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니까 우리가 헌금하는 것이죠. 그리고 헌금할 때도 늘 우리가 뭘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 그거 생각하면서 헌금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하면 풍성한 헌금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하게 되죠.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글을 읽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헌금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했겠죠? 예, 했습니다. 했어요. 로마서 15장에 보시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15장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 2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들과 아가야 사람들이 헌금을 했다 그러죠? 고린도가 어디 있었어요? 아가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헌금에 동참했죠. 그리고 어떻게 헌금했다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기쁘게 달했습니다. 기쁘게 연보하였다. 그렇게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사도바울의 말씀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 들은 거죠. 풍성하고 기쁘게 하라 그랬는데 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원래 고린도 교회는 문제 많은 교회인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 문제 많은 교회도 사도바울이 말을 하니까 들어요. 그럼 우리는 들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우린 좋은 교회니까 당연히 들어야죠. 그래서 헌금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풍성하고 즐겁게.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풍성하고 즐겁게.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그것만 딱 외우세요. 헌금할 때는 어떻게 드린다고요? 풍성하고 즐겁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채워주십니다. 잠언 11장 25절에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또 하나님께 기쁨으로 헌금하고 그런 생활 잘하다 보면 그 사람의 삶이 윤택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윤택해집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니까. 헌금 안 하고 또 베풀 줄 모르고 인색하고 째째하게 살아가면 부자 될 것 같죠? 그런 사람들 부자 잘 못 됩니다. 하나님이 복 안 주시거든요. 후한 사람, 어려운 사람 잘 도와주고 헌금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자, 역대하 31장 10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역대하 31장 10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31장 10절 말씀. 시작.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대제사장 아사랴가 히스기야 왕에게 한 말입니다. 뭐라 그랬는가 하면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여러분, 백성들이 언제부터 만족하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 그들을 복 주셔서 그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풍요로워졌다. 물질적으로도 넉넉해졌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0: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가까워지도록 여러분을 돕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방송에서는 한국어를 비롯해서 8가지 언어로 만든 아이텔 전도카드를 제작하여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 아이텔 전도카드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를 신청하셔서 여러분들의 전도 생활에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저희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아래에 보면 아이텔 카드 신청하기 아이콘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하실 때 여러분들의 주소를 바르게 적어주셔야 저희들이 보내드린 아이텔 카드를 받아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명함 크기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장의 아이텔 카드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아이텔 카드에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형편이 넉넉하다면 10분의 3을 마음에 작정하셔도 됩니다. 10분의 5 하셔도 되고요. 분명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안 해도 된다 하더라도 이것만 챙겨 들으세요. 어떤 우리는 율법을 해석하든 복음을 해석하든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장은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십일조의 제물로 주셨어요.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십일조의 제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서 7장 8장 9장 1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은 율법의 더 중요한 바, 그 후반부 말씀입니다.
0: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애굽에서 유월절, 그 유월절 밤에 누가 죽습니까? 장자, 처음 태어난 장자, 그리고 짐승도 처음 태어난 수컷 다 죽임을 당하는데 뭐 하면 안 죽어요? 예, 유월절 어린이 피를 바르면 안 죽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피를 바르고 살아남은 장자는 다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것이다. 나에게로 돌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장자라는 개념은 언제나 대표의 개념이에요.

0: 장자가 살았다는 것은 다 살은 거예요.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뭐예요? 다 죽은 거예요. 그럼 대표라는 게 그게 원래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으리라. 그 원래예요. 장자라는 개념이. 그래서 애굽에서 이미 장자는 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왕에 가서 그랬어요. 모세가. 이스라엘은 나의 뭐다? 장자다. 내놓아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예요. 그래서 제사장 날아가는데 장자를 안 내놓으면 너희 장자 다 죽는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안 바른 애굽 사람들 다 죽었죠. 장자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장자가 살아남았다는 것은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남았습니다. 라고 출애굽을 해요. 자, 출애굽을 해서 시내 선 앞에서 이제 십계명을 받는데 11조를 드리라. 토지 소산물이나 또 짐승의 처음 것은 다 주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드려라. 그뿐 아니라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도 수량적으로 10분의 1의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처음 것을 드려야 돼요. 처음 것. 장자. 가장 좋은 것. 장자는 기력의 시작. 처음 것을 항상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처음 것을 드림으로 이 다음 주에 또 다시 살펴봅니다만은 처음 것이 드려짐으로 나머지가 거룩해지는 원리예요.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나머지도 장자가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뭐 때문에 살아나요? 어린애 피 때문에 살아났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처음 것은 내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것을 드리라는 말은 아 우리가 이렇게 살아난 것은 장자의 희생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장자로 하는 게 다 드려져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또 좀 바꿔주세요. 왜냐하면 레위지파가 다 장자의 역할을 하도록 바꿔주시는 거예요. 민수기 3장을 보십시오. 민수기 3장 12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며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있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열두 지파 중에서 장자는 다 누구에게 바쳐야 돼요? 여호와께 바쳐서 성막에 봉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바꿔주세요? 레위 지파를 택하죠. 그래서 레위 지파를 대신함으로 모든 장자가 레위 지파가 대신 역할을 해요. 그러면 나머지 열두 지파는 뭘 해야 돼요? 레위 지파에게 뭘 바쳐야 돼요? 10분의 1을 바치는 거예요. 왜? 레위 지파는 뭐가 없어요? 땅이 없어요. 이스라엘 땅에 가면 약속의 땅을 못 받아요. 땅을 못 받으니까 11조로 받아서 살아가죠. 그럼 11조로 받아서 뭐 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잖아요. 그럼 제사는 속죄예요. 속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11조를 바침으로 나는 내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 대신에 희생해서 살아갑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뭐가 돼요? 11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이러니까 벌써 시간이 다 돼가서 막 마음이 급해지는데 천천히 합시다. 안 되면 다음에 한번 더 하면 되죠. 뭐 그죠? 이거 좀 충분히 해야 될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야곱의 열두 아들인데요. 열두 아들인데 레위 지파를 빼내면은 몇 지파가 돼요? 열한 지파가 된다. 그런데 또 열두 지파가 돼요. 왜 열두 지파 됩니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지파를 차지해요. 그러면 왜 요셉이 두 지파를 차지해요? 장자의 역할을 했잖아요. 장자는 두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서 정말 죽였잖아요.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렸고 죽이려고 했고 그렇게 요셉이 오히려 형들을 살려냅니다. 그래서 요셉이 장자의 역할을 해줘. 장자는 자기 희생으로 가족을 살려야 장자입니다. 이건 서열이 문제가 아니에요. 요셉은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누가 희생해서 가족을 돌봤냐 그 사람이 뭐가 돼요? 장자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부모를 모시면 나중에 아버지 재산 누가 받아가요? 둘째 아들이 받아가는데 큰아들이 또 시기해가지고 큰아들이 시기하는 것이라 큰아들의 마누라가 시기해가지고 막 싸움이 일어나고 이러잖아요. 웃으신 분들 그런 걸 확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자는 누가 장자예요? 희생하는 자가 장자예요. 그래서 요셉이 장자이기 때문에 두목을 받아요. 그래서 요셉이 두 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열두 지파다. 레위 지파는 빠져도 뭐가 되는 거죠? 열두 지파가 되죠. 그래서 레위 지파가 땅이 없고 기업이 없지만 그 열두 지파에서 10분의 1을 받아서 레인이 다 받는데 레인은 그 받은 10분의 1을 또 누구에게 바쳐요? 제사장에게 바쳐요. 레인이라고 다 제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론 게일만 제사장 직분이고 레인 지파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서 11조를 받아가지고 그걸 레이 지파가 받는데 그걸 가지고 아론 게일에게 또 바쳐요. 그럼 10분의 1은 또 아론 게일에 가고 아론은 그걸 가지고 뭐예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민수기 18장 보시죠. 18장 2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18장 25절입니다. 너는 레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레이 집안은 뭐가 안 받았어요? 땅을 안 받았는데 땅을 안 받은 대신에 무엇이 기업이 돼요? 예, 열두 지파가 내는 11조가 그들의 뭐가 돼요? 기업이 되죠. 예, 기업이 되리라.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 그 11조의 11조를 그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그 재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틀에서 드리는 젖같이 여기리니 너희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그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재물은 제사장 누구에게요? 아론에. 그러니까 레이지파가 11조를 받아가지고 그걸 다시 11조를 드리는데 이거 누구에게 돌아가요? 아론에게. 아론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그랬어요. 목사가 제사장이 아닌데 그 제사장은 11조 안 한다 그래가지고 11조 다 제 거라 그러고 그런 교회도 있었어요. 사실은 성경은 안 해요. 제사장도 11조를 또 주께 돌려 드리죠. 자, 그래서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그제로 드릴지니라. 이름으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틀의 소출까지 드리라. 너희와 너희의 군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으면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을. 그러니까 레위인은 뭐로 살아가요? 열두 지파에서 가져온 그 11조로 살아가죠. 그래서 32절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 적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않을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래야 죽지 않으라. 그러나 12절을 또 뭐라 그래요? 아름다운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왜요? 이를 통하여 희생 제물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2절을 드리므로 그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아 우리는 자 다시 정리합시다. 아브라함이 뭘 했어요? 전쟁에서 승리해서 멜기세덱의 11조를 드렸잖아요. 전쟁의 승리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는 고백이 11조였죠. 그럼 이게 율법으로 녹아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11조를 하는데 이 땅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그 땅의 품꾼, 소작인이에요. 땅이 없었잖아요. 이스라엘 애굽의 종살이였습니다. 430년 동안. 여러분 노예가 어떤 삶이에요? 땅 자기 거예요? 안 해요. 시간은요? 안 해요. 얼마나 강제 노예에 시달렸습니까? 430년을 요셉을 알던 왕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백성은 늘어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이 애굽 사람들을 노예로 부렸어요. 성벽 쌓는 일에 얼마나 강제 노동시켰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탄식 소리가 끊임이 없었습니다. 종이에요. 땅 없어요. 시간 자기 거 안 해요. 주인이 바로 왕이에요. 그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으로 아브라함의 언약과 그 언약에 바탕한 사랑이에요. 그 언약과 사랑으로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을 자기 노력이 아니에요. 칼과 창으로 차지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목이 고든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들었어요.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내므로 그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땅을 무상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전쟁으로 그 땅을 무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땅은 절대로 뭐 하면 안 돼요? 사고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땅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레위기 25장 보십시오.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레위기 25장 이미 제가 자주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안식일 안식일 안식년 안식년 곱하기 안식년은 희년, 그죠? 49년 되면 50년째 희년. 이런 개념들이 왜 땅에서 나오느냐. 우리가 지난주 오후에 얘기했잖아요. 유다가 왜 멸망해요? 안식을 안 지켰잖아요. 안식년을 안 지켰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는 동안 땅이 70년 동안 안식했더라. 안식의 땅에 안식을 허락하지 않은, 안식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인간들의 탐심이에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안식이 오는데 그들은 안식년 안 지켰어요. 희년 안 지켰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왜 주셨느냐? 그리고 토지를 왜 사고 팔지 못하게 하느냐? 23절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자, 그래서 살다 보면요. 오늘 이 오후에도 이 말씀 할 거예요. 오후에도 역대에서 이 말씀 드릴 건데 살다 보면 형편이 어려지면 경작권은 팔 수가 있지만 언제나 대물릴 수가 있어요. 친척이 대물려주면 그걸 고엘이라 그래요. 친척이 대물려주고 친척이 대물려줄 사람 없으면 언제는 자동으로 돌아와요? 50년, 100년이 되면 내 땅은 원래 주인으로 돌아오게 돼요. 이렇게 하면 되면 절대로 빈익빈 부익부가 생길 수 없는 경제 구조가 됩니다. 땅만 있다면, 농사지을 땅만 있다면 50년 만에 땅이 자동으로 돌아온다고 해보세요. 아무도 땅을 사거나 팔고 할 수 없어요. 부동산 투기 일절 안 됩니다. 율법에 의하면. 근데 이사야 보면 토지에 토지를 전투에 전투를 더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땅을 자기 소유로 늘려갔다는 것은 뭘 잊어버린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쭉 보시면 11조의 개념이 왜 나오는지 죄가 뭔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토지 제도가 뭔지를 다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3절에 그류민 각주 이대인데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소작인데요. 소작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아 나와서 어린 양피로 구속받아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약속의 땅은 누구 땅이에요?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건데 자기들은 가서 공짜로 살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소작인이잖아요. 땅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런데 소작료 얼마만 내면 돼요? 10분의 1. 여러분 소작료가 10분의 1인 나라를 보셨나요? 제가 아는 한 소작료 10분의 1을 받는 지주는 없습니다. 어느 땅, 하늘 아래 땅 위에 소작료를 땅 지주가 10분의 1을 소작료로 받는 지주는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나라 조선시대 소작료 얼마인지 아세요? 조선시대 33%였어요. 3분의 1입니다. 소작료가. 이게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사실은 힘들어요. 그래도 밥은 먹고 살 수 있어요. 일제강점기 때 소작료 얼마인지 아세요? 50%에서 70%. 50을 70%. 농사 지어서 50%, 70% 갖다 바쳐요. 소작료를. 조선시대보다 일제강점 더 힘들었잖아요. 해방 전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해방 전후에. 소작료 문제가 남북의 어떤 그 서로 대립이 되는데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이 왜 우리나라에 인기가 있었냐 하면 토지 문제 때문에요. 그래서 대지주지고 착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가끔 뭐 착한 부자 있었다 그러는데 대지주들과 친일 앞잡이들의 그 거대한 땅들을 다 무상으로 몰수하여 가난한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배하자. 이게 무슨 주의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예요. 인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요? 98%가 소작농이었어요. 한 2%만 땅 지주들이었단 말이에요. 그이가 왜 그러냐면 조선시대에 여러분 땅을 누가 조선시대 땅은 누구 거예요? 왕의 것입니다. 왕의 것이기 때문에 왕에게 충성하면 뭐예요? 땅을 하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소작농이 생산될 수밖에 없는 왕적 구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33% 소작료 일제강점 때 50%에서 70% 심지어 80%까지 갔어요. 이러면 이런 자료 찾아보면 다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볼 시간이 없죠. 이런 자료를 찾아볼 시간이. 그 다음에 해방 전후에요. 그래서 공산당들이,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박헌영 씨가 가장 많은 지지자가 있었어요. 무상, 몰수, 무상 분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렇게 토지 정책을 했는데 결국 그게 당의 땅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정말 노동자의 천국이 아니라 노동자의 지옥이 되어버렸죠. 이건 인간의 제도로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승만 그 대통령 어떻게 무슨 정책을 펴는지 아세요? 값싸게 유상으로 몰수하여 값싸게 유상으로 분배하자 그랬어요. 이게 차이점이죠. 그 중간에 사회주의자 여운형 씨 같은 경우에는 유상으로 분배하고 무상으로 분배할 때 약간 좀 차이가 나, 한 세 사람 차이가 나는데, 일단 이승만 대통령이 그 대통령이 되고 토지 정책을 펼친 것이 유상 몰수 유상 분배예요. 좀 값싸게 유상으로 구입해서 유상으로 분배하자. 그래서 가난한 농민에게 토지를 살 수 있는 티켓을 주었어요. 저도 가난한 소작농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년 때 아버지가 물어봤어요. 청년 때에 아버지,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 정책을 펼 때에 가난한 농민들에게 땅을 살 수 있는 그 경작권, 그 토지권을 줬는데 왜 우리는 땅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하시는 말씀이 가난한 자들에게 그 티켓이 나온다 할지라도 돈이 없어서 땅을 못 산대요. 그러니까 또 누가 사가겠어요? 부자가 또 사가는 거죠. 마치 아파트 재개발하면 입주권을 받지만 아파트 들어가야 되는데 1억을 더 주고 들어가야 되면 가난한 사람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다시 또 가난한 동네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해방 전후에 이 땅의 소작농들의 아픔들은요. 토지라는 소설 한번 읽어보세요. 토지. 태백산맥 같은 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건 사실을 바탕으로 기록한 소설들인데요. 그 대주주 밑에 소작을 관리하는 마름이 있어요. 이 마름이 실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름에게 좋은 것 갖다 봤어야 돼요. 50%를 소작료로 주는데 여러분 노동료 누가 투입합니까? 소작인이 투입해요. 비료 누가 투입해요? 소작인이 투입해요. 그러면 그 노동력과 비료를 다 빼버리면 사실은 자기 수입은요 한 30%밖에 못 가져가요. 그것으로 어떻게 처자식 먹여 살리겠어요? 어떻게 공부시키겠어요? 입에 풀질도 겨우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마름의 행포에 또 갖다 봤어요. 심지어 자기 마누라 건드려도 눈 감고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소작의 아픔을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노예로 살았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애굽에서 430년 그렇게 소작이 아니라 아예 노예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약속의 땅에 심어 놓았습니다. 소작료의 몇 프로만요? 10%만 내라. 복음 중에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 기쁜 소식이에요. 그리고 그 땅은 어떻게 해요? 아무도 침범 못하고 사고 팔 수 없고 대대로 그 자손들이 땅을 이어가는데 소작료 10분의 1만 내라. 나는 평생 소작농이 되겠어요. 나는 당신의 평생 소작이 되겠어요. 여러분 노예로 7년 동안 봉사하며 6년 동안 봉사하며 7년째 히브리 종은 어떻게 해요? 자유를 주잖아요. 자유를 주는데 내가 자유를 얻어서 나가서 살아도 가난하게 되니까 나는 당신 주인이 너무 좋아서 나는 당신에게 영원히 종이 되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을 뚫었죠. 나는 내가 자유를 얻어가면 나는 또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으니까 주인이 너무 인심이 후해요. 그래서 나는 주인에게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이게 깃뚫은 종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그 시대 상황과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 땅의 10분의 1을 나에게 바치라 했을 때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우리가 노예로 살다가 땅을 차지해서 이 땅을 무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라는 이것이 11조 안에 담겨야 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래서 11조는요. 또 누구와 함께 나누어야 되느냐 하면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어야 돼요. 신명기 14장 보십시오. 신명기 14장 28절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서 저축하여 이걸 뭐 두 번 말한 것이다 한 번 말해도 말은 많지만 여러분 소장료가 10분의 1 많아요 작아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배경에 하면 많아요 작아요? 너무너무 작아요. 너무너무 기뻐요. 그 사람은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10분의 1만 내면. 안 그래요? 그런데 3년에 한 번 더 10분의 1 내는 거 힘들겠어요? 힘 안 들겠어요? 별로 힘 안 들어요. 그래도 10분의 2잖아요. 3년에 한 번 내면 그러면 한 12, 그러니까 10% 조금 더 넘는 거잖아요. 13%, 1년에 하면 13% 정도 되는 거죠. 29절, 28절,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누구요? 레위인. 내 성읍의 고려는 객, 고아, 과부 함께 먹고 배불러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이게 무슨 정신이에요? 긍휼. 이게 긍휼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너희를 내가 긍휼로 구원해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3년에 한 번씩은 10분의 1을 더 내어서 고아, 과부, 나그네, 레위인 그들에게 먹고 살게 해라. 내가 긍휼의 하나님이다. 11조에서 복받으러 한 거예요? 긍휼 알아라 한 거예요? 긍휼 알아라 한 거예요. 긍휼 알라고 이걸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1조를 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잘 안 했습니다. 잘 안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뭐하러 다녔어요? 각 가정에 가서 복 빌어주는 사이비 목사 역할, 사이비 제사장 역할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사사시대 보십시오. 사사시대. 레인이 지나가니까 누가 레인을 자기 집 제사장으로 삼습니까? 미가 집안에서 우리 집 재상이 되어주세요. 1년에 옷 한 벌 주겠습니다. 그 당시는 커요. 밥 먹고 살 월급 주겠습니까? 아이고 좋습니다. 그래서 뭘 해요? 그 집에 가정 제사에 대해서 우상 만들어놓고 복 빌어주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미가 집안의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만약에 당신이 이렇게 살면 저주받아요. 심판받아요. 그러면 어떡해요? 잘리니까. 밥벌어 먹고 살아서 거짓했어요. 다음 지파가 가다가 레이 제사장 어떡해요? 당신 이 가정의 재산이 좋겠나? 한 지파의 재산이 좋겠나? 여러분 어디로 가겠어요? 그래서 목사가 큰 교회 스카우트 한번 간단 말이에요. 저것도 오락하는 데 있는데 갈까요? 한 분 빼고는 다 가라는 말이죠. 알았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11조 제대로 안 하니까. 이게 다음 주 말라기서도 나와요. 그래서 11조를 해라. 그래서 제사가 드려져야 내가 속죄를 받고 속죄를 대야 땅이 약속의 땅은 속죄가 되어야 비가 와요. 농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1조 한번 해봐라. 그러면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보아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까지 그대로 우려먹고 있어요. 문자대로. 뭐를 다 놓쳐버리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다 놓쳐버리고 11조 한번 복받는다고요. 이게 스경과 바리새인들 향해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그럼 우리가 11조 한번 복받는다는 말만 하면 긍휼과 믿음과 정의를 빼버리고 11조 한번 복받는다면 우리를 뭐 아래 밀어넣는 거예요? 저주 아래 화 있을진저 속에 밀어넣는 거예요. 참 저주받을 줄 많이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크셔서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11조 정말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공의와 믿음으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11조 한번 복받고 안 받으면 저주받는다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했습니까? 거의 후자예요. 거의 후자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율법 철두철미하게 지켰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이실진저에 해당되는 사람이 오늘 우리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성경 말씀 똑바로 보십시오. 미혹되지 마시고 정신 차리고 무엇이 중요한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저주 아래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 안에 들어가 있는지 보시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제대로 말씀 못 전하니까 사람들이 협박을 하죠. 한 곳 더 보십시다. 미가서 6장입니다. 미가서 6장. 소선지서 6장. 6절에서 8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분제물로 1년 된 송아지, 가장 좋은 희생 제물이에요. 분제물로 1년 된 송아지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천천이에요. 만만이에요. 그런 기름, 그런 제물을 기뻐하실까? 내 영혼의 죄를 내 허물을 위해 내 마다들을 바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 영혼의 죄로 말면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죄인이라서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말 재물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내 마다를 바쳐도 내 영혼의 죄로 말면 내 몸에 열매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8절에 나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시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뭐요? 정의를 행하며 옛날에는 공의를 행하며 또 뭐하고요? 인자를 사람의 긍휼이에요. 그 다음에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믿음이에요. 이거 빼버리고 율법의 조문 지켜서 복받겠다고요? 화 있을진저. 정확하죠? 그러면 성경 말씀은 애매하지 않습니다. 모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가려져서 우리의 눈과 마음이 가려져서 성경이 애매하게 보일 뿐이지 성경은 너무 분명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꼭 질문하는 게 그럼 11조 안 해도 되느냐고 묻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 딱 한 분 그랬어요. 최근에 목사님 11조 봉투가 없는데 연보를 어떻게 해요? 연보로 하십시오. 연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희생이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연보를 받아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은혜로 하시면 됩니다. 10분의 1을 마음에 원하신다면 10분의 1 하십시오. 마음에 작정하신다면 10분의 2도 하십시오. 형편이 넉넉하다면 10분의 3을 마음에 작정하셔서 하셔도 됩니다. 10분의 5 하셔도 되고요. 분명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안 해도 된다 하더라도 이것만 챙겨 들으세요. 어떤 우리는 율법을 해석하든 복음을 해석하든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장은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십일조의 제물로 주셨어요. 예수님 자신 우리에게 십일조의 제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서 7장에서 히브리서 7장 8장 9장 1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네, 이것은 한 번만 더 찾아보고 오늘 말씀 마무리합시다. 좀 시간이 지났지만 히브리서 7장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요. 이 멜기세덱은 이 멜기세덱이 더 앞에서 나오잖아요. 6장 13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켜 맹세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내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에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약속한 복이 뭐예요? 씨와 땅이에요. 씨는 이삭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임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땅은요 4대 만에 약속의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게 복이에요. 이 복을 세상 개념으로 번역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나오는 복으로 번역해야 돼요. 자,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르켜 맹세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애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않음을 충분히 나타내시로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을 말하면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대로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뭐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느니라. 아, 성소와 지성 사이의 휘장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갈 때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 육체로 이루어졌어요. 그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러면 예수 멜기세덱은 누구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러면 멜기세덱의 십일조를 아브라함이 바쳤으니까 누구에게 바친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에게. 그러면 예수님이 11조가 되셨죠? 11조를 받아서 뭐 하셨어요?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구약의 제사장들은 11조를 받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자기 자신이 뭐가 되어버려요? 11조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11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님이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율법으로는요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해요. 그게 히브리서 7장 8장 9장 10장에 다 나와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영원히 드리심으로 우리가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거룩하게 된 것이 예수님의 십일조로 자기 자신을 드린 거예요. 맏아들의 희생으로 나머지가 거룩해진 겁니다. 이게 히브리서 7장 8장 9장 10장에 나오는 명확한 십일조의 완성이에요. 7장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누구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아브라함이 11조 바친 게 4절 보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 거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멜기세덱 축복받고 10분의 1을 멜기세덱 주었잖아요.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지금 설교한 내용이 여기 다 요약되어 있죠? 레위 족보에 들지 않은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폐에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아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아나 레인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인은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아브라함이 11조 바칠 때 레인 집어 어디에 들어있었다고요? 자기 허리에 있었잖아요. 레위가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 바친 것을 통하여 지금 히브리서 7장, 8장, 9장, 10장은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분이며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신 그 높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이게 11조를 드린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다 이루다시고 오늘 우리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살아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그 십일조로 드려짐으로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고 이렇게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요. 그러면 영혼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같이 우리도 그 연보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웃에게 무엇을 한다고요? 사랑을 내놓는 것. 이게 연보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신 사건이 십일조를 통하여 이렇게 명백히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드려짐으로 우리가 놀라운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기업을 받게 됩니다. 이 놀라운 복들이 십일조 통해 어떻게 펼치는지 보게 하시고 십일조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된 이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도 이 땅에서 연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가 이어집니다. 놓치지 마시고 많은 은혜 얻으시기 바랍니다.
2: 행복을 찾고 있는 분들에게 참된 행복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 BBM 방송은 지난 40년 넘게 단 한 번도 상업 광고를 하지 않으며 성경적인 원리에 의해 오직 청취자 여러분들의 후원으로만 운영하고 있는 기독교 복음 방송국입니다. 사실 이러한 것을 말할 때 그저 결과와 사실을 이야기하는 의례적인 문구가 아니라 지난 40년 넘게 수많은 어려움과 유혹을 뿌리치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견디는 가운데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이죠. 청취자 여러분들도 가정경제나 회사를 운영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기에 복음을 향한 저희 방송의 순수한 열정을 이해하실 텐데요. 이러한 저희 BBM 방송을 주위에 있는 가까운 분들께 소개해 주신다면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더 많은 복음의 열매를 위해 한 걸음에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분들께 저희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메뉴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꼭 함께 방문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0: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쉿!
1: 이른 아침, 유대인 지도자들과 점점 모여드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끌고 대제사장의 집에서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궁으로 갔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시키기를 바랐어요. 예수께 대한 고소가 시작됐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어지럽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가이사께 세금을 바치는 것을 반대하며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한 후에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목도 찾지 못하겠다. 이 사람이 범죄자가 아니라면 총독님께 넘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다시 관저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다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 사람들의 왕이냐? 네가 저지른 일이 대체 무엇이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들이 싸워 유대 사람들이 나를 체포하지 못하도록 막았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지금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란 말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네 말대로 나는 왕이다. 나는 진리를 증거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거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 누구든지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말을 듣는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 사람들에게 나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러나 무리들은 계속 소리 질렀습니다.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세 번째로 말했습니다.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일을 했다고 그러느냐? 나는 이 사람에게서 사형에 처할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그를 매질이나 해서 풀어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리가 이기고 말았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로마법에서 가장 엄한 벌을 선고했어요. 심하게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형벌이었어요. 사형을 선고받은 죄수들은 날카로운 쇠조각이 박힌 채찍으로 맞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보다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나를 때리는 사람들에게 내 등을 내주었고 내 수염을 뽑는 사람들에게 내 뺨을 내주었다. 조롱하고 침을 뱉는데도 나는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은 다음 일어난 일에 대해 복음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총독의 군인들이 예수를 총독 관저로 끌고 가자 총독의 모든 군대가 예수를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옷을 벗기고 자주색 옷을 입혔습니다. 또 가시로 관을 엮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는 그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며 말했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 만세! 그들은 예수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때렸습니다. 군인들은 그들이 예수님의 머리에 눌러 씌운 가시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지 못했어요. 가시는 아담의 죄 때문에 이 땅에 나타난 저주의 일부분이었어요. 이 거룩하신 영광의 왕께서 우리를 위해 죄의 저주를 받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이렇게 희롱하고 나서 군인들은 자주색 옷을 벗기고 예수의 옷을 도로 입혔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예수를 끌고 나갔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두 죄수들도 예수님과 함께 끌려 나갔어요. 각각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사형 집행 장소로 가야 했어요.

0: 이 잔인한 행렬 도중에 로마 군인들이 북아프리카에서 온 한 남자에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어요. 그리고는 그들은 혼잡한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서 성곽 밖으로 나가 골고다라고 불리는 언덕으로 올라갔어요. 모리아 산의 북쪽 지역인 이곳에서 약 1900년 전에 선지자 아브라함이 말했어요. 번제로 드릴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제 어린 양이 죽을 때가 되었어요.
1: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2: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1: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2: 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만 나눈다면 이 세상에는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에는 아직도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실 만큼 충분한 양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혼자만 독점하여 나눠주기를 싫어하는 욕심입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BBN 한국어방송은 생명의 양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저희 BBN을 여러분의 이웃과 나눌 수만 있다면 영적으로 굶어 죽어 지옥 가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저희 BBN ITL 전도카드를 이용하셔서 영의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ITL 전도카드를 신청하시는 방법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어린이 친구 여러분들 중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친구들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여러분들은 어른들보다도 시간적인 여유와 기회가 더 많이 남아있다는 것 외에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따라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며 과학자 혹은 의사나 운동선수가 되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BBN 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멋진 친구들이 꼭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1: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삶이 달라지죠. 어느 학교에서 우수 학생들이 공부를 잘해서 우등생을 받게 되자 박수가 막 터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상식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이번엔 학교에서 최고는 아니어도 가장 많이 좋아진 학생들을 축하하는 상을 수여하게 됐답니다. 이 아이들은 성적이 낮았는데 성적을 올리거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거나 또 결석을 많이 하던 아이들이 결석하지 않으려고 아주 노력을 많이 한 그런 학생들이었대요. 부모들은 아이들이 잘 되어가는 모습을 기쁜 얼굴로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전에 부족했던 부분보다는 새로워진 모습에 주목을 했던 것이죠. 이런 감동의 장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옛적 모습이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자녀로 보시는 한 폭의 그림과도 같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기록해뒀습니다. 정말 사랑이 넘치는 시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도 바울이 계속 말하기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해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우리의 과거는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보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또 어떻게 지금 살아가야 할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새날에 아버지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0: 구원의 선물을 온 땅 모든 영혼들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

나왔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준치를 양식할 때는 바닷물 속에 이 사각형의 그물을 집어넣고 그 안에 고기를 넣어서 헤엄쳐 다니게 하고 그 고기에게 음식을 갖다 줌으로써 이렇게 성장시키도록 양식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준치를 양식하는 노인 한 분이 그 물 속에 구석진 모퉁이를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숨어 있는 준치가 몇 마리 보였습니다. 아, 이것들이 요령을 피우는 거라 생각을 하고 그냥 두면 잘 자라지 못할 것 같아서 한 가지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그물이 사각형이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모퉁이에 숨어서 게으름을 피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그물을 둥근 원형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참으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준치들이 쉴 사이 없이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예기치 않던 현상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준치들이 하나씩 하나씩 죽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준치들은 사각형 그물 속에서 번갈아가며 적당한 휴식을 취한 후에 헤엄을 쳐야 되는데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 돌렸으니까 다 지쳐서 죽고 만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지나치면 위험한 것입니다.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에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익스트림하게 지나치게 많이 하면 위험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른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산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기도원만 돌아다니게 된다면 생활이 건강해질까요? 자칫 잘못하면 신비주의에 빠지는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성경 공부만 계속하고 섬김도 외면하고 예배도 외면하고 성유나 전도도 외면하게 된다면 머리만 굵은 기형적인 크리스천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늘 우리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고 즐기기만 한다면 그 결과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며 살아간다면 소모적인 귀찮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에는 균형과 조화가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면 모든 것을 균형 있게 행하고 하모니를 이루며 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나 자신에게도 축복이 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을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이 균형과 조화의 중요성을 잘 몰랐기 때문에 문제를 야기했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방언과 예언에 대한 결론 부분이죠.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14장 전체를 통해서 이 두 은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 두 은사를 다룬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 은사의 사용이 예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다룬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잠깐 앞으로 가셔서 26절을 보시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에 어떤 모습으로 예배했는지 그 모습이 간단하지만 암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여기 모임이라는 것은 퍼블릭 월십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적인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초기교회 성도들은 모이면 찬송을 불렀어요.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계시를 받기도 하고 방언도 했습니다. 그러나 통역을 함으로써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이와 같은 일들을 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초기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이 예배의 형태는 사실은 많은 성경학자들의 말씀에 의하면 회당 예배의 형태를 많이 따랐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시내거구죠. 회당 제도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지역에 있을 때에 각 지역마다 회당을 만들고 거기에서 안식일마다 예배도 드리고 주중에는 티칭하는 사역을 했죠. 그런데 포로에서 귀환된 후에도 그들은 팔레스타인의 각 지역마다 회당을 세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그들이 드렸던 예배의 순서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일 첫 번째로 하는 것이 쉐마를 암송합니다. 쉐마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6장 4절 5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오 이스라엘에 들어라. 그래서 hear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쉐마이기 때문에 쉐마라고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쉐마. 이것은 유대인 교육의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쉐마를 암송한 후에는 기도를 합니다. 18가지 기도문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찬송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찬송은 찬송시, 싸움을 말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성경 봉독을 합니다. 스크립처 리딩입니다. 일반적으로 선

0: 시서에서 한 장을 뽑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시편에서 한 장을 뽑아서 낭송을 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안식일을 가셨을 때에 예수님도 이 성경 봉독을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때 주님 읽으신 본문이 이사야 61장 이하의 말씀이죠. 즉 메시아 예언을 본인이 직접 읽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강론이 있습니다. 이건 설교라고 말할 수도 있고 티칭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베네딕션. 이 축복 기도는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당 예배는 제사장이 이끄는 예배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프리스트가 아니고 일반 사람들, 일반 백성들이 이끌었던 예배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이 축복 기도 베네딕션은 경륜이 있는 평신도 대표가 나와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헌금이죠. 이것이 회당 예배의 보편적인 내용인데 우리 크리스천 월십은 여기에다가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말씀 강문이 끝나고 나면 그들은 주의 만찬을 갖고 애찬을 나누는 그런 것을 더 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배에 모이는 이유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셀레브레이트하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 강문이 끝나면 꼭 주의 만찬을 가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초기 교회, 얼리 철치, 고린도 교회도 초기 교회에 속합니다만은 초기 교회 예배를 오늘날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초기 교회 예배는 인포멀했어요. 공식적이지 않고 좀 개인적인 면이 많았습니다. 두 번째는 플렉스블했어요. 엄격한 순서가 아니라 유도리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물론 나중에 교회가 제도화되어지면서 이것이 엄격한 규정으로 바뀌긴 했지만 초기 교회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누구나 예배 순서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했고 특별히 말씀을 강론하는 시간에 발란티에가 얼마든지 참여해서 말하는 것이 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와 같은 회당 예배를 가장 잘 알고 그것을 잘 복음 전거에 이용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는 어느 도시를 들어가든지 맨 먼저 찾아가는 곳이 시내고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회당장이 말씀 봉독을 한 후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이 말씀을 강론할 자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바울이 손을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자세하게 강론을 해주면서 결론이 뭘까요? 바로 이 말씀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형태가 시내거거 예배였고 이것을 어답트한 것이 초기 교회의 예배였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평신도가 나와서 예언도 할 수가 있고 방언도 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에 방언의 문제가 터지고 예언에 대한 이슈가 터지는 것은 그 당시 관행으로 보면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했고 또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예배 질서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상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이와 같이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순서를 따라 차례대로 하고 또 방언인 경우는 통역을 반드시 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게 하라고 권고를 한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에 걸쳐서 바울은 이 질서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처럼 예배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Worship reflects the character of God.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캐릭터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면 예배도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리라면 예배도 진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면 예배 중에 성령의 기름부음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면 우리도 가슴을 열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크리스찬 월시라고 말한다면 이방인들의 예배는 좀 달랐어요. 소위 말하는 페이건 컬트, 이방인들이 드리는 이 제술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예배는 문란했어요. 광란적이었어요. 질서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음란하기도 하고 추술적인 외침으로 가득 찰 때가 많았어요. 특별히 고린도에 존재했던 신전예배, 아프로다이트 신전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는 여사제들이 주도하는 예배였기 때문에 음란한 행위가 자행되어지고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그와 같은 잘못된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세속적인 페이간 월십이 고린도 교회에 영향을 주었을까요? 안 주었을까요? 당연히 영향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릴 때에 너무나 열광적인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특별히 여자들이 나와서 무질서하게 방언도 하고 예언을 하는 일이 많아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선을 그으며 33절에서 이와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God is not the God of disorder,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but of peace,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옛날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오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리고 ESV라는 영어 성경에도 보게 되면 not God of confusion, 그러므로 이것은 무질서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긴 했지만 사실은 어지러움이라고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는데요, 이 화평이라는 이 단어는 peace, 평화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조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조화 가운데의 고요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아예 quietness, 이 차분함이라고 번역을 했고, 모펫이 번역한 성경에는 아예 harmony, 조화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무질서의 반대말은 규격화나 regulation이 아니라 오히려 harmony를 이루는 것,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움이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퍼펙트한 조화에서 오는 것입니다. 산이나 나무나 풀 한 포기 돌멩이 하나까지라도 함께 어우러져서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름답고 기가 막힌 경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에 이와 같이 아름다운 조화가 깨어지게 되면, 이 하모니가 깨어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찾아올까요? 우린 그것을 케이오스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엉망진창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하모니를 잃게 되면 그 모든 것이 케이오스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 육신의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질병이 언제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몸의 균형과 조화가 깨어질 때에 병이 오는 것입니다. 그저 영어로 질병을 뭐라고 해요? disease라 그러죠. disease란 말이 dis하고 is, 이 편안함이 깨어지는 것이 바로 질병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조화가 깨어지고 마음의 조화가 깨어지면 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관계성이 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조화가 깨어질 때 서로 부딪히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우리 인생의 외모까지도 조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 그건 실례예요. 질서가 있다 질서가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해야지. 아무리 얼굴이 잘생겨도요, 코가 반듯하고 눈이 크고 그래도 이 질서가 없으면 못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좀 못생겨도 눈이 작고 뭐 얼굴이 말랐고 제처럼 말이죠, 좀 못생겨도 조화를 이루면 얼핏 보면 아름답게 보여요. 이 조화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많은 부족함이 있고 깨어짐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함께 어우러져서 조화를 만들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작품이 되고 위대한 영광의 삶의 터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조화를 잘 이루며 살 것인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조화가 필요합니다. 가정에도 조화가 있어야지 가정의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 안에도 서로 양보하며 받아줄 수 있는 조화를 이룰 때에, 하모니를 이룰 때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그찬 삶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인 균형과 조화, 이 조화가 있는 삶을 추구하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지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조화를 통해 하나님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비결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려면 절제력이 필요합니다. Self-control, 나를 절제하고 컨트롤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조화를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34절과 35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난해하게 보이는 좀 부담스럽기도 한 본문이긴 합니다만은 34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이 본문을 듣는 형제님들 가운데는 아니 성경에 이런 복음도 있었나 감격스럽게 듣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어떤 교단에서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자 안수를 반대하기도 합니다. 즉 여자분들을 강단에 세운다든가 안수를 주어서 이 목회자가 되거나 패스트가 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교단들이 있죠. 한국 같은 경우는 보수적인 교단 중에 그렇게 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서든 베프티스트가 그 중에 하나예요.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서든 베프티스트 컨벤션이 굉장히 보수적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여자분들에게 안수 주는 이것을 총회에서 통과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과연 여자들은 강단에 설 수 없고 티칭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일까요? 그렇다면 저희 교회 안에는 선디스쿨 티처들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티칭과 프리칭은 다르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 넌센스예요. 같은 것입니다. 만약 이 말씀을 그렇게 받는다면 선교사님들 중에 여자분들은 선교할 수 없겠네요. 선교로 나가게 되면 말씀도 전해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선교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핵심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에 문맥을 잘 봐야 됩니다. 이 컨텍스트를 놓치게 되면 진짜 그 본문이 말하고 싶은 핵심을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날 설교자들이나 봉사님들 가운데에 이 문맥을 떠나서 구절만 뽑아서 설교하는 분들을 발견할 때가 있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어떤 구절만 뽑아서 컨텍스트에 상관없이 그 말씀을 사용하게 되면 얼마든지 성경 말씀을 어뷰저할 수가 있어. 오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컨텍스트를 봐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경우는 두 가지 차원에서 컨텍스트를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이 문학적인 컨텍스트, 이 문법적인 컨텍스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4절을 보시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랬는데 이 말씀은 앞에서 설명한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33절 마지막 부분,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여자만 잠잠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모든 다른 성도도 동일하게 잠잠해야 되는데 여자도 교회에서 잠잠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배 시간에 만일 침묵해야 된다면, 나의 말을 자제해야 된다면 이것은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다 해당된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 봐야 될 컨텍스트는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은 공적 예배라고 하는 컨텍스트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페이건 월십, 이방인들의 월십이 고린도 교회 안으로 섬에 들어오게 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굉장히 무질서해지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여자들 가운데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질서가 깨어지고 혼란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배 시간에, 퍼블릭 월십 시간에 무질서하게 함부로 나와서 말씀을 선포하든지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문맥에 맞게 번역한다면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Be quiet now. 지금은 잠잠하라 그런 뜻이, 예배가 진행 중인 지금은 조용하라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New Living Translation이 그렇게 번역했어요. Woman should be silent during the church meeting.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사일런트 해야 된다. 그러므로 이것은 무엇을 강조하는 말씀일까요? 절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대인관계에서 조화를 이루려면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참아야 돼요. 내 마음속에 얼마든지 해야 될 말이 있지만 절제하는 것, 이것이 있어야지 관계성이 건강해진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나의 자유인데 무슨 말이냐 그럴지 모르지만 맞습니다. 하고 싶은 말 하실 수 있는 자유가 있긴 해요. 그렇지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성숙하다고 말하진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그대로 하는 사람 우리는 어린아이라고 말해요. Childish한 것입니다. 정말 성숙한 사람은 참을 줄 아는 사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상대를 고려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진정한 성숙의 케이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스파르타의 정치가 중에 데마라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공회 석상에서 많은 정치가들이 나와서 디베이트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한마디 말도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었어요. 이걸 지켜보고 있던 친구가 핀잔을 주었습니다. 여보게, 못나서 말을 하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것인가? 그때 데마라투스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못난 사람은 절대로 침묵을 지키지 못하는 법이라니. 하고 싶은 말을 참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고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참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절제하고 그것을 컨트롤하는 것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컨트롤할 수 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자제할 수 있을 때에 우리 삶이 성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인한 분이 몸에 살이 자꾸 찌는 것 같아서 고민을 하던 중에 한 가지 본인 나름대로 고안해 낸 것이 있습니다. 냉장고 안에 몸매가 아주 빼어난 예쁜 여자 사진 하나를 붙여놓고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그 사진을 보면서 결심하는 것입니다. 나도 저렇게 되어야지.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계속 절제하고 절제한 결과 몇 개월이 지나니까 10파운드가 빠졌어요. 근데 동일한 기간 동안에 남편은 오히려 10파운드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편은 예쁜 여자 사진을 보려고 시도 때도 없이 냉장고 문 열다가 그때마다 뭘 주워 먹는 바람에 몸에 살이 붙어가지고 10파운드 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제에 대해서 말은 쉽게 하지만 실제로 절제하는 것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이 절제를 성령의 열매로 나열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보게 되면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가 들어갑니다. 그만큼 나의 노력만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만으로 스스로 나를 다스릴 수가 없는데 성령에 사로잡히면, 성령에 붙잡히게 되면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이 절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절제가 되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꼭 축복된 말만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절제할 수 있을 때에 관계성이 아름다워지고 조화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청취력이 필요합니다. 리스닝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청종하는 자세가 있어야지 조화가 있는 삶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3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서서 말씀을 이야기하고 예언을 이야기하는데 과연 하나님 말씀의 오리전이 너희들이냐, 그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기원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치 그것이 나의 것인 것처럼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나서는 것은 위험하다,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이 너희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닌데 너희들만 신령한 척 잘난 척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7절에서 말씀하기를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본문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선지자라는 뜻이 아니고 신령하다는 뜻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If anyone thinks himself to be a prophet and spiritual. 본인 스스로가 생각할 때에 나는 선지자다, 나는 신령한 자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가 혹시 있다면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것을 깨달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너희 자신이 아니라 주의 명령이 중요하다. 내가 너희들에게 기록해 선포하고 있는 주님의 명령에 리슨하라, 그런 뜻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의 주장이 항상 옳다, 나는 항상 바르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본인만 의롭고 본인만 바르다고 믿기 때문에 많은 착각들을 하게 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미 옳으니까 자기 외에 나머지는 다 개혁 대상이에요. 다 변화를 가져와야 대상, 본인만 빼고. 이그만큼 위험한 영적 자세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것을 내려놓고 말씀을 청종하기 시작할 때 진정한 차원의 변화가 찾아오고 하나님이 나에게 안겨주시기를 원하시는 축복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도 물론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여론도 필요할 때가 있죠. 저는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사람의 생각은 절대적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항상 상대적입니다. 그리고 편파적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보는 것만 보기 때문에 전체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이며 전체 그림을 보여주는 전체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청종하고 말씀의 길을 따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삶의 변화도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연세대학교에 가시게 되면 중앙도서관 앞에 한 노인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이신 백낙준 박사의 동상입니다. 이분은 원래 평안북도 출신이신데요. 그분의 부친이 무당이었다고 합니다. 박수무당으로 그 동네에서 유명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 부친이 열심으로 무당춤을 추고 있는데 어떤 준호사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꼴을 참아볼 수가 없어서 한마디 던졌대요. 자식들 멸망할 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갔어요 그랬어요. 사실 좀 수렁한 말이죠. 그러나 무당에게 전도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된대요. 그래서 아주 강하게 자식들 멸망할 짓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그렇게 선포했더니 무당도 화가 났는지 너나 믿고 천당이든지 백당이든지 가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신비로운 것은요. 이렇게 말은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와서도 그 전도자가 던진 그 말이 마음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 망할 짓 그만하고 예수 믿으라 이 소리가 계속 귀에 들려오는데 잠도 잘 수가 없고 음식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당을 찾아갔다가 예수님 만나고 믿음 갖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본인도 구원받았지만 그 아들 백낙준 씨가 천진의 신학서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고 나중에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미국에 유학을 와서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하고 예일 대학에서 공부를 해서 철학 박사가 된 것입니다. 말씀은 힘이 있어요. 말씀이 임하게 되면 나 자신에게도 변화가 일어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그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앞에 바로 서게 되면 여러분 자신도 변하지만 한 가문의 미래가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참으로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고 나도 복받는 인생이 되지만 가정도 세우고 공동체로 세우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려면 1차적으로는 나 자신이 먼저 컨트롤할 수 있는 절제하는 것이 필요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 수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삶의 적절성입니다. 즉 자신의 위치를 바로 지키며 사는 삶 이것을 추진해야지 우리가 조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39절 40절 보겠습니다. 먼저 39절 보시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자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합니다. 결론은 뭔가요? 둘 다 부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흔히 이 설교를 하게 되면 24장을 설교하게 되면 방언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 들을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의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도 금하지 말고 예언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둘 다 하나님이신 은사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전제 조건을 40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되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포함해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품위 있게 사용하고 질서 있게 사용해야지.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품위 있다는 말의 뜻이 뭘까요? 우아하고 화려하다는 그런 뜻일까요? 품위 있는 그녀라는 드라마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거기 나오는 주인공처럼 고급식당 가서 밥 먹고 화려한 차 타고 다니는 것을 품위라고 말할까요? 어떤 분은 품위 유지비라 그래가지고 용돈 가지고 다니는 분도 계시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품위일까요? 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실 영어 성경을 보시게 되면 properly, 바르게, 적당하게 그렇게 번역을 했고 NIV 성경은 fitting, 적절하게 자신을 잘 맞추었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이 옷을 사러 가시게 되면은 옷을 입기 전에 먼저 fitting room에 들어가서 옷을 입어보잖아요. 그 안 맞는 부분을 다시 고치고 이렇게 뭐 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피링이에요, 피링.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품위 있게라는 말이 바로 피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든지 나에게 주신 역할이 무엇이든지 내가 서야 될 위치에 바르게 서는 것을 말합니다. 피링할 때 그때에 나의 인생이 가장 극대화되어질 수가 있고 하나님 영광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도 모든 것을 본인의 위치에 맞도록 만드셨어요. 바위는 바위가 있어야 될 곳이 있고 꽃은 꽃이 있어야 될 곳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야 될 위치가 있는데 그 위치에 서 있을 때 가장 아름답고 조화를 이룬다 그런 뜻이에요. 미켈란젤로가 다비디 상을 조각할 때에 하루는 이것을 감독하는 사람이 작업실을 찾아왔습니다. 당신의 작품이 얼마나 진척되는지 보러 왔노라고 그로 한참을 다 둘러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별로 진전되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당신 무엇하면서 지난 한 주간을 보냈냐고 핀잔을 했습니다. 그때 미켈란젤로가 발가락 한 개를 가리키며 여기에 튀어나온 부분을 갈고 닦느라고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처럼 하찮은 것 가지고 일주일을 보내다니 이것은 매우 작고 하찮은 일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 끝에 미켈란젤로가 남겼던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조각품에서 하찮은 것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찮은 것들이 모여 완전함을 이룬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라고. 여러분, 위대한 작품에는 하찮은 부분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지 모든 조각품에는 각각 제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제자리에 놓이게 되면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작품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가지를 다루시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유니크하게 창조하셨고 유니크한 역할을 주셨어요. 누구도 여러분의 위치를 대신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아니면 안 돼요. 유니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그곳에 바로 서 있기만 하면 여러분은 가장 아름다움을 뽐낼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창조의 조화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설사 여러분이 조금 부족하게 느껴질지라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사 좀 깨어지고 부서진 삶의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기만 하면 여러분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 어땠든지 그게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모나고 튀어나오고 깨어진 부분이 혹시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빚어주시고 말씀으로 빚어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모습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본래적 모습으로 돌아가서 나 때문에 가정이 화목을 이루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름다운 터전으로 변화되어지고 나 때문에 이 세상이 아름답게 밝게 변해가는 역사가 있도록 나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예배를 위해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라고 보내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무엇을 행하든지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삶,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중에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합쳐서 하나의 작품을 이루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더 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헌신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전도해야 하는 당위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전도일 텐데요. 그래서 저희 BBN 한국어 방송에서는 명함 크기의 전도 카드를 제작하여 신청하는 분들께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메뉴에서 라디오 방송 밑에 있는 전도 도구란으로 가셔서 전도 카드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전하는 이 전도 카드 한 장은 그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파수꾼의 경성함이 그사로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0: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고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허연 강사의 내가 사는 곳에서 정의, 평화, 소그룹 시작하기 제3부를 전해드립니다.
1: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아이나

비행기 타기 전에 가톨릭 신부가 가톨릭 신자에게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국가의 이름으로.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가서 나가사키에 가서 원폭을 터뜨렸습니다. 돌아왔죠. 전쟁에 승리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알게 된 게 있어요. 나중에 알게 된 게 뭘까요? 나가사키가 일본의 넘버원 캐톨릭 시리에 1500년대부터 들어와 있었어요. 나가사키에 신부들, 수녀들, 가톨릭 신자들, 성당들 원폭으로 싸이 사람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나는 미군이고 저기는 일본군이요. 일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죽어야 될 사람들을 생각했을까요? 제 질문이 이거예요. 예수가 위에요? 국가가 위에? 쉬운 질문은 아니잖아요. 예수가 위에? 국가가 위에? 우리 고백은 그렇게 하잖아요. 여기도 찬양할 때. 예수가 왕이시고 예수 가장 높은 곳에 그러잖아요. 예수가 위에? 국가가 위에? 예수가 위잖아요. 우리가 이거 말은 되게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국가 담론으로 들어가면 또 달라지기 시작해요. 가톨릭 신부, 수녀, 성도들은 이 사람이 형제의 자매예요. 파일럿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의 자매잖아요. 동의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국가와 상관없이 이라크 크리스찬들이 우리랑 형제의 자매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몸이 먼저예요? 국가가 먼저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먼저예요? 되게 불편하죠. 이런 이게 좀 극단적인 얘기를 드니까 되게 불편해요. 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아 그렇게 해서라도 전쟁을 종결을 하는 게 한국도 해방시킨 거고 그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더 적은 숫자니까 죽여도 되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초대교인들이 로마군으로 들어가서 싸우는 군인들에게 백티즘을 주지 않았는지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하면 이제 더 나가면 더 나갈 수 있는 얘기가 있지만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왜 초대교회에 평화라는 얘기가 이렇게 계속 나오고요. 평화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국가의 전쟁을 서포팅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국가가 교회가 결혼해버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칸스탄티니즘이에요. 오늘도 그 얘기하셨지만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있고 391년에 데오도시우스 그 황제 때 국가의 종교로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와 국가가 로마 제국이 결혼을 해버려요. 서로 서포팅하는 관계가 됩니다. 서로 서포팅하니까 교회는 국가를 살려야 되고 국가는 교회를 살려야 되는 관계가 돼요. 그때에는 교회가 젊은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일으켜서라도 국가를 살려내기 위한 싸움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초대교회의 메시지하고 완전히 드라마틱하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학자들마다 이걸 크리스텐덤이라고 해요. 기독교 국가 체제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동의하는 걸 한 가지는 뭐냐면 기독교 국가 체제 이전과 이후에 기독교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해요. 성격이 확 바뀌어버려요. 잘 생각해보세요. 기독교 교회와 국가라는 태생부터 폭력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국가는 태생적으로 폭력을 갖고 태어나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모두가 동의하는 거예요. 그 둘이 만났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가 된다면 교회가 힘을 얻어요. 그전에는 핍박받는 종교였는데 핍박하는 종교로 바뀝니다. 너 예수 안 믿으면 이렇게 때리죠. 마녀사냥 같은 거예요. 너 마녀니까 기독교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이류시민으로 빠지고 마이너리티가 돼버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모든 힘을 교회가 장악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근데 이걸 지금 꿈꾸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교회가 모든 힘을, 이 세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아우르는 뭔가를 하면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 교회가 힘을 가졌을 때, 특별히 국가의 폭력적인 힘을 가졌을 때 세상은 변하는 게 아니라 늘려지낼지 모르지만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금 서구가 되게 어려워집니다. 서구 기독교가 힘을 잃었거든요. 힘을 잃으니까 다시 New Religious Movement라는 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진짜 힘이 기독교가 다 모든 걸 장악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옛날 종교들이 살아있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거니즘이 니오 페이거니즘들이 나오는 거예요. 신이교도주의들이 나오고 위치크래프트 위치들이 자꾸 나오기 시작하고 다른 것도

0: 다른 어떤 민속 신앙들이 다시 나오는 이유가 기독교가 이제 힘을 잃어갔기 때문이죠. 어쨌든 힘을 가진 기독교 종교,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추악한 모습을 2000년 동안 거의 1500년 동안 보여왔죠. 2-3-1,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지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배우기 예수께로 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전쟁, 서로 죽이는 것, 불의를 일삼는 것을 기뻐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세상 모든 곳에서 우리의 전쟁 무기들을 평화의 도구로 변화시킨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저스틴이 2세기 하는 얘기입니다. 칼을 보습으로, 창을 농사기구로, 우리는 성부로부터 십자가에 죽으신 구주를 통해 나오는 경건, 정의, 형제의 믿음과 소망을 키우고 있다. 저스틴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구주 예수를 보내심으로 인류에게 어떤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심을 알았다. 그는 많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삶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예수께 나오도록 했다. 그 결과로 평화의 백성들은 이전에 서로 원수되었던 자들로 구성되게 된 거예요. 교회가 이전에 원수되었던 자들로 구성되게 된 거예요. 제 친구가 메노나이트 백인인데 니카라과에 선교사를 가서 신학교에서 가르치게 됐어요. 가르치는 게 뭐냐면 conflict transformation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그렇게 초청을 받았어요. 왜 그 conflict transformation, 갈등 전환 프로그램이 필요했냐. 니카라과 반군과 정부군이 서로 싸우면서 죽였는데 이 신학교에 예수 믿고 들어온 사람 중에 자기 아저씨를 죽인 원수가 신학교에 들어와 있고 이 신학생들 사이에 원수됐던 사람들이 신학교에 앉아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원수됐던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뭐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형제, 이 그 알란이라고 있는데 알란 클라센이라고 그 형제한테 불러서 그 형제한테 그걸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스페니시도 잘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컨플릭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르쳐요. 컨플릭트 트랜스포메이션이 뭐예요? 갈등전환이. 그게 평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원수됐던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평화를 이야기하지 않게 되냐면 더 이상 원수됐던 자들과 교회를 이루고 싶지 않은 거예요. 원수는 원수로 남겨두는 거예요. 나랑 불편한 사람은 바깥에 남겨두는 거예요. 흑인은 흑인대로 남겨두고 백인은 백인들대로 남겨두고 월남 사람들은 월남 사람들대로 남겨두고 다 남겨두고 나하고 편한 사람들을 교회로 모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평화란 말이 큰 의미가 없어져요. 화해란 말도 큰 의미가 없어져요. 이미디엇 컨텍스트가 아니니까. 그런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 베트남 형제를 하나 초청해서 여기 데리고 들어와 앉아있다고 생각해봐요. 그 형제의 아버지가 한국 군인이 월남전에 참여해서 죽인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여기서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 형제하고 화해가 일어나니까 우리가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은 한국인으로 우리가 너희 나라에 저지른 거에 대해서 너무 사과한다. 미안하다. 그러면 이 평화와 화해를 통해서 이 형제가 마음이 열리고 우리가 하나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아, 저 교회를 봐라. 저기는 다른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저 평화의 교회를 봐라. 저 화해의 교회를 봐라. 저게 예수께서 하셨던 일 아니냐. 아버지와 원수했던 우리를 화해시킴으로써 하나가 되게 하신 그게 예수가 하셨던 일 아니냐? 그거 교회가 지금 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 사람들이 변하는 거거든요. 흑인을 내가 데려다가 여기 앉아. 형제를 초청했어. 그 흑인 형제가 혹시 전에 한인 마켓에서 주인이 총을 쏴서 죽인 여자의 아들이었다면 혹은 그 흑인인 형제의 아버지에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죽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던 것이 그 원수되었던 자들이 모여서 평화의 백성이 됐다니까 이게 엄청난 일이라는 거죠. 원수됐던 자들이 모여서 평화의 백성이 됐다. 그리고 2-3-3 보면 서로 다른 민족과 나라에서 나온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삶을 함께 나누고 그들을 갈라놓았던 것들을 해체시키며 정의를 추구하는 마음과 가족적인 유대감을 형성해 갔습니다. 이 다국적 교회의 삶은 메시아 예수가 지금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평화를 가져오셨다는 것에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자체가 예수가 평화를 가져오셨다는 것에 증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교회를 보면 복음이 뭔지가 보이는 거예요. 아, 저기에 예수님이 가져오신 평화가 저 교회 안에 있구나. 저 원수됐다는 사람들이 한 형제로 한 자매라고 부르고 종과 주인이 함께 놀고 남자와 여자가 같이 앉아있고 노인과 아이들이 하나가 돼있고 남자와 여자가 갈라지지 않은 저걸 보면서 그 당시에 완전히 다른 세계였으니까 보면서 이건 핵폭탄보다 더 핵폭탄은 터트려서 다 죽일지 모르지만 사회 구조 자체를 바뀌어버리는 완전히 레디칼한 커뮤니티가 생겨난 거예요. 교회가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복음의 위대함의 증거가 교회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교회를 통해 레디칼한 복음의 이 파워가 증거로서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있는가를 한번 보세요. 그러려면 여러분 평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화해에 대해서. 저스틴은 이사야 2장이 교회에서 성취되었고 사람들이 변화되었으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적을 향한 무기들을 변형시켰다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들은 평화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이레뉴스, 터툴리언, 오리겐, 그리고 다른 초기 기독교 사상가들과 같이 저스틴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평화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으며 교회는 이것의 증거였습니다. 교회는 이것의 증거였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날의 교회도 그 안에서 원수들이 화해하게 되며 용서받지 못한 자들이 용서를 받으며 그렇게 경험한 평화의 복음을 나누는 미션을 열방에게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속해 있는 교회 혹은 그 지역의 교회들과 연합하여 어떻게 성도들이 복음의 핵심적인 평화와 정의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울까요? 10분 동안 이야기를 나누자면 먼저 제가 그 제자도 공동체 평화 이거는 나중에 얘기하고 사례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빨리 얘기할게요. 제가 있는 데를 먼저 제가 데모그래픽 리서치를 했어요. 지금 이 LA 땅 제가 살고 있는 LA 땅에는 얼마나 많은 언어 그룹이 있고 어떤 그룹들이 살고 있는데 나는 한국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과 어떠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람들의 히스토리가 나 같은 한국 사람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 월남 사람들, 뭐 흑인들, 백인들 이렇게 한번 보는 거죠.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천만 명이 사는데 카운티에만. 그리고 구웨이럴 LA는 1300만 정도가 산다고 그래요. 거기 언어 그룹이 150여 개가 있고 어떤 사람은 200개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 세계에서 다 와 있는 거죠. 한반도 바깥에 가장 많은 한국인이 거주하는 데가 LA입니다. 거기 33만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훨씬 더 많고요. Undocumented까지 들어가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한 100만 정도로 생각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터무니없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미국 전체에 약 170만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고 또 DHS 보고에 따르면 약 20만 명의 한인 서류 미비자가 있어요. LA는 이제 92년에 LA 폭동 라이어트가 있었죠. 아픈 역사가 있고 또 70%에서 80%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자기를 기독교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퓨 포럼에 나옵니다. 2008년에 나온 건데. 근데 이 사람들이 40%가 자기들이 LA 이 미국에 오기 전에는 크리스찬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여기 와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각 교회에 들어가 있는데 교회가 하나의 커뮤니티 센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이민 사회에는 교회가 너무 중요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교회 안에서 이런 활동들이 일어나니까 커뮤니티 활동들이. 저희는 이제 교회를 그래서 중심으로 하기로 했어요. 교회를 중심으로 이런 평화 화해 사역을 해봐야 되겠다. 로컬 처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목표들을 세웠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가 하는 건데요. 저는 이 화해, 정의, 평화와 관계된 주제들을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뽑아봤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이제 restorative justice라고 그러는데 회복적 정의라는 거예요. 회복적 정의는 뭐냐면 우리는 정의를 항상 이렇게 repudiated 그 응보적이고 잘못하면 처벌하면서 정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정의는 피해를 입은 자 그리고 심지어는 가해자까지도 그리고 공동체까지 포함해서 회복시키는 게 정의가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도 어떻게 보면은 너희 잘못했으니까 때려서 너희 자식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정의를 이루시는 것 같은데 응보하면서 그게 아니라 사실은 죄인 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이 나라의 일꾼으로 만드는 회복시키는 일까지 하시잖아요. 큰 그림을 보면 그래서 그런 회복적 정의 그 회복의 관점으로 보는 정의를 가르치고 이제 뭐 장애인들과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 또 평화 영성 그다음에 이코노믹 자스티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세바스 이코노믹스라는 걸 가르치는데 성경 교재도 있습니다. 그리고 Peace Education, 평화 교육 같은 거, 그 다음에 노스코리아에 살고 있는, 북한에 살고 있는 스티브 앤 조이스 윤이라고 애들 셋 데리고 사는데 미국 사람들인데요. 스티브는 한국 사람이고, 거기서 의대에서 가르치면서 이제 한 사람인데, 제가 여기 여기 그 진행 팀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강사님들한테. 그분 한번 초청해서 코스타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은 거기 실제로 평양에 살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애들 셋을 데리고. 저희 이제 와서 그분들 이야기하고 굉장히 저희가 은혜를 많이 받았고 좋았어요. Cooperatives, 협동조합, Handmade Simple Life. 김성환 목사님, 작년에 설교하셨던 분인데, 김성환 목사님은 이제 이 목공으로 이렇게 해갖고 실제 삶 속에서 이렇게 손으로 만들어내는 것들이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거 하시고, 그 다음에 Conflict Transformation, 그러니까 선교적 평화, 또 혹은 Peaceable Mission, 그래서 평화적 선교 뭐 이런 것도 가르치고요. Housing Justice, 그래서 Affordable Housing 같은 거,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집 같은 거를 구입할 수 있는 싸게, 그런 것들이 도시마다 다 그 쿼터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알려줘서 그런 것도 보게 하고, 또 Education that restores, 자녀 교육은 어떤 식으로 회복을 목적으로 해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건가. 그 다음에 Urban with, Living with Urban Poor, 그래서 그 여기 필라델피아에 사시는 이태훈 목사님을 계세요. 흑인들 그 빈민가에서 아주 위험한데 같이 살면서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 모셔다가 이야기도 듣고, 그분의 이제 모토는 뭐냐면, 내가 사는 주소가 당신의 영성의 척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다음에 Peace, Mission and Worship, 그래서 평화와 선교와 예배에 대해서 이런 주제들. 그리고 이제 지난 5월 달에는 우리가 그 동양 사상에 나오는 평화하고 성서에 나오는 것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도 하고, 묵자가 평화 얘기 많이 했잖아요. 묵자, 반묵자. 그래서 이런, 저희는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하고 있는데, 이게 처음부터 큰 게 아니었어요. 제가 인바이트해서 사람들을 이제 모은 거예요. 근데 그 모으기 전에 뭘 많이 했냐면, 같이 밥 먹고 뭐 다큐멘터리도 잠깐씩 보고,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이런 데 관심을 자꾸 갖게 한 거예요. 작은 그룹들을 모아서, 그리고서 이제 그 사람들하고 함께 이런 학교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 하겠다고 그러니까 오겠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여기 이걸 가르치신 분들이 돈을 안 받고, 거의 안 받든지 받든지 안 받고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런 쪽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서 작은 그룹을 시작하시려고 할 때 리소스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데 관심이, 이 주제들마다 가르치실 수 있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제 주변을 리서치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백인들도 초청에다가 통역해서 하고, 또 뭐 박총이라고 혹시 아세요? 박총 원장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형 아우 이렇게 하는 사이에요. 박총 원장도 오니까 젊은 사람들이 또 많이 와서 또 참여하기도 하고, 체드 마이어라고 있어요. 거기는 이런 회복적 정의 이런 쪽에 가르치시고 유명한 신약학자인데, 그런 분들 와이프하고 같이 와갖고 하면서 해주고, 근데 돈 하나도 안 받고. 그런 사람들 한번 하려면은 2천불, 3천불 이러거든요. 근데 이런 쪽에 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을 서포팅하기 위해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의 재정이 없었는데도 정말 그런, 이런 학교들을 운영할 수 있게 됐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이나 저나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위치는 여러분들과 되게 비슷했던 거예요.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할 때.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가 정말, 교회의 화해가, 샬롬이, 에이르네가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그러한 핵심적인, 복음의 핵심적인 영역이라면 여러분들이 이거 비껴갈 수 없는 거예요. 아셨으면 큰일 난 거야 이제. 그쪽으로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라면 우리가 놓을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건가? 제가,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아니라면 뭐 교회에서 설교하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쉽지 않죠.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작은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룹을 형성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같이 이런 거를 나눌 수 있는, 그리고 그걸 나눌 수 있는 방식은, 제가 지금 여기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먹는 것부터 시작하시고, 잘 먹이셔야 돼요. 같이 모여서 먹고 이야기 나누고 그러면서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관계들을 좀 쌓아가면서 그 다음에 이 사람들과 같이 이런 작은 워크샵, 세미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세요. 없으면 절에도 갈게요. 저희 팀이라도 데리고 갈 테니까. 저희가 10월 달에 뉴욕에 가게 됐어요. 이제는 LA만 하는 게 아니라 뉴욕에 플러싱에 있는 연합감리교회에서 저희 프로그램을 하시겠다고 2박 3일 동안 저희가 팀하고 같이 가요. 그리고 이제 뉴욕에 있는 제가 아는 분들을 거기 또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다 할 수 없으면 LA에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갖고 이런 어떤 이제 워크샵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자꾸 익스포즈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익스포즈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익스포즈에 자꾸 목표를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에듀케이션 하셔야 돼요. 에듀케이트. 익스포즈하고 에듀케이션 달라요. 그렇죠? 익스포즈는 뭐 우리가 영화를 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어떤 랠리에 참석할 수도 있고 피스 퍼레이드 같은 데 같이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컨퍼런스에 같이 가보기도 하고. 그런데 그건 익스포즈고 자꾸 보게 하는 거고 느끼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에듀케이션을 꼭 하셔야 돼요. 워크샵 하시고 워크샵 같은 걸 조그맣게 만들고 거기에 자기가 연구한 걸 나눌 수도 있고 북클럽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혹은 인바이트를 그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지 해서 초청해서 말씀을 들어보기도 하고요. 정 없으면 저라도 갈게요. 아무리 멀어도 아니면 저희 팀 중에 누가 가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encourage and equip.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제 교육만 할 뿐만 아니라 자꾸 이분들이 그거를 또 해볼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준비시키는 그런 일도 또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익스텐드 합니다. 단순히 이제 우리 그룹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아웃리치 하는 거죠. 그 흑인들한테 어프로치를 한번 해보든지 홈리스한테 한번 어프로치를 해본다든지 주위에 어떤 그룹이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베트남 사람들한테 한번 해본다든지 일본 그룹이나 차이니스나 아니면은 정말 저 멀리 동북아까지 한번 해본다든지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재밌는 거는 제가 무슨 뭐 다른 걸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뭐 보여드릴 게 있는데 그 지난 6월 둘째 주에 김성환 목사님이라고 가드네라는 목사님하고 다른 저를 포함해서 한 7명이 자전거를 탔어요. 어디서 어디까지 하냐면 샌프란시스코에서 LA까지 500마일 킬로로 하면 800km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한 거리예요. 그리고 산은 1500피트에서 2000피트 정도 빅서 이런 1번 도로를 타고 내려왔는데 PCG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그 티셔츠예요. 뒤에서 했는데 저희가 한 목적은 돈을 펀드레이징을 해서 북한에 있는 고아들한테 보내는 게 뭐죠? 고아들이 그 신발, 방한화, 부츠를 보내는 건데 한 켤레 10불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펀드레이징 할 테니까 펀드를 좀 이렇게 그 도네이션 해달라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자전거 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자전거 타는 일이 힘들죠? 500마일이면. 그런데 그 아이디어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내가 자전거 탈 테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peace and justice에 관계된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한 일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아주 작은 일부터. 사람들 모으기가 힘들다면 혼자라도 뭐 만들어내실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racially 어떻게 engage 할까? 원수된 사람들하고 어떻게 화해하는 일들을 해볼까? 그런 것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 잘 생각해 보시고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이제 여기서 다 그 얘기를 나눌 수는 없겠지만 돌아가시면서 내가 어떤 식으로 한번 우리 교회 안에서 소그룹을 만들어보고 또 나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한번 이런 것들을 만들어볼까 화해를 위해서 원수된 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 위해서 어떻게 해볼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시면 아마 그게 여러분 지금 교회가 뭐 작아지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런 걱정 잘 안 하는 이유가 우리가 그 부분을 건드리기 시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진짜 이 복음의 파워를 볼 수 있다고 그러면 교회 오지 말라고 해도 교회 올 거예요. 그 아름다움에 매혹돼서 내가 청년 예수의 아름다움에 매혹돼서 따라가는 것처럼 나는 그랬거든요. 진짜 성경을 읽으면서 태어나면서도 교회를 다녔지만 내가 성서에 있는 예수, 청년 예수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내가 예수를 따라간 거그 아름다움에 매혹돼야 돼요. 이제는 지인이나 성의 문제가 아니라 미감입니다. 아름다움에 사람들이 빠져들어가게 돼요. 예수의 아름다움과 교회의 아름다움에 사람들이 끌려오도록. 그러려면 가장 아름다운 게 뭐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원수가 화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라마가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드라마 보세요. 가장 화해를 많이 얘기하고 있는 데가 드라마예요. 사람들 보면서 울잖아요. 고부간의 갈등이 해결되고 남편과 아내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 여러분들 꼭 복음의 이 핵심을 잘 붙잡으시고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하나씩 조그맣게 실천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얘기한 것이 하나님 진리의 모든 부분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하나님 그런 일부분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나눴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잘 아시고 우리 삶의 자리가 참 평화와 화해와 정의라는 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이해하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자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평화와 화해의 영, 용서의 영, 사랑의 영, 능력의 영으로, 지혜의 영으로 함께 해주셔서 정말 지혜롭게 우리 이웃들을 사랑함으로 평화를 만들어 가도록, 그리고 교회가 정말 화해가 일어나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한 교회, 산위의 도시 같고, 하나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며 내가 저곳에 가야겠다, 그렇게 어트랙티브한 그런 교회가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작은 일들을 실천하며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함께 모아보려고 하는데 주님 도와주셔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왕중의 왕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세상은 완벽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불완전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인생의 모든 부분들마저도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이 내 인생을 완성시키는 하나의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들어서라도 당신의 삶을 완성시켜 나가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순간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한 영혼을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만드는 사역에 집중하는 오하이오주 한들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박신웅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박신웅 목사님은 예배와 말씀, 기도와 양육, 전도와 선교를 통해 교회의 비전을 실현해 가고 계신데요. 이제 한들 장로교회에서 선포되었던 진리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1: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함께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두 개의 큰 기둥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대신 죽으신 우리의 죄가 사함받은 용서함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해진 그 자리 너무나 중요하지요. 그 다음에 부활은 예수님이 다시 죽고 살아나셨다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 다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면밀히 들여다보면은 부활 이후 이 부활 신앙을 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 부활도 중요한데 그 부활의 중요성만큼이나 부활 이후에 부활 신앙생활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부활이 한 사건이었다면 부활 이후에 우리의 부활 신앙생활은 그 부활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실제이고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생활의 실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은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으면 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셨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창조자셨다라는 거죠. 그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히브리서 3장 13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창조 때에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도 부활하셔서도 오늘도 동일하시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나오시죠.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심은 부활 전이나 부활 후가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살아생전에 부활에 대해서 정말 정말 많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답답하게 반응하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세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부활한 후에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4장 13, 14, 15절을 보면은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예수님이 무덤을 찾은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고자 한 예수님 생전의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두 명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나고자 했던 갈릴리가 아닌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7마일, 한 11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무덤 안에 계시고 무덤에 안 계시고

0: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만나고자 한 그 말씀, 여인들이 해주었던 그 말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질문도 해봤어요. 이게 맞나? 이게 사실인가? 이게 좀 믿어지기도 하고 믿어지기도 하지 않는데 이렇게 질문을 했던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가까이 가시고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무덤에 간 여인들로부터 예수님 부활하셨고 만나자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한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약속의 말씀이었지만 그게 때로는 살아야 역사하기도, 어떨 때는 또 의심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이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하며 질문했다는 거죠.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이에 대해서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는요, 카시니 탐사선을 통해서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의 얼음층 아래 열수성 활동, 좀 전문적인 영어예요. 하이드로서미컬 액티비리를 보여주는 해양이 있고 또 다른 위성 타이탄에는 액체 메탄 바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냈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는 과학자들이 물이나 바다에 집착하는 것은 그것이 생명이 진화하기에 필요하고 충분한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이 창조론을 거부하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자동차가 철과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졌다고 철과 플라스틱만 있으면 저절로 자동차가 생겨납니까?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생명의 주재료인 물만 있으면 생명이 결국에는 생긴다라는 것을 철석같이 믿는 거죠. 물 안에 생명을 집어넣는 것도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어떤 자기들의 생각으로 그렇게 믿기 때문이지. 창세기 1장 1절을 분명히 말씀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나 틈만 나면 사람들은 이 사실을 부인하고 안 믿으려고 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부터 43절 보면 그냥 합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그 영으로 생각을 하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보통 사람들이 부활하면 영으로 부활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영은 살과 뼈가 없어요.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잖아요.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죠. 아직까지 부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이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질문의 내용을 다 정리해 준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영으로 생각합니다. 생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영으로 부활한 게 아닌데,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은 예수님의 손과 발이 있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니까 먹을 것이 뭐냐 하시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잡수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생한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의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믿지 않든 믿지 않든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이것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이에요. 살아생전에도 말씀하셨고 부활하셔서도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말을 해도 믿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군가 여러분을 거부한다면 그 사람 옆에 가고 싶으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직 몰라서 그런다. 그 사람 아직 잘 철이 없어서 그렇다. 그 사람이 언젠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사람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 옆에 그냥 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이해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이해하시고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까이 가시고 제자들과 동행하셨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우리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전히 제자들을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이죠. 우리도 제자들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말씀으로 부활하신 후에 여전히 역사하고 계세요. 곤면하세요. 그리고 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지만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눈으로 보고 들어 알고 이해해서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은 말씀이셨고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걸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이신 주님을 가까이 하면 살아 역사하신 주님을 날마다 생생하게 경험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건 다 아는데 말씀을 잘 안 읽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썬다싱의 전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썬다싱은요, 인도의 성인 중에 한 분이세요. 성자예요. 예수 믿는 성자세요. 그는 어려서부터 힌두교의 한 분파인 시크교도였지만 진리를 구하다가 스스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참 진리가 뭐냐고, 이 진리가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발견되지 않으면 기차에 그냥 죽겠다라고 하니까 주님이 오셔서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참 진리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진리신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나니까요, 시크교도에서는 예수 믿는다 하면 비록 기독교 학교에 그 당시 보내고 있었지만은 다니고 있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 펀잡 지방의 시크교도 학교에서 시크교도들이 기독교 미국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를 다니고 있었지만 믿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집안에 쫓겨나고 죽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는 믿을 뿐만이 아니라 집에서 쫓겨나서 계속해서 순회 전도자로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그 얘기에 히말라야 지방은 중국의 경계인 티벳부터 네팔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때 히말라야에 살고 있는 대성자 마하리시라는 그런 사람, 썬다싱이 듣고 그분을 만나러 갑니다. 대성자 마하리시는 그는 실제 나이가 그 당시 200세가 훨씬 넘어서 300세가 되었고 생활은 히말라야 산에서 나는 약초를 캐서 말려서 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독교, 그 마하리시라는 그분은요, 썬다싱이 만났던 그분은 기독교 반대가 심하던 인도 북부 지역의 기독교 비밀 전도단원의 일원으로서 그 당시 저 동방 알렉산드리아에서부터 오게 된 인물이었어요. 그 실제 성경을 그가 읽는 성경을 보면 히라버로 그리스로 되어 있는 그 당시 그 언어로 그대로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은 다른 일을 안 했어요. 전도가 끝난 이후에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썬다싱은 그가 평생 세 번 그를 만났는데 하루는 마하리시를 만나러 가는 중에 라마승과 함께 그분을 만나러 가는 기회가 생겼어요. 라마승이 그 당시 유명한 수도승, 그 당시 히말라야 산맥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보면 곳곳에 수도하는, 이 구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동굴 속에 있다고 그래요. 근데 한 수도승, 구도승이기도 한, 만나러 가는 중에 그 당시 라마승의 수도승, 구도승이기도 한 노승이 히말라야 산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었는데 실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혹시 이 사람은, 이 라마승은, 마하리시라는 이 대성자가, 그분이 아닌가 하고 그냥 따라간 거였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당신 혹시 라마승의 구도승이시지 않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마하리시는 벌써 알고 있었죠. 그 라마승은 죽었다고. 그리고 그가 살 길, 죄인이 살 길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라고 바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 참 영생, 그 사람 죽었고 너희들이 찾는 그 구도의 길은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 길이 된다고 바로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이미 자기 종교를 가지고 있고 자기 종교의 성자인 노승을 찾던 라마승에게 기독교를 정면으로 반대하는 그에게 살아있는 복음을 전해주었고 오히려 그가 예수를 믿게 되어 있다는 것은 역사에 기록된 실화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해결할 분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복음을 받아들인 실화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듣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주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요, 다시 미 항공 우주국의 토성의 위성에 발견된 물 이야기를 하면 그 물 속에 생명이 있을 것 같은 하나님의 창조에 부인하는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부한해동이 돼요. 아,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 그 주님에 대해서 자꾸 불신을 하게 됩니다. 시간 나면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님의 부활을 불신하는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때요?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동행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사탄은 자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는 거죠. 어찌 보면 이 일은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천국 가는 그날까지 겪게 되는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과정 계속 반복합니다. 잘 믿는 것 같은데 의심하고 믿고 의심하고 믿고 계속해서 반복해요. 왜 그럴까요?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알지만 평생 이 일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고민을 물어주신 거예요. 눈이 가려져서 그러는데 눈이 떠졌다 할지라도 자꾸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일이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7절부터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 있었어요. 아직 영적인 눈이 안 띄어지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너무 슬퍼요. 이걸 믿고는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는 자 정확히 누구인지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예수님의 열두 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가까운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냐고 예수님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어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죄값을 치르고 구원해 준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일이 일어났는데 3일이 되도록 지금 아무 일이 안 일어나고 이미 지금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한 사실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했다는 것. 이 사실을 전했는데 놀랄 뿐이었고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이 나타남만 봤다는 거죠. 천사들이 알려줬는데 그 루트만 이야기를 하지 그 핵심 내용 코어 컨텐츠에 대해서는 외면해 버린 거죠.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에 베드로가 쫓아갔어요.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으면 보았지만 예수님이 안 보이시니까 더 못 믿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갈릴리에서 보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면 됐는데 그러지를 못했던 거죠.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 글로바가 자세히 되어진 일,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자세히 되어진 그 주변 그 즈음에 되어진 일을 조리 있게 예수님이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 일은 무슨 일이에요?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생각을 안 했어요. 그를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십자가에 사형 집행을 했어요. 억울하게. 제자인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다라고 믿었어요. 근데 이 일이 일어난 지 3일이 됐지만 근데 이제 이 구원자에 대해 기대를 접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죽으셨고 아직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천사들의 이야기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 차원에서 제자 중 몇 사람이 가보니까 여자들의 말은 사실이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고민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엠마오로 가고 있다. 그들이 보지 못하는 실수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로 보고 있다는 게 이들이 실수한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의 죽음으로 그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접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살아계신 때 하셨던 말씀이 지금 천사와 여자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믿지를 않았다라는 것이 이들의 몇 가지 실수입니다. 부활하시고 그들을 만나려고 하신다는 사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25리나 떨어진 한 7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분명히 글로 많은 예수님의 제자이고 꽤 똑똑한 사람인데 그것을 눈앞에 보여지는 일로만 판단하고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아니라 좋으신 분이에요.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시고 인류의 스승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마음속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육적인 눈과 생각은 열려져 있지만 영적인 눈과 생각이 가려져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 성경 공부를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만으로 족하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보혜사로 보내주 우리를 지금도 지키시고 있다는 사실을, 모든 믿음의 진리를 입으로 머리로는 아는데 영적인 눈이 안 열려지면 이걸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좋은 이야기인데 뭐 그래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고 어떻게 모든 이야기가 다 맞겠어? 중요한 이야기만 맞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인간적인 합리적인 생각과 의심이 함께 작용하여서 그런 일은 절대 없다. 그냥 내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반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기도해도 안 되던데 하면서 거기다가 신앙적인 열심이 있었던 사람들은 더 회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주님이 더 깊은 고난과 어려움 속으로 집어넣으시는 이유는 그 안에서 주님이 더 친밀하게 만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 깊이 생생하게 누구도 흔들 수 없이 만들려고 하는데 대부분 여선에서 사람들이 머뭇거리다가 나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다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이 안 믿어지면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사실을 믿지 않으면 믿는 척 할 뿐 정말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인간의 타락,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성령의 도우심, 그리고 다시 마라나타 예수의 다시 오실 심판주를 믿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지. 이것은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데 이쯤 되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이거 안 되잖아요. 뭐 우리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잘 소망 없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신앙 분석하고 판단하고 정리하였지만 여전히 우리들 마음속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하면 거기에 동조하는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은요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 설득하시기가 예수님 입장하면 돌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설득하시기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보다도 차라리 죽으시는 게 빠르지 우리를 이해시키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여전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사랑하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 이 귀한 영적인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사고, 이성적인 사고는 하지만 영적인 안목이 열려져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안목을 주시고 예수님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예. 히브리서 11장 1절을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 주님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눈을 주신 거예요. 선진들이 정말 예수님 하나님 보지 못하였지만 몇몇 사람들은 형체만 볼 수 있었지만 믿음으로써 이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히브리서 11장에 설명을 하고 있지. 그래서 우리도 이 영적인 안목이 열린다라는 것은 뭡니까? 육신의 안목이 아닌 영적인 안목이 열린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믿음의 안목으로 바라보면 누가 보여요? 예수님. 믿음이라는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 구원자 예수님이 생생하게 보입니다. 믿음으로 말하면 우리가 사는 3차원 너머에 천지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4차원, 5차원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이 보여져. 우리가 사는 세상 이상 너머에 하나님 능히 하실 수 있다라는 게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무리를 걸어와서라도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고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를 타치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여전히 의심하는 우리들이지만 그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설명을 해줍니까? 우리 오늘 본문이죠.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영적인 사실을 이미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을 통해서 확인해 주세요. 마치 기차 레일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라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믿고 쭉 따라가면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는 거예요. 자그마한 것이 서서히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만 쫓아가는데 기적 이상의 하나님의 역사하신가 운행하신가 인도하신가 충만케 하신가 측량할 수 없는 것들이 하늘을 두루마리 사나와도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진다면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믿음의 눈을 어디에 맞춰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 예수님 입장에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 답답하실 만도 한데 다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설명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눈치 있는 사람이면 좀 알 수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해 주시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미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미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믿어지면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여지면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미련하고 더디 믿게 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한 말을 믿으면 창조뿐만 아니라 그가 선택하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기 시작하면 오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 여전히 사랑한다는 말씀이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 미련하고 그분이 보낸 선지자들의 말들을 더디 믿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내용이 뭔지 한번 볼까요? 26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시편 21편 1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지금 다윗은 자기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으로 이미 예언되어 있었어요.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들어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2장 10절은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에 들어가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고난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가면은요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재창조가 된다는 거예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부서지고 박살나고 산산이 조각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지쳐서 헤매이고 있다 할지라도 주의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면 다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롭게 회복하시는 역사, 온전함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 이후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인하여서 기도도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 주님이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의 선지자의 말을 더디 믿음으로 인하여 이들은 이런 구원과 온전함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생생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딴 데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다른 데를 찾아가고 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분명하게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라고 말하면서 믿음의 수없는 선진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그렇게 살았다라고, 그리고 그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얽매기 쉬운 죄가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는데 보지를 못하나. 기적을 보면 우리의 믿음은 요즘 어떻습니까? 기적을 보면 놀라지만 기적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냥 잊어버리고 육신의 안목으로 보고 판단해버립니다. 말하죠. 이게 바로 우리의 한계입니다. 이런 한계가 예수님과 함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지혜를 가질 것과 그 지혜 안에서 선지자들의 말씀으로 다른 것으로 확인해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뭐 먹고 어땠고 기적 베풀 이야기로 하신 게 아니에요.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거를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전히 우리에게 베푸시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전히 우리 삶은 주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안 믿었다 자꾸 반복을 합니다. 예수님 인간적으로 또 생각해보면 미치실 지경일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으로 권면하시죠. 약속의 말씀, 언약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사람들이 약속하고 잊어버리고 약속하고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주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권면하시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깊은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2017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는 전교인이 성경을 1독 이상 하자라고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벌써 4월, 2017년 3분의 1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쯤 성경을 읽어도 3분의 1, 66권의 3분의 1, 구약 22권 이상은 아가서 내지는 최소한 잠언 정도는 읽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신구약을 함께 읽으시면 좀 다르겠지요. 아무튼 성경을 읽는 것과 안 읽는 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을 읽으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뭔 잘 모르겠지만 말씀을 붙잡으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두 번째는 주의 은혜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지만 성령께서 깨달아주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알게 되죠. 자, 어찌 이것을 들으시면 성경을 읽는 것이 마치 현세적인 복을 받는 정도의 말처럼 들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안목으로 보면 이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누구와 함께 한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증거입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주일 정말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좋은 습관이 생겼어요. 고난을 통해서 좋은 습관이 생겼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면 영어 성경 한 장 있고 한글 성경 있고 경건서적 있고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 할 거 준비하면 좀 시간이 좀 지나죠. 가급적이면 저는 굉장히 뉴스를 좋아하거든요. 시사적인 것을 좀 안 보려고 하게 되더라고요. 거의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잠깐은 보지만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 네 시간 쓰는 것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말하지만 생각 밖으로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고 있더라고요. 너무나 많이. 시간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관리를 잘 못하고 있더라고요. 시간 쓰는 걸 보면 내 마음대로 사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 그냥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 즉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니 좋은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은 잘 극복하는 은혜도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기쁨 저 자신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센 인생의 파도가 오면 어떻게 반응할지도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안에 있으면 이런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넘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즉 말씀 안에 누리는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읽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이게 굉장히 많은 구절이 있지만 핵심만 제가 세 구절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죠. 원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데 뱀 사단 유혹해 가지고 여자 하와가 먹어버린 관계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사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사단과 여자의 후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원수가 되게 하셔서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천혜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한다. 예수요. 그리고 에스겔 34장 23절입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를 위하여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다윗이 그들의 목자, 다윗의 후손 중에서 예수님이 영원한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인류의 목자가 되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주 많아요. 근데 예수님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그 중에 대표되는 것 제가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뽑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의 탄생, 고난, 목자 역할이 다 나옵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 거죠. 보통 사람 아니면 어렵습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왜 그렇게 기억력이 없냐라고 꾸지람 붙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시 자신이 하신 말씀을 구약과 모세오경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 탄생하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이게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닌 당신 자신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다라는 것.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제 다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가신 이후에 요한이 볼 때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거든요. 말씀을 통하여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설교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돌과 자갈들을 끄집어내고 옵토밭이 되어서 받아들이기만 하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동적으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이 추구하는 우리들이 추구하는 현세의 복을 넘어서서 상상하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날마다 여전히 변함없이 베푸시는 기가 막힌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한들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박신웅 목사님의 말씀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BBN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원 및 신앙 상담이 필요하시면 BBN 복음대화방을 추천해드립니다. BBN 복음대화방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그럼 오늘 청취하신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마다 여러분 삶에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오늘의 말씀을 꼭 청취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날마다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프랑스의 나폴레옹 군대가 오스트리아의 어떤 도시를 침략하여 점령되어 갈 무렵에 시민들은 놀랐고 특히 지도자들은 당황해서 항복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마침 주일이었는데 교회 지도자들은 모든 시민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주일이니까 우선 기쁘게 예배를 드리고 그 뒤에 결정하자고 하였습니다. 모두가 다 이 말을 따르기로 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종을 쳤습니다. 근데 이때 프랑스 군대는 그 종소리에 놀라서 모두 후퇴하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면 그곳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된다고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먼저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사랑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은 결과 보시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 던져가지고 그를 쓰러뜨린 것도 기적이고 놀라운 일이지만, 그 어린 청년, 그 어린 소년 다윗이 그 엄청난 괴물 같은 골리앗에게 도전장을 던지고 그에게 덤빌 수 있었다는 것, 이것 자체가 기적이고 이것 자체가 놀라운 거 아닙니까?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오늘 이 시간에는 분당 우리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 거룩이 능력이다를 보내드립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1장 4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은 그 거룩을 얼마나 강조하십니까? 방금 읽은 레위기 11장 45절에서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또 레위기 19장 1절 2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또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심지어는 출애굽기 39장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긴 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이 제사장의 머리에서는 관에다가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패를 거기에 그 더 씌워서 그렇게 이제 그 더 씌우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굵은 대문자로 돼 있더라고요. Holy to the Lord. 한 글자 한 글자를 굵은 그 대문자로 써놓은 걸 제가 봤는데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거룩을 이렇게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거룩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는데 오늘 제가 그 제기하고 싶은 문제가 뭐냐 하면은,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을 강조하시는 분이라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가지고 그 가나안을 목표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수가 있느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그 당시 가나안은 한마디로 타락한 땅이에요. 타락한 땅.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믿던 바알 종교 자체가 이 음란을 바탕으로 한 그런 종교고요.

히브리어로 거룩은 카다시라는 단어인데요. 이 카도시라는 이 단어는 기본 의미가 영어로 컷이라고 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히브리어로 거룩이라는 단어가 카도시인데 그 카도시는 영어 단어로 컷, 우리말로 하면은 배다, 자르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단어고 더군다나 이 카도시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주로 구별되다 그러니까 이런 뜻으로 사용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이 거룩을 좀 정적인 거, 뭐 홀로 내가 뭐 이렇게 해내는 거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것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그 단독적으로 존재하는 단어라기보다는요 이 반하나님적인 환경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거룩을 원하셨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독야청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그 타락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과 구별된 삶 그들과 다르게 사는 삶을 구현해내는 걸 거룩이라 생각하시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 출애굽기 12장 38절에서도 드러나는데요 그 출애굽기 12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과정을 이제 홍해를 건너 광야 생활하는 그 과정을 묘사한 말씀인데 자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보십시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지금 이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묘사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있는 게 아니고 잡족들 그것도 뭐 그냥 조금 섞인 게 아니고 수많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수많은 잡족들이 거기에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막 얼마나 그 오염되고 악한 생각과 문화를 쏟아냈겠냐고요. 그 수많은 잡족들이 섞여 있던 그 당시에 하나님이 원했던 것이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기서 벌써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룩의 의미가 뭔지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수많은 잡족들을 쏟아내시는 걸 거룩이라 그러진 않고 그 수많은 잡족들로 오염되어 있는 그들 속에서 거룩을 구현해라. 뭡니까? 그들과 구별된, 구분된 삶을 드러내라.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교회 구역 모임인 다락방 모임에 막 너무너무 만족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 다락방은 난 너무너무 좋아. 그런 분들은 내일부터 특별 기도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 다락방에 수많은 잡족을 보내주시기 원합니다. 그 잡족이 섞여야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이 구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이 실패한 게 바로 이 문제 아닙니까? 삼손은 나시린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나시린이라는 이름 자체가 구분된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 나시린은요 이 구분된 자 그 삼손이 참 어리석었던 건 뭡니까? 삼손은 그저 눈으로 보이는 외적인 그 머리털 안 자르고 그 머리카락 긴 걸로 다른 사람과 그 구별을 이루고자 하는 이런 그래서 삼손의 인생은요 망할 때까지 그 머리털 안 잘리려고 애쓰다가 그렇게 끝난 게 삼손 아닙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그런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머리털로 구분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삼손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타락했던 그 시대에 막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던 그 사사기 시대에 구분된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깨끗한 그런 구분된 차원에서의 나실인 되기를 원했는데 삼손은 그냥 뭐 머리털 눈에 보이는 거 이 오늘 여러분 좀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그 직장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어떤 구분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기껏 우리가 드러내는 거는 뭐 주일날 성경책 끼고 뭐 교회 가는 이 정도 구분 성경책 끼고 가니까 교회 다니나 보다 이거 말고 그 드러내는 뭐가 있습니까? 어떤 걸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아 구별되긴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것들은 얼마나 까탈스럽고 아무것도 아닌 것까지 시비 걸고 문제 삼고 뭐 그런 걸로 구분이 된다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0: 찔리시니까 웃지도 않으시네. 오늘 여러분이 목사인 저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당신은 크리스찬 중에도 목사니까 우리는 세상에 뭐 그렇게 섞여 살다 보니 또 벤츠도 타고 싶고 뭐 막 100평짜리 집도 원하고 하지만 목사님은 교회가 안 많고도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요구하는 건 뭐예요? 목사에 대하여 구분된 삶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로마서 12장 2절은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하라는 뜻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거룩한 삶을 구현해낼 수 있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 그 떠오르는 그 아미시 타운이라고요. 제가 한 번은 그 미국에 그 필라델피아에 이제 집회를 간 적이 있는데 그 저를 초청해 주신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이 구경시켜 드릴 게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저를 이제 태우셔가지고 한두 시간을 간 것 같아요. 한창 이제 근교로 나가니까 막 얼마나 환경이 좋은지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목사님 지금 저기 보이십니까? 저게 아미시 타운이라는 거예요. 이 아미시는요 기독교 교파 중에 하나인데요. 이분들은 이제 이 오염된 세상에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세상과 격리되어 사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제 마을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그 넓게 펼쳐진 초원에서 이제 농사 짓고 그래서 이분들은 현대적인 문명을 다 거부하고요. 이제 농사 지어가지고 그 생필품들을 거의 다 자급자족하는 걸로 알려졌고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분들은 지금도 그 자동차 안 타고 다니고 마차를 타고 다녀요. 그리고 또 그 국가에다가 내는 세금은 당연히 내지만 그러나 미국 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는 그런 고립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요 너무너무 세상이 복잡하고 머리가 어지럽고 신문만 펼치면 막 역겨운 사건 사고가 쏟아져 나온 걸 볼 때마다 가끔씩 아미시 타운이 생각이 나요. 나도 저기 가서 살고 싶다. 이런 험한 거 안 보고 우리 그런 타운 하나 만들까요? 지리산 깊은 데다가 우리 이렇게 땅 좀 사가지고 거기서 농사 짓고 머리 딱 기르고 마차 타고 다니고 그 너무 멋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결단코 원하지 않으세요. 왠지 아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그런 게 아닙니다. 잡족들 다 뽑아내고 우리끼리 도야청청하는 거룩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7장에서 그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 안에 거룩이 뭔지가 다 담겨 있는 걸 발견했는데요. 자,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게 거룩 아닙니까? 세상에 머물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의 형태, 이게 거룩이거든요. 그 다음 17절에서 주님의 기도를 또 들어보십시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기도 거룩이 나오네요. 근데 그 다음 18절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주님의 기도 속에 뭐가 거룩인지를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이 아무리 혼잡하고 복잡해도 머리가 아파도 그 필라델피아 근교에 있는 아미시 타운을 그리워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건 뭡니까? 다른 내가 이 땅에 닿고 있지만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나는 세상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다. 이걸 구현해내는 게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청년들에게 무슨 본문으로 어떤 말씀을 전하면 가장 좋을지를 고심하면서 이 본문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제 마음속에서 얼마나 갈망이 컸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오늘 저 청년들에게 내가 입술로만 설교하는 목사가 아니라 아버지 제 삶이 정말 바른 세상에 딛고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그 거룩한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제가 그 거룩한 목사가 되어서 제 입에서 나오는 이 선포되는 말씀이 거룩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갈망하는 마음이 제 안에 일어났는데요. 오늘 우리 여기 많은 청년들이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도전하자고요. 한 번 더. 우리 주님은요,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막 어제까지 그 개념을 몰라가지고 세상에 뒤섞여 살았다 하더라도 오늘 결단하고, 하나님 나 오늘 새로 시작해도 될까요? 회개하고, 은혜 구하고, 우리 오늘부터 저도 그렇고,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거룩을 몸부림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또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도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청년 집회 갈 때마다 거의 안 빠뜨리고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사람들은 그 참 그 죄성을 가져가지고 그 본질을 잘 못 봐요. 그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결과만 가지고 뭐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친 거는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그날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다윗이 이제 막 물맷돌을 막 돌려가지고 딱 던졌는데 그 골리앗이 생각보다 날렵해가지고 싹 피했어요. 그리고 이제 5초 뒤에 그냥 다윗이 여기에 보니까 골리앗에게 밟혀 죽었더라. 그렇게 성경이 기록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다윗이 실패한 인생입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과 보시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 던져가지고 그를 쓰러뜨린 것도 기적이고 놀라운 일이지만 그 어린 청년, 그 어린 소년 다윗이 그 엄청난 괴물 같은 골리앗에게 도전장을 던지고 그에게 덤빌 수 있었다는 것, 이것 자체가 기적이고 이것 자체가 놀라운 거 아닙니까? 세상이 얼마나 악한데, 얼마나 거대한데, 나 같은 게 뭐 어떻게 이기겠냐고. 이런 걸로 전의를 상실한 청년들에게 부탁합니다. 다윗처럼 확률, 이길 수 있는 확률 이런 거 계산하지 말고 한번 다윗에게 물맷돌 하나 들고, 하나님 주신 그 물맷돌 하나 들고 세상 악한 골리앗에게 한번 도전장을 던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도전장을 던지기 원한다면요, 먼저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앞에서 제가 거룩을 의미하는 카도시가 이 컷이라는 그 잘라내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지금부터 잘라내야 돼요. 이거 잘 잘라내서 성자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은 막 성자로 불리는 인물이지만 사실은 어거스틴은 젊을 때 엄청난 방탕하였답니다. 너무너무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그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얼마나 귀한 성자 소리를 듣는 자리까지 가게 됐는데요. 그가 어떻게 그렇게 성자 소리를 듣게 됐냐? 컷 잘했어요. 컷. 잘 잘라내가지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한 번은 이제 어거스틴이 이때는 이미 타락한 생활을 다 청산한 이후에요. 크리스찬이 되고 난 이후인데요. 길을 가다가 그 옛날에 방탕할 때 그 자주 그 놀러 가고 들렀던 그 요즘으로 말하면 창녀, 이 율랑녀를 만난 거예요. 어거스틴이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자기는 이제 변화받았는데 늘 같이 놀러 가고 하던 그 율랑녀를 만나니까 또 어거스틴이 모르는 척하고 이렇게 이제 지나가려고 하니까 그 여자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혹시 어거스틴 아닙니까? 맞네.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왜 이렇게 놀러 안 오세요? 그러더래요. 그랬더니요, 어거스틴이 했던 한마디가 이거랍니다. 당신이 전에 알던 그 어거스틴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게 컷 아닙니까? 컷? 뭐 복잡한 얘기 필요 없어요. 아, 요새 뭐 다락방 모임 가고 뭐 이러느라고 뭐 시간이 없었어. 이런 얘기 없어요. 그냥 컷이에요. 네가 알던 어거스틴은 죽었다. 이게 컷이에요. 여러분, 그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그냥 그 주인집 여자가 그 보디발의 아내가 막 그렇게 유혹하고 막 옷을 벗기려고. 여러분, 이 성적인 이 유혹은요, 이건 영적인 거예요. 한번 걸려들었다 그러면 못 벗어나나 봐요. 막 그 여자가 그 주인집 마나님으로서 막 체면이고 뭐고 없고 완전히 이거는 뭐 그냥 그 짐승 비슷하게 돼가지고 막 그 젊은 요셉 막 그 잘생긴 요셉 옷을 막 벗기려 그러니까 요셉의 반응이 창세기 39장 12절을 보세요.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랬더니 요셉의 반응을 보세요.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거두절미하고 컷 잘라버렸어요. 요셉이 뭐 복잡 아줌마 아줌마 왜 그래 왜 그래 옷 뺏기면 안 되지. 왜 이래 아줌마 정신 차리 이런 거 없어요. 거두절미하고 옷 뺏기니까 옷 벗고 나가버리는 거 이게 컷이에요. 저는 우리 새아이에게 종종 얘기해요. 니들이 그 인터넷으로 자꾸 그런 유혹이 오면 아빠한테 말해라. 내일 당장 그 저 스마트 그 뭐지 그 KT 연락해서 내가 끊을게 이거. 인터넷 단절시키면 되거든. 스마트폰이 자꾸 너희들을 유혹하고 뭐 그런 게 있으면 말해라. 2G폰으로 바꿔줄게. 한 번도 말한 적은 없습니다. 전 진짜 저는 제가 그걸 원해요. 제가 스마트폰으로 자꾸 사단이 유혹하면요. 저는 이거 끊어버리기를 원해요. 이게 컷이에요. 우리가 세상과 단절한다는 게 뭔지를.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우리 청년들이나 또 뭐 기성세대나 할 거 없이 이 악한 세상에 도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 도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를 오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요. 여러분 악한 세상에 도전하기 원하신다면 거룩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그 다음에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의 구조를 한번 보세요. 진짜 하고 싶으면 21절이거든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게 귀한 그릇이다. 그 말을 하고 싶은데 그 앞에 세상적인 논리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요즘으로 치면 금수저도 있고 흙수저도 있고 세상은 금수저 흙수저로 사람을 구분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얼마나 깨끗한가 얼마나 거룩한가 얼마나 구별된 삶을 사는가 이걸로서 구분을 짓는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다윗이 왜 그날 골리앗에게 덤볐다가 밟혀 죽었다 해도 다윗은 실패한 인생이 아닐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이 기준으로는 이미 다윗은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이기 때문에 승패와 관계없이 그는 금그릇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상하고 실패하고 찢기고 아픔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그 큰 그릇,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안 믿는 분이 좀 계시나 이렇게 소리가 이러지 아니면 뭐 그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물은 아이 뭐 그 너무 당연한 걸 뭐 왜 물어 우리가 모르는가 그래서 대답을 안 하신 건가? 그러면 그래서 대답을 안 하신 분은 그러면 손을 드세요, 손을. 자,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니, 물어야 아멘 하시기 지금 이 축이 안 맞아가지고 우리 15년을 같이 지내는데 왜 이렇게 박자가 안 맞습니까? 내가 이렇게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아멘 해야 되는데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거룩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 오래 잊고 살았거든요. 여러분 거룩의 능력이에요. 저는 최근에요 그 책 하나 그 광고 문구 보고 바로 내가 주문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책 제목이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렸던 사람들 이런 제목의 책인데요. 그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능력 있는 또 부흥을 경험했나 뭐 이런 걸 이제 다루는 책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왜 그 출판사 리뷰 광고 하나 보고 바로 책을 주문했는가 하면은요. 자,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독교인은 서기 40년경에 1,000명으로 시작했지만 100년에는 1만 명, 200년경에는 20만 명, 그리고 300년경에는 500에서 600만 명으로 늘어난다. 당시 로마의 기득권층으로부터 사악한 신종 미신이라고 치부받던 기독교의 파격적인 성장, 그 이면에는 과연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 이 질문을 던져놓고 저자가 이걸 세 가지로 분석해놓았다는 그 리뷰를 보고 내가 책을 감동해서 주문을 했거든요. 여러분, 그 초대교회가 그 소수가 어떻게 그 거대한 로마를 극복하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나? 그 리뷰에 보니까 세 가지로 정리를 하는데요. 첫 번째가 이겁니다. 첫째가 기독교가 당시에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매우 윤리적인 종교였다는 점이다. 둘째, 체계 종교로 대변되는 속성이다. 셋째, 탈민족적이고 탈신분적인 성격의 종교라는 특징이다. 이 세 가지가 그 초라했던 초대교회가 로마를 이기고 극복하는 비결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세 가지가 다 너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체계 종교로 대변되는 속성.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기록해서 늘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바라는 종교예요. 그런가 하면은 탈민족적이고 탈신분적인 성격의 종교라는 특징, 잘난 놈, 성공한 놈, 똑똑한 놈만 하나님 이뻐하시는 게 아니라 낮고 천한 우리 같은 인간들도 민족을 초월하여 품고 사랑하신다는 이것이 능력이 됐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감동이었지만 그중에 저는 첫 번째로 기독교가 당시에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매우 윤리적인 종교였다, 이게 힘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어버린 것도 같은 원리 아닙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초라하고 부끄러운 공동체가 돼버린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윤리를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중세 종교교육이 왜 필요했습니까? 지도자들의 성적 타락으로 윤리를 잃어버렸기 때문 아닙니까? 거기에 반해가지고 여러분, 그 루터, 그 변방에서 사역하던 그 무명의 루터라는 그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 그 당시 로마 교황청은요,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이었습니다. 사람 하나 죽이고 살리고 마음껏 하던 권력이었는데 그 변방에 있던 루트라는 무명의 사제가 어떻게 그 교황청을 상대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싸움 걸듯이 그게 어떻게 가능했으며 어떻게 여러분 그 사악한 그 거대한 그 악한 그 당시 로마 교황청을 상대로 종교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었나?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대답 간단합니다. 거룩의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거룩의 능력이거든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러분, 악한 세상에 도전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 일이 가능하도록 거룩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세상을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기 위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뭐냐? 쏟아지는 영광에 흠뻑 잠겨야 한다는 거예요. 게리 토마스가 쓴 거룩의 능력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이 책 제목에서 따온 거예요. 그 책에서 참 가슴 벅찬 한 대목을 제가 발견했는데 제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룩은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의 목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쏟아지는 영광의 물벼락에 흠뻑 잠겨 열정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다. 저희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요. 저는 보통 성경 구절 외에는 그 자막을 안 띄워드리는데요. 이걸 내가 띄워드려야 되겠다. 각인하면 좋겠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거룩은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의 목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쏟아지는 영광의 물벼락에 흠뻑 잠겨 열정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다. 뭐 세상이 썩었다 어쩌다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언제는 안 썩었습니까? 썩은 세상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갈망해야 되는 것, 하나님 넘치도록 쏟아지는 영광의 물벼락을 원합니다. 넘치도록 부어지는 영광의 능력을 원합니다. 매 예배 때마다 원합니다. 매 예배 때마다 넘치게 부어주시는 영광을 허락해 주심으로 아버지 이 세상의 구별된 삶, 거룩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갈망하셔야 돼. 이걸 100% 구현해낸 인물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 아닙니까?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사야 6장 1절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납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지금 이사야가 목도한 그 스랍들의 모습이 뭘 가리고 뭘 드러냅니까? 자기 영광 다 가려요. 두 날개로 다 가려요. 다 가려요.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자기 발을 가리고 자기의 영광은 다 가리고 뭘 드러냅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쏟아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사야가 목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이사야가 살던 그 시대는요 오늘 대한민국 이 시대보다 조금 더 뒤지지 않은 타락한 시대예요. 하나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게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 악한 시대에 이사야는 쏟아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기 때문에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거든요. 저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청년들 매 예배 때마다 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준희라는 청년이 있는데요. 젊은이들은 많이 알더라고요. 이 청년이 누군가 하면은요, 크리스찬인데요. 이 청년은 젊다 못해 어린 나이에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그래서 뭐 막 매출이 경이적으로 올라가고 그건 뭐 제가 언급하고 싶지 않아요. 이 청년은요, 그 직원들에 대하여 너무나 너무나 인격적으로 또 대우를 잘해주고 그래서 화제가 돼 있는 청년인데 최근에 제가 이 청년의 강의를 듣다가 너무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니까 강의 중에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당당히 밝히면서 그렇게 강의하는 것도 너무 고마웠고요. 이 청년이 강의하면서 하버드 대학교 총장을 지낸 나단 푸시의 말을 인용하는데 그 전 하버드 총장이 하는 말이 청년의 가슴을 이끌어낼 수 있는 요소가 다섯 가지 있다는 거예요. 청년의 가슴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 다섯 가지 요소가 뭐냐 보니까 첫째가 흔들 수 있는 깃발, 둘째가 변하지 않는 신념, 셋째가 따를 수 있는 지도자, 넷째가 평생을 함께할 친구, 다섯째가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 그러면서 이 청년이 그날 주로 흔들 수 있는 깃발, 변하지 않는 신념, 이걸 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쭉 간증하듯이 그 예수 안 믿는 청년들 앞에서 특강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제가 그 강의를 듣고 너무너무 가슴이 벅찼습니다. 당당하게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밝히면서 이 청년이 자기 삶 자체가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삶 자체가 변하지 않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는 그런 요지로 강의를 하고 제가 왜 가슴이 벅찬지 아십니까? 그 청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청년에게 흔들 수 있는 깃발이 되어주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청년에게 변하지 않는 신념을 주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청년에게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평생을 함께할 친구가 되어주심으로 여러분 아까 그 다섯 번째 요소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 이 청년이 이렇게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를 그렇게 강의하는 그 모습이 너무 감동이 됐던 것은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23살 때 저에게도 찾아주시고 저에게도 이 다섯 가지를 그래서 흔들 수 있는 깃발이 되어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거라고 생각하니까 북받쳐 오르는 이런 마음의 감격이 밀려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습니까? 여러분 깃발이 지금 풀이 다 죽어있다면 흔들 수 있는 깃발로 만들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의지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기성세대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 축복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따를 수 있는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흔들 수 있는 깃발, 흔들 수 있는 깃발, 변하지 않는 신념, 따를 수 있는 지도자, 평생을 함께할 친구,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 이것들을 구현해 주신 그 주님.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에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주셨다는 이 대목에서 저는 사랑의 선순환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청년들은 아직 어려가지고요. 또 우리 청소년들은 어려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생생하게 만나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가 먼저 흔들 수 있는 깃발 되시는 주님을 먼저 경험하고 가슴 벅차게 거룩을 구현해내고, 그리고 이걸 우리 다음 세대에게 니들 봤지? 하나님 보는 게 어려우면 나 봐라.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는 나보고 나 따라오면 돼. 이게 바울이 빌립보 3장 17절에서 주신 말씀의 의미 아닙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이걸 성경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이 뭘까요? 뭐야 이게? 성경에 그냥 지자랑질이 나오고 빼 이거 빼. 뭐 너를 닮으라는 이런 걸 여기다 기록하느냐고. 그러지 않으시고요. 이걸 성경으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서 흡족하셨을까요? 바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십시오. 바울의 자랑질, 이게 자랑질이 아니거든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랑의 선순환이에요. 이렇게 말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실 수 있습니까? 지난 화요일인데요, 참 좀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리더십 스쿨에서 저를 이제 강사로 초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저녁에, 화요일 저녁인데요, 갔더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름 딱 대면 대부분이 다 아시는 그 가수가 여기 앉아 있고요. 이 리더십 스쿨이니까 그 사업하시는 분, 막 각 분야에 성공하신 분들이 쫙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 가수분이 늘 TV로만 보던 그 가수가 제 강의를 듣는다고 이렇게 눈을 쳐다보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초반에는 좀 강의가 지장이 있어서 계속 쳐다보더라고요, 저를. 그 제가 이제 그분들 그 지도자들에게 강의를 한 시간 반 하면서 뒷부분에 뭘 강조했는가 하면은, 얼마나 유혹이 많은 세상에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러면서 막 강조하기를, 저도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아십니까? 저도 흔들흔들할 때가 많습니다. 그 유혹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고 막 이걸 굉장히 과장스럽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 설명하고요. 차 타고 집으로 가는데 마음이 계속 조금 불편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과장스럽게 이야기를 했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새벽에요, 일찍 그 잠에서 깨어 자리에 딱 앉는데 성령님이 어젯밤에 제 불편한 마음의 이유를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꾸짖으시는 것 같아요. 수요일날 새벽에 제가 받았던 그 단어 하나가 있는데요, 위악이라는 거. 그 위선도 나쁘지만 위악도 나쁜 거. 사실은 제가 그날도 그랬고 평소에도 너무너무 세상에서 그 유혹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을 격려하느라고 제 스스로를 좀 과장스럽게 막 유혹이 많고 막 흔들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 태도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위약도 나쁜 거라고. 왜 그렇게 과장스럽게 흔들리고 있다는 걸 강조하느냐고. 그래서 제가 한 이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셨는지 어제 설교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깨닫게 됐는데요. 하나님은 목사인 제가 막 니도 막 사람들 그 힘든 거를 공감해 주느라고 막 니도 흔들리고 막 흔들흔들하는 걸 이기면서 왔다고 하는 그런 태도가 나쁘고, 당당하게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위약도 그거 나쁜 거라고, 얼마나 네가 그런 과장이 많았냐고, 그 회개를 원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 청년들 앞에 내가 그래서 수정해서 당당하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저 그렇게 안 흔들립니다. 흔들린 거 별로 없어요. 아멘 하신 분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욕 많은 게 사실이에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흔들립니까? 기준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데 오늘 여러분 내가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 기성세대 어른들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면 좋겠습니다. 나는 니들 앞에 부끄러운 짓 한 적 없어. 유혹 많았지만 난 네 엄마한테 난 너한테 네 오빠한테 난 부끄러운 짓 한 적이 없어. 난 흔들리지 않아. 왜 내가 흔들리나? 예수 믿는 아버지인데 이렇게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렇게 응원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거룩의 능력이고 그 거룩을 위하여 흠뻑 부어주시는 영광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지금까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 얻기 원하시는 분은 분당 우리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가 오늘 죽는다면 나는 천국 갈 확신이 있는가? 우리 모두가 매일같이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할 질문이며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물어봐야 될 중요한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그 질문을 해봅니다. 내가 만약 오늘 죽는다면 나는 천국 갈 확신은 있는가? 만약 이 질문에 대해서 아멘,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들, 인생 성공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나는 모르겠다, 또 사람이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와 같은 그런 답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 오늘이 여러분들의 구원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어보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죽어본 다음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BBN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원작 김유나 극본 권영배 연출 박광현 30번째
1: 아니 유계준을 풀어주다니요
2: 견적 시키는 대로 해라 하 유계준 장로 이거 대단히 미안하게 됐소이다 우리가 뭔가를 착각을 한 것 같소이다 집에 들어가서 좀 쉬시오 집에서 며칠 쉬면 나을 겁니다 견저 집까지 모시다 드리도록
3: 자 일어나시오
4: 다시는 이렇게 날 부르지 마시라요 우리도 사람인데 이래서야 되가시오
2: 잘 가시오
5: 저 생진놈, 니놈의 구린 것을 내가 모를 줄 아나? 그러나 지금은 그냥 풀어주는 것이다. 하지만 다음엔 이렇게 안 될 것이다. 알겠나?

0: 유계준 장로는 고문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왔다. 거기엔 그의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1: 장로님.
2: 부인.
1: 장로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0: 유계준은 갔나?
1: 예, 갔습니다.
0: 이래, 견자. 내가 왜 유계준을 풀어준 줄 아는가?
1: 아니요, 아직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유계준을 풀어주면 어떻게 김혜진을 잡는단 말입니까?
0: 견자, 김혜진은 지금 우리로서 놓쳤다고 보면 된다.
1: 놓치다니요. 유기준을 문초하면 어디로 갔는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잡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0: 쥐새끼 같은 김혜진을 아직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나? 김혜진은 지금 이 조선 땅엔 없다.
1: 그럼 어디...
0: 그건 너도 잘 알지 않나?
1: 상해에 있다는 겁니까?
0: 그래, 상해에 있는 것은 우리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 그런 김혜진이 때문에 살쾡이 같은 산정현 괴를 건드릴 수가 있나?
1: 살쾡이 같다는 것은...
0: 산정현 괴가 어느 괴인가? 지난 만세 사건을 잊었는가? 그 교회 교인들이 한 짓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된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것이다.
1: 시한폭탄이요?
0: 시간이 지나면 터지는 그런 폭탄 말이다. 저들은 언젠가 터지게 돼 있어. 그러나 우리가 그 내관을 없애야 한다.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는 없다. 알겠나?
1: 예, 알겠습니다. 아, 그럼 이대로 유계진을 그냥 놔두는 겁니까?
0: 놔두다니. 덫을 놓고 기다려야 하지 않겠나?
1: 언젠가는 김혜진이 연락을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다른 거물들을 잡는다 그런 말이죠.
0: 그래,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할 수다.
1: 예, 알겠습니다.
0: 감시를 소홀히 하지 말자. 그제가 모르도록 사람을 붙이라.
1: 예, 알겠습니다.
0: 유계준. 유계준.

0: 부인.
1: 예, 장로님.
0: 내 교회로 가고 싶습니다.
1: 교회로요?
0: 살아서 왔는데 교회로 가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디 않가시오. 날 그리로 데리고 가주시라요.
1: 이런 몸으로 어찌 교회 간다는 겁니까?
0: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는데 이거이 무슨 고난이라 하십니까? 어서 데리고 가주시라요.
1: 그러지요.
0: 어서 내 아버지께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2: 유기준 장로는 피로 얼룩이진 몸을 이끌고 산정현 교회로 향했다. 비록 며칠간의 고난이었지만 그에겐 다시 교회를 볼 수 없을 것만 같은 두려움이 있었다.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그는 기도를 쉬지 않았다.
0: 오, 아버지. 내래 이렇게 무릎으로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래 이곳 아버지 집에서 기도를 못하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절 보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래 소원이시오. 어서 내 나라 대한의 독립을 주시라요. 내래 죽어서 그것을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어서 독립을 주시라요. 일본 이래 물러가게 하시라요. 하나님 아버지,

출연 정운석, 신세인, 우문희, 이명숙, 유재상, 이윤정.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기준 장로 30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갈수록 악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고 저주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결국 온갖 스트레스와 고통은 모조리 나의 몫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얻기 위해서는 환경과 무관하게 마음을 잘 다스려서 항상 편안한 마음과 은혜로 넘치는 마음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내 마음을 주님의 평강이 다스리도록 내어 맡긴다면 하늘의 평강이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당신을 통해서 빛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성도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을 바라보며 천국에 대한 소망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만 바라보던 우리의 눈을 조금만 위를 향해서 파란 하늘 뒤에 있는 우리의 본향 천국을 바라본다면 어느덧 우리 심령 가운데 참된 평화가 깃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에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비벤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청취자 여러분, 명함 사이즈의 BBN 전독 카드를 주문하시면 BBN 방송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전도의 도구로 바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BBN 앞으로 오는 메일의 간증들을 보면 우연히 보게 된 ITL 카드를 통해서 저희 방송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의 사연이 많이 있습니다. 기회를 얻던지 못 얻던지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기억하신다면 지금 저희 BBN 방송 홈페이지에서 전도도구로 들어가셔서 ITL 카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팩에 10장이 들어있는 ITL 카드는 모두 무료입니다. 원하시는 팩만큼 신청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0: 풍성한 은혜가 가득 담긴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0: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예레미야 18장에서 22장 말씀입니다.
3: 제 18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하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히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베풀어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선하게

0: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모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아무 말에도 주의치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로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선한 말씀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붙이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사망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졸지에 그들에게 임하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취하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치려고 올무를 베풀었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시며 그 죄를 주의 목전에서 도말치 마시고 그들로 주의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의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1: 제 19장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오지병을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을 데리고 하시둠은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내가 네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거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무릇 그것을 듣는 자의 귀가 진동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케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열조와 유다 왕들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지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칭하지 아니하고 철룩의 골짜기라 칭하는 날이 이를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기를 무욕케 하여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으로 놀람과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을 인하여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모욕할 것이며 그들이 그 대적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곰핍을 당할 때에 내가 그들로 그 아들의 고기, 딸의 고기를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고기를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오지병을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을 파하리니 그들을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벳에 장사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곳과 그중 거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으로 도벳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 곧 그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음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니 이는 그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0: 제20장 제사장 임멜의 아들 바스울은 여호와의 집 유사장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0: 들은지라. 이에 바스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집 베냐민의 윗문에 있는 착고에 채웠더니 다음날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착고에서 놓아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 원수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기물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울아 너와 네 집에 거하는 모든 자가 포로 되어 옮기우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내가 거짓 예언을 하여 들린 내 모든 친구도 일반이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지옥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나의 친한 벗도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피차 이르기를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고로 나를 박해하는 자가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치 못함으로 큰 수욕을 당하오리니 그 수욕은 영영히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수하심을 나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미가 나를 생산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비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내가 생남하였다 하여 아비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쇠파하시고 후회치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로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미로 내 무덤이 되게 하지 아니하셨으며 그 배로 항상 부르게 하지 아니하신 연고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수욕으로 보내는고.
1: 제 21장 히드기야 왕이 말갸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보내어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치니 천건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 모든 기사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던 그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히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 왕과 또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과 싸우는 바 너희 손에 가진 병기를 내가 돌이킬 것이요 그들을 이 성 중에 모아 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노와 분과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이 성에 거주하는 자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연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그 후에 내가 유다왕 히드기야와 그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연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대적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은 노략한 것 같이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으로 향함은 복을 위함이 아니요 화를 위함이라. 이 성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로 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공평히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내 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골짜기와 평원 반석의 검이나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네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사경을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0: 제22장.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를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위에 앉은 유다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진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마는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로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무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꼭대기 같으나 내가 정령이 너로 광야와 거민이 없는 성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병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나라 사람이 이 성으로 지나며 피차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민고 하겠고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연고라 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서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니라. 나 여호와가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 아비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불공평으로 그 다락방을 지으며 그 이웃을 고용하고 그 고가를 주지 않은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광대한 집과 광활한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으로 집 짓기를 경쟁함으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비가 먹으며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공평과 의리를 행치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내 눈과 마음은 탐남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강포를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지우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니라.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키울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을 인하여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거하여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의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너 고니아가 나의 오른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의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미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에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고 너희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아는 천한 파기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땅이여, 땅이여,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무자하겠고 그 평생에 형통치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니라.
2: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8장에서 22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서, 오늘 신명기서 18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명기 18장에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주시는 규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단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상 숭배를 금하는 경고.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장차 올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 18장에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뭐랄까 좀 판별한다고 그럴까요? 이 판별하는 대단히 흥미롭고도 중요한 기준을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8장 1절과 2절입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자, 여러분, 제사장은 모두 레위 지파 출신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레위 자손은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에 고용되었어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에게는 그 뭐 땅이 분별도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았던 거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들은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토지의 기업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셨던 겁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는 본문과 같이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의 생계를 도우셨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왕의 생활 문제에 대하여는 언급하시지 않으면서 제사장의 생활 유지에 대하여 분명한 규례를 주셨다는 것은 어찌 보면 자못 흥미롭기 그지없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역자의 사례비를 책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급료가 지불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제사장들이 받을 분깃이라 표현하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고요. 18장 3절로 5절 말씀을 볼까요?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5절입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당신의 사역을 행하심에 있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계신 방법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그분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여서 온 생애를 바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 지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므로 백성들을 자신의 일로 알고 제사장을 지원해야 했던 것입니다. 9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그곳 거민들이 행하는 그 이방적인 풍속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쫓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경고는 사실 신약성경에도 반복되어서 말씀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치리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이런 것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후일 하나님에게서 떠나 사단의 가르침을 좇게 되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여기서 뭐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하면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의 사실성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렇다라고 이렇게 확신을 하는데요. 우리 주변에는 적극적으로 귀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죄송하지만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의 실체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따라서 저는 그것이 실제하는 이상 그것을 섬기는 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경고하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것이 당연히 당신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고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벌을 받을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말이 그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점성술에 빠질 위험성이 참 많아요. 또 우리는 뭐 요즘 뭐 점치는 거 많잖아요. 그 다음에 뭐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거 타로라고 또 길거리에서 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참 많은데요. 우리는 신명기서 17장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월 성신을 숭배하는 또 사단을 숭배하는 그 행위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는데 오늘날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거부하고 계시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니까 분명히 우리의 신앙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참 우리나라 뭐 특별히 그 한때 그 스포츠 신문에 대해서 기독교계에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뭐 운수 보는 거 뭐 오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참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통탄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재미로 보는 거 괜찮지 않냐고. 여러분 재미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섬기는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이유가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뭘, 왜 하나님을 노하게 할까요? 그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죄와 사단의 세계로 인도하기 때문이고요. 사단의 세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타락한 천사와 영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실제 존재하고 사람들을 지금도 그것에 빠져들게 하고 있고 또 사람들 스스로가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세계와 접촉하기 위해서 환각제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이 사용되고 있는 것 우리가 뭐 그런 거 들어서 좀 뭐 압니다만은 뭐 보지는 못했으니까요. 그런 세계가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일반적 상식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러한 유혹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이죠. 과감히 물리쳐야 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는 아직도 나약한 신앙의 뿌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이것은 사실 정확하게 말하기는 좀 곤란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행동을 그러므로 경고하셔서 떠나는 사람들은 결국은 주를 부인하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경고는 지금까지 모두 그대로 성취되고 있고 성경의 말씀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분의 모든 말씀은 너무도 정확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빗나가거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직 하나님만을 앞으로 계속 의지하고 그분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18장 13절 14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가나안 거민들은 이러한 행위로 심판을 받아 장차 그 땅에서 이제 쫓겨남을 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살아계신 참 하나님 당신에게만 나름대로 그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주었고 그와 같은 목적 가운데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15절로 17절로 여러분들을 모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이스라엘 자손은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이유는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마지막 중보자요 마지막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도록 예비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아직도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당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의 모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마태복음 17장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궁극적 계시요 하나님의 성취된 계시이며 완성된 계시입니다. 모세가 본문을 통하여 말한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시는 것은 당신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누누이 밝힌 것을 기억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5장 30절 그 말씀 그리고 또 6장 통화에서 그와 같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들을 분명히 밝히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공생애를 필하신 후 요한복음 17장 기도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에게 주어 싸우며 라는 기도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모두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점성술과 같은 우상 숭배 이런 미신 행위를 물리쳐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고 싶고 미래를 알기 원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인간의 본능이겠죠.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콜럼버스 같은 탐험적 기질이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분야를 탐구하고자 하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고요. 인간은 지금 이처럼 공간적인 것에 대해서만 탐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시간적인 것에 대해서도 탐구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는 불가사의한 미래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습니다. 우리의 먼 미래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누구나가 그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는 미래에 대한 궁금증이 잠시도 떠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라고 하는 것은 마치 닫혀있는 문과 같습니다. 기억은 우리를 과거의 세계로 환원시켜주지만 우리를 미래의 세계로 데려다주는 자동차는 없습니다. 미래를 통과하는 문에 써있는 글자가 있다면 그것은 통행금지라는 그러한 문구입니다. 오늘이란 순간은 지나간 날들의 결과일 뿐입니다. 미래를 알 수 있는 열쇠는 못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시간뿐 아니라 공간에 대해서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 어찌 보면 바로 이 어떤 심령술사들이다 봅니다. 또 점쟁이, 뭐 관상, 뭐 사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경고하고 계시거든요. 근본적으로 우상이다. 그건 사탄에 속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말해줄 그런 어떤 것이 없단 말이죠. 정확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 헬라 사람들은 텔피 신탁을 통하여서 미래에 대한 사실을 알아내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도 사단에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미래의 세계란 인간의 힘이 전혀 미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나님께만이 미래를 아실 수 있고 따라서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유일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것이 현실을 초월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그것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 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예언되었고 예언된 그것이 그대로 그래서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전체 성경의 4분의 1이 예언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부분이 이미 성취되었고 또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성읍에서 대국의 일일까지 여러 분야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오늘날처럼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로 자처하면서 자기들이 뭐 성령 받았다고 그러고 자기들이 뭐 하나님의 사자라. 아니에요, 여러분. 가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터무니없는 미래를 이야기한다거나 성경 바깥의 미래를 이야기, 그건 다 가짜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고요. 유감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기준, 그것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적용시키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본다면 예레미야서 14장 14절을 볼 수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였거니와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인도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와 같은 참 선지자의 활동이 있었는가 하면 거짓 선지자들의 그 예언도 얼마든지 난무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렇지. 오늘날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장막성전이지 통일교니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영생교니. 오늘날 우리는 예레미야의 거의 모든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고 그가 참 선지자였다는 것을 그러므로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확인할 수 없었던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기가 곤란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것에 관하여 하나님께서는 매우 쉽고도 분명한 규정을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18장 20절로 22절을 보면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게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것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분 좀 잘 살펴 이사야는 하나님의 참 선지자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는 동정녀 몸에서 한 아들이 잉태될 것을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 선지자가 진정한 예언자인 거죠. 진정한 선지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이사야의 예를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사야는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예언했고 우리는 그 예언이 지금부터 1900여 년 전에 실현되었기 때문에 그 예언이 정확하다는 것을 확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백성들은 그것을 확인하기가 곤란했죠. 그들은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가 당시의 시국에 관해서 예언한 것을 가지고 이사야가 참 선지자인지 여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성읍 주변에는 매우 호전적인 아수르 군대들이 위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여러 민족을 정복한 아수르는 예루살렘도 정복하여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고자 했던 것이죠. 그때 이사야는 이것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면서 예언을 했어요. 그것이 이사야 37장 33, 34절인데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가라사대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한 살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활을 쏘지 못한다는 말이죠.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당시의 형편에서 이 이사의 예언은 가짜같이 보였거든요. 아수르 군대는 모두가 활과 화살을 쏘았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화살 하나라도 성벽을 뚫고 성 안으로 들어간다면 이사야는 하나님의 참 선지자로서의 모든 명망을 잃게 되는 거죠. 그는 선지자의 직분을 박탈당했을 겁니다.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하나의 예입니다. 박탈되지 않았거든요. 이 외에도 이사야가 어떤 국가나 지방에 관해서 예언한 그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100% 이루어졌고 다 이루어졌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거짓 선지자들에서 주는 경고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더 이상 밝혀야 할 예언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났어요. 오늘날에 우리에게 주는 경고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거짓 교사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고 베드로후서 2장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고를 매우 주의해서 들어야 합니다. 듣기에는 매우 신앙적인 것처럼 달콤하고 그럴듯하게 말하고 그래서 들리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자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0장 26절부터 11장 1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그의 왕위 초기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솔로몬은 일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여러분 일천 번제 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물질 이런 것이 정말 대단할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린 것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했죠. 성전을 건축하는데 몇 년이 걸렸는가 하면 7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건축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솔로몬의 후반기 삶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합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은 어떠어떠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다 한 왕이 되고 말았지요. 왕이 될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어떤 일인가 하면 크게 세 가지인데 병마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되고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쌓아두면 안 된다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 세 가지를 다 한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0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자, 여기 보니까 솔로몬 왕이 병거와 마병들을 많이 모은 것을 기록하고 있죠. 병거를 몇 대나 가지고 있었습니까? 1400대 그리고 마병은 12000명이었다고 얘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병거와 말들은 어느 나라에서 들여왔는가 하면 애굽에서 들여왔다고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애굽이 굉장히 강한 나라였고 이 병거는 특별히 애굽제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미국에서 무기를 많이 이렇게 수입하지만 그 당시 솔로몬은 이제 애굽에서 병거도 사오고 말도 사들이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신명기 17장 16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자 여기 보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 병마를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지도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사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을 거역하면서 애굽으로 가서 병마를 사오고 병거를 사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병을 많이 두다 보면 하나님보다도 마병을 더 의지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도 들 것입니다.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구나.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이렇게 튼튼하구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3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마병이 많다고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죠. 무기가 좋다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누가 도와주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예. 얼마나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다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쪽을 도와주시느냐, 예, 거기에 따라서 승패는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보다 마병을 더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어떤 것들이 없을까요? 말로는 하나님 의지한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돈 더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한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어떤 사람을 더 의지하고, 내 자식을 의지하고, 부모를 의지하고, 또 힘 있는 누구를 의지하고 그런 적 없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영원토록 의지할 분은 결국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46편 3절을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힘이 있는 것 같아도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뭐 우리보다야 조금 더 힘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도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잠언 23장 5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여러분, 돈도 순간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도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 나라가 의지해야 할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은 미국을 많이 의존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미국을 의지할 수가 있겠어요? 미국이 뭐 우리를 영원히 지켜줍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의지할 분도 결국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편 115편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이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나라가 의지하고 바라봐야 할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지요. 시편 146편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 우리 각자가 되고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또 계속 보겠습니다. 본문 1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자, 여기 보니까 솔로몬이 많은 여자들을 사랑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솔로몬이 처음에는 누구를 사랑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여자들을 사랑해. 여자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렇게 살아가면서 세월이 가면서 이 사람이 이제 여자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궁이 몇 명이었다고요? 700명. 그리고 첩은 300명. 후궁은 뭐고 또 첩은 뭐냐. 예,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후궁이라는 말이 원래 사전적인 의미는 이 왕의 첩이에요. 후궁이라는 말의 의미는 왕의 첩이에요.

0: 근데 여기서 후궁은 후비, 후비는 이제 임금의 아내를 후비라 그러는데, 뭐 왕비라 그러기도 하죠. 예. 여기서는 그 왕의 아내를 의미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와이프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와이프가 700명, 그리고 첩이 300명이었다. 그 말이죠. 아. 근데 우리 자매님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형제님들은 전혀 뭐, 반응이 없으신데 우리 자매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솔로몬 왕이 왜 이렇게 많은 여자를 아내와 첩으로 두었느냐? 그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정략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처와 첩들을 두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저는 왜 솔로몬 왕이 이렇게 많은 처와 첩들을 두었는가 하면 말 그대로 여자를 좋아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정략 결혼을 위해서였다면 뭐 1,000명씩이나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가 몇 나라나 되었다고. 뭐 몇십 명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1,000명씩이나 여자를 옆에 두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솔로몬 왕이 오늘 이 본문이 기록한 대로 여자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여인들을 사랑했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자를 정말 좋아한 거예요. 이 솔로몬 왕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왕이 될 사람은 어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많은 아내를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신명기 17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이 미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도 솔로몬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것도 주로 이방 여자들만 아내로 첩으로 맞이했습니다. 취향이 참 독특합니다. 이스라엘 여자들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방 여자들을 주로 많이 좋아했습니다. 근데 우리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금하신 것이죠. 뭐 왕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일반 사람들도 하여간 이방인하고는 결혼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7장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과는 결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후비가 700명, 첩이 300명이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미혹당했겠습니까?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다 이방 여자들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 왕은 우상 숭배하는 그런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본문 1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1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금옷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자, 방금 읽은 이 말씀 중에 4절을 보니까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 그러니까 여인들에게 덜 미혹당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많이 미혹되어서 결국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 말이죠. 사람이 늙으면 분별력이 약해집니다. 분별력이 약해져요. 그리고 아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죠. 솔로몬도 예외가 아니에요. 분별력 흐려지죠. 그리고 이제 여자들 말에 더 순종을 잘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내들이 하자는 대로 이제 이방신들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7절에 보니까 자기 아내들을 위해서 산당들도 치워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산 위에 높은 곳에 있으면서 그 일종의 신당 비슷한 거겠죠. 신전, 신당 이제 이런 것들을 치워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치워준 그 위치가 어딘가 한번 잘 보세요. 7절에 보면 예루살렘 앞산에, 예루살렘 앞산에 신당들을 많이 지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히브리어 그 성경을 보시면 예루살렘의 동편 앞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편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동편 앞산 같으면 그게 무슨 산인가 하면 감람산이에요. 그러니까 감람산에 솔로몬 왕이 여러 우상들도 만들고 신당들도 만들고 그렇게 했다 그거죠.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닮았다면 절대로 그렇게 안 살았을 텐데 이 솔로몬은 아버지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6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잠깐 말을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것에 대해서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가 뭐냐?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처음에는 온전히 따르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긴 그러한 삶을 살았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삶에도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다윗의 삶에도 진짜 큰 잘못이 있습니다. 바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한 그런 큰 잘못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다윗이 적어도 우상 숭배는 안 했거든요. 우상 숭배는 아니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그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 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또 그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 가 있다 보니까 범죄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 죄를 지적해 주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금방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인간이다 보니까 완벽하지는 못했어요. 큰 실수도 하고 큰 죄도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은 마음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실수할 수 있고 죄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뭐 우리가 어차피 여러분 완벽하지는 못하잖아요. 이런 실수, 저런 죄 우리가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된다는 거.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마음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 뭔가 하면 예배를 폐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폐하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그 무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는 폐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 신앙생활의 반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빠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세상으로 돌아갈지 몰라요. 그래서 예배를 최우선순위로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최우선순위로 생각한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생각한다 하는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결국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를 귀히 여긴다는 말은 하나님을 귀히 여긴다 그 말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은 신앙생활에도 성공하고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사람은 인생살에도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거는 혹 몰라도 여러분 예배만큼은 정말 잘 드려야겠다. 예배만큼은 폐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날 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현명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뭐 수요일날 교회 안 오고 뭐 집에 가서 텔레비도 볼 수 있고 뭐 사람들 만나서 놀 수도 있고 뭐 많이 할 게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까지 이렇게 온다는 거는 그거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는 폐하지 않는다. 꼭 그런 마음으로 그런 각오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찾으신다고요? 예,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예배 잘 드리는 사람입니다. 예, 제가 한 번씩 하는 말이지만 목사로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에요. 전도 잘하는 사람도 좋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도 좋고요. 다 좋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은 예배 잘 드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모든 활동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 왕이 이제 솔로몬 왕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 오늘 보면 11장 9절부터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자, 여기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진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 그런데 네 아버지 다윗을 보아서 네 대해서 그렇게 안 하고 네 아들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사랑과 긍휼을 솔로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원체 살았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금 정말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버지 다윗을 보아서 네 대해서 나라를 네 신하에게 주지 않고 네 아들 대에 가서 그렇게 하겠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다윗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는 네 아들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에게 주겠다고 한 이 한 지파가 무슨 지파일까요? 유다 지파예요. 예, 유다 지파. 그래서 나중에 나라가 이제 두 쪽으로 갈라지는데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은 유다라고 부르죠. 그 유다의 이제 혈통이 계속 다윗의 그 혈통으로 이어지는 나라죠. 이런 거 보면 우리 하나님은 참 신실한 분 아닙니까? 왜냐하면 다윗에게 그 왕위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약속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한 지파만은 그래도 살려놔서 그 다윗의 그 왕위가 계속 이어지도록 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 모든 것이 다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자세한 내용은 이제 본문 그 이하를 쭉 보시면 우리가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나라가, 그 강했던 그 나라가 왜 이렇게 불행하게 되었을까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겼더라면 정말 좋을 뻔했는데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솔로몬의 전철을 밟지 마시고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솔로몬 왕이 마지막 순간에는 이분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도서를 읽어보면 그런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전도서를 읽어보면 많은 아내를 두었던 이 솔로몬 왕이 아주 흥미로운 말을 하는 것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전도서 9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내와 첩들이 전부 1,000명이었죠.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전도서 9장 9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내 평생의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아내들과 함께 살지어다 그렇게 말 안 했고요. 아내와 함께 살지어다. 이게 단순지 복순지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다 와이프, 단수형을 썼어요. 그러니까 한 아내와 하나님께서 짝지으신 그 한 아내와 행복하고 즐겁게 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0명씩이나 아내를 둔 그 사람의 마지막 교훈이 이거예요. 한 아내와 한 아내하고만 행복하게 살아라. 우리 형제님들 아시겠죠? 솔로몬 하나도 불할 것도 없어요. 어떤 분들은 속으로 야 솔로몬 한 건 좋겠다. 나는 10명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솔로몬의 마지막 충고는 네가 사랑하는 한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자다. 이게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입니다. 그리고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1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말씀은 솔로몬의 경험으로부터 나온 말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봤잖아요. 예,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본 사람이에요.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은 선악간의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잘 살아라 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처음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잘 섬겼는데 근데 갈수록 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된 것이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 날이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 사랑하고 더 하나님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아마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는 것만으로는 여러분들의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모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엄연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손을 붙잡지 않는다면 결코 영적인 새 생명을 소유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는 질서의 세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우주라고 하는 단어는 질서와 조화, 정돈, 꾸밈, 그리고 장식 등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러한 질서를 파괴하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를 어지럽히는 동성연애라든지 자연 생태계를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일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또 색다른 도전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까? 경계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흥분시키는 음악도 주의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0: 하나님 은혜로 날마다 새로운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형편이 넉넉하다면 10분의 3을 마음에 작정하셔서 하셔도 됩니다. 10분의 5 하셔도 되고요. 분명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안 해도 된다 하더라. 이것만 챙겨 들으세요. 어떤 우리는 율법을 해석하든 어느 복음을 해석하든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장은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십일조의 제물로 주셨어요.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십일조의 제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서 7장에서 히브리서 7장 8장 9장 1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은 율법에 더 중요한 바 그 후반부 말씀입니다.
0: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애굽에서 유월절 그 유월절 밤에 누가 죽습니까? 장자, 처음 태어난 장자, 그리고 짐승도 처음 태어난 수컷 다 죽임을 당하는데 뭐 하면 안 죽어요? 예, 유월절 전에 피를 바르면 안 죽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피를 바르고 살아남은 장자는 다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나에게로 돌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장자라는 개념은 언제나 대표의 개념이에요. 장자가 살았다는 것은 다 살은 거예요.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뭐예요? 다 죽은 거예요. 그럼 대표라는 게 그게 원래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으리라. 그거 원래예요. 장자라는 개념이. 그래서 애굽에서 이미 장자는 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왕에 가서 그랬어요. 모세가. 이스라엘은 나의 뭐다? 장자다. 내놓아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근데 장자를 안 내놓으면 너희 장자 다 죽는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안 바른 애굽 사람들 다 죽었죠. 장자가. 이스라엘 백성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장자가 살아남았다는 것은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남았습니다. 라고 출애굽을 해요. 자, 출애굽을 해서 신의 선 앞에서 이제 십계명을 받는데 11조를 드리라. 토지 소산물이나 또 짐승의 처음 것은 다 주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드려라. 그뿐 아니라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도 수량적으로 10분의 1의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처음 것을 드려야 돼요. 처음 것. 장자. 가장 좋은 것. 장자는 기력의 시작. 처음 것을 항상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처음 것을 드림으로 이 다음 주에 또 다시 살펴봅니다만은 처음 것이 드려짐으로 나머지가 거룩해지는 원리예요.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나머지도 장자가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뭐 때문에 살아나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살아났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처음 것은 내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것을 드리라는 말은 아 우리가 이렇게 살아난 것은 장자의 희생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장자로 하는 게 다 드려져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또 좀 바꿔주세요. 왜냐하면 레위지파가 다 장자의 역할을 하도록 바꿔주시는 거예요. 민수기 3장을 보십시오. 민수기 3장 12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며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있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열두 지파 중에서 장자는 다 누구에게 바쳐야 돼요? 여호와께 바쳐서 성막에 봉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바꿔주세요? 레위 지파를 택하죠. 그래서 레위 지파를 대신함으로 모든 장자가 레위 지파가 대신 역할을 해요. 그럼 나머지 열두 지파는 뭘 해야 돼요? 레위 지파에게 뭘 바쳐야 돼요? 10분의 1을 바치는 거예요. 왜? 레위 지파는 뭐가 없어요? 땅이 없어요. 이스라엘 땅에 가면 약속의 땅을 못 받아요. 땅을 못 받으니까 11조로 받아서 살아가죠. 그럼 11조로 받아서 뭐 하는 거예요? 제사들이잖아요. 그럼 제사는 속죄예요. 속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11조로 바침으로 나는 내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 대신에 희생해서 살아갑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뭐가 돼요? 11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이러니까 벌써 시간이 다

이거 서열이 문제가 아니에요. 요셉은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누가 희생해서 가족을 돌봤냐? 그 사람이 뭐가 돼요? 장자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부모를 모시면 나중에 아버지 재산 누가 받아가요? 둘째 아들이 받아가는데 큰아들이 또 시기해가지고, 큰아들이 시기하는 것이라 큰아들의 마누라가 시기해가지고 막 싸움이 일어나고 이러잖아요. 웃으신 분들 그런 걸 확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자는 누가 장자예요? 희생하는 자가 장자예요. 그래서 요셉이 장자이기 때문에 두목을 받아요. 그래서 요셉이 두 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12지파라 레이지파는 빠져도 뭐가 되는 거죠? 12지파가 되죠. 그래서 레이지파가 땅이 없고 기업이 없지만 그 12지파에서 10분의 1을 받아서 레인이 다 받는데, 레인은 그 받은 10분의 1을 또 누구에게 바쳐요? 제사장에게 바쳐요. 레인이라고 다 제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론 게일만 제사장 직분이고, 레이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1조를 받아가지고 그걸 레이지파가 받는데 그걸 가지고 아론 게일에게 또 바쳐요. 그럼 10분의 1은 또 아론 게일에 가고, 아론은 그걸 가지고 뭐예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민수기 18장 보시죠. 18장 2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8장 25절입니다. 너는 레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레이지파는 뭐가 안 받았어요? 땅을 안 받았는데, 땅을 안 받은 대신에 무엇이 기업이 돼요? 예, 12지파가 내는 11조가 그들의 뭐가 돼요? 기업이 되죠. 예. 기업이 되리라.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 그 11조의 11조를 그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그 재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젖같이 여기리니, 너희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그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재물은 제사장 누구에게요? 아론에. 그러니까 레이지파가 11조를 받아가지고 그걸 다시 11조를 드리는데 이거 누구에게 돌아가요? 아론에게. 아론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그랬어요. 목사가 제사장이 아닌데 그 제사장은 11조 안 한다 그래가지고 11조 다 제 거라 그러고 그런 교회도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성경은 안 해요. 제사장도 11조를 또 주께 돌려 드리죠. 자, 그래서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그제로 드릴지니라. 이름으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주틀의 소출까지 드리라.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으면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을. 그러니까 레위인은 뭐로 살아가요? 열두 지파에서 가져온 그 11조로 살아가죠. 그래서 30절,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 적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않을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래야 죽지 않으라. 그러나 11절을 또 뭐라 그래요? 아름다운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왜요? 이를 통하여 희생 제물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1절을 드림으로 그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아, 우리는, 자, 다시 정리합시다. 아브라함이 뭘 했어요? 전쟁에서 승리해서 멜기세덱의 11절을 드렸잖아요. 전쟁의 승리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는 고비 11조였죠. 그럼 이게 율법으로 녹아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11조를 하는데, 이 땅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그 땅의 품꾼, 소작인이에요. 땅이 없었잖아요. 이스라엘 애굽의 종살이었습니다. 430년 동안. 여러분, 노예가 어떤 삶이에요? 땅 자기 거예요? 아니에요. 시간은요? 아니에요. 얼마나 강제 노예에 시달렸습니까? 430년을 요셉을 알던 왕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백성은 늘어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이 애굽 사람들을 노예로 부렸어요. 성벽 쌓는 일에 얼마나 강제 노동시켰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탄식 소리가 끊임이 없었습니다. 종이에요. 땅 없어요. 시간 자기 거 아니에요. 주인이 바로 왕이에요. 그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으로, 아브라함의 언약과 그 언약에 바탕한 사랑이에요. 그 언약과 사랑으로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을, 자기 노력이 아니에요. 칼과 창으로 차지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목이 고든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들었어요.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내므로 그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땅을 무상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전쟁으로 그 땅을 무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땅은 절대로 뭐 하면 안 돼요? 사고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땅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레위기 25장 보십시오.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레위기 25장 이미 제가 자주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0: 그래서요, 안식일, 안식, 그, 안식일, 안식년, 안식년 곱하기 안식년은 희년, 그죠? 49년 되면 50년째 희년. 이런 개념들이 왜 땅에서 나오느냐. 우리가 지난주 오후에 얘기했잖아요. 유다가 왜 멸망해요? 안식을 안 지켰잖아요. 안식년을 안 지켰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는 동안 땅이 70년 동안 안식했더라. 안식의 땅에 안식을 허락하지 않은, 안식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인간들의 탐심이에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안식이 오는데 그들은 안식년 안 지켰어요. 희년 안 지켰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왜 주셨느냐? 그리고 토지를 왜 사고 팔지 못하게 하느냐? 23절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그루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자, 그래서 살다 보면요, 오늘 이 오후에도 이 말씀 할 거예요. 오후에도 역대에서 이 말씀 드릴 건데, 살다 보면 형편이 어려지면 경작권은 팔 수가 있지만 언제나 대물릴 수가 있어요. 친척이 대물려주면 그걸 고엘이라 그래요. 친척이 대물려주고, 친척이 대물려줄 사람 없으면 언제는 자동으로 돌아와요. 50년 희년이 되면 내 땅은 원래 주인으로 돌아오게 돼요. 이렇게 하면 되면 절대로 빈익빈 부익부가 생길 수 없는 경제 구조가 됩니다. 땅만 있다면, 농사지을 땅만 있다면 50년 만에 땅이 자동으로 돌아온다고 해보세요. 아무도 땅을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없어요. 부동산 투기 일절 안 됩니다. 율법에 가면. 근데 이사야 보면 토지에 토지를 전투에 전투를 더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땅을 자기 소유로 늘려갔다는 것은 뭘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쭉 보시면 11조의 개념이 왜 나오는지 죄가 뭔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토지 제도가 뭔지를 다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3절에 그류민 각주 이대인데 밑에 보면 뭐로 되어 있어요? 소작인데 소작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아 나와서 어린 양 피로 구속받아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약속의 땅은 누구 땅이에요?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건데 자기들은 가서 공짜로 살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소작인이잖아요. 땅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런데 소작료 얼마만 내면 돼요? 10분의 1. 여러분, 소작료가 10분의 1인 나라를 보셨나요? 제가 아는 한 소작료 10분의 1을 받는 지주는 없습니다. 어느 땅, 하늘 아래, 땅 위에 소작료를, 땅 지주가 10분의 1을 소작료로 받는 지주는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나라 조선시대 소작료 얼마인지 아세요? 조선시대 33%였어요. 3분의 1입니다. 소작료가. 이게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사실은 힘들어요. 그래도 밥은 먹고 살 수 있어요. 일제강점기 때 소작료 얼마인지 아세요? 50%에서 70%. 50을 70%. 농사지어서 50%, 70% 갖다 바쳐요. 소작료를. 조선시대보다 일제강점 더 힘들었잖아요. 해방 전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해방 전후에. 소작료 문제가 남북의 어떤 그 서로 대립이 되는데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이 왜 우리나라에 인기가 있었냐 하면 토지 문제 때문에요. 그래서 대지주시고 착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가끔 뭐 착한 부자 있었다 그러는데 대지주들과 친일 앞잡이들의 그 거대한 땅들을 다 무상으로 몰수하여 가난한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배하자. 이게 무슨 주의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예요. 인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요? 98%가 소작농이었어요. 한 2%만 땅 지주들이었단 말이에요. 거의가 왜 그러냐면 조선시대에 여러분 땅을 누가 조선시대 땅은 누구 거예요? 왕의 것입니다. 왕의 것이기 때문에 왕에게 충성하면 뭐예요? 땅을 하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소작농이 생산될 수밖에 없는 왕적 구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33% 소작료. 일제강점 50%에서 70%, 심지어 80%까지 갔어요. 여러분 이런 자료 찾아보면 다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볼 시간이 없죠. 이런 자료를 찾아볼 시간이. 그 다음에 해방 전후에요. 그래서 공산당들이,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박헌영 씨가 가장 많은 지지자가 있었어요. 그게 무상 몰수, 무상 분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렇게 토지 정책을 했는데 결국 그게 당의 땅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정말 노동자의 천국이 아니라 노동자의 지옥이 되어버렸죠. 이건 인간의 제도로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승만 그 대통령 어떻게 무슨 정책을 펴는지 아세요? 갑사계 유상으로 몰수하여 갑사계 유상으로 분배하자 그랬어요. 이게 차이점이죠. 그 중간에 사회주의자 여운형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유상으로 분배하고 무상으로 분배하는데 약간 좀 차이가 나, 한 세 사람 차이가 나는데, 하여튼 이승만 대통령이 그 대통령이 되고 토지 정책을 펼친 것이 유상 몰수 유상 분배예요. 좀 값싸게 유상으로 구입해서 유상으로 분배하자. 그래서 가난한 농민에게 토지를 살 수 있는 티켓을 주었어요. 저도 가난한 소장농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년 때 아버지가 물어봤어요. 청년 때에 아버지,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 정책을 펼 때에 가난한 농민들에게 땅을 살 수 있는 그 경제권, 그 토지권을 줬는데 왜 우리는 땅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하시는 말씀이 가난한 자들에게 그 티켓이 나온다 할지라도 돈이 없어서 땅을 못 산대요. 그러니까 또 누가 사가겠어요? 부자가 또 사가는 거죠. 마치 아파트 재개발하면 입주권을 받지만 아파트 들어가야 되는데 1억을 더 주고 들어가야 되면 가난한 사람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다시 또 가난한 동네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해방 전후에 이 땅의 소장농들의 아픔들은요. 토지라는 소설 한번 읽어보세요. 토지. 태백산맥 같은 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건 사실을 바탕으로 기록한 소설들인데요. 그 대주주 밑에 소작을 관련한 마름이 있어요. 이 마름이 실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름에게 좋은 것 갖다 봤어야 돼요. 50%를 소작료로 주는데 여러분 노동료 누가 투입합니까? 소작인이 투입해요. 비료 누가 투입해요? 소작인이 투입해요. 그러면 그 노동력과 비료를 다 빼버리면 사실은 자기 수입은요 한 30%밖에 못 가져가요. 그것을 어떻게 처자식 먹여 살리겠어요? 어떻게 공부시키겠어요? 입에 풀질도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마름의 행포에 또 갖다 봤어요. 심지어 자기 마누라 건드려도 눈 감고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소작의 아픔을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노예로 살았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애굽에서 430년 그렇게 소작이 아니라 아예 노예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약속의 땅에 심어 놓았습니다. 소작료의 몇 프로만요? 10%만 내라. 복음 중에 복음이고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그리고 그 땅은 어떻게 해요? 아무도 침범 못하고 사고 팔 수 없고 대대로 그 자손들이 땅을 이어가는데 소작료 10분의 1만 내라. 나는 평생 소작농이 되겠어요. 나는 당신의 평생 소장이 되겠어요. 여러분 노예로 7년 동안 봉사하며 6년 동안 봉사하며 7년째 히브리 종은 어떻게 해요? 자유를 주잖아요. 자유를 주는데 내가 자유를 얻어서 나가서 살아도 가난하게 되니까 나는 당신 주인이 너무 좋아서 나는 당신에게 영원히 종이 되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을 뚫었죠. 나는 내가 자유를 얻어가면 나는 또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으니까 주인이 너무 인심이 후해요. 그래서 나는 주인에게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이게 깃뚫은 종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그 시대 상황과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 땅의 10분의 1을 나에게 바치라 했을 때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우리가 노예로 살다가 땅을 차지해서 이 땅을 무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라는 이것이 11조 안에 담겨야 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래서 11조는요. 또 누구와 함께 나누어야 되느냐 하면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어야 돼요. 신명기 14장 보십시오. 신명기 14장 28절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서 저축하여 이걸 뭐 두 번 말한 것이다 한 번 말해도 말은 많지만 여러분 소장료가 10분의 1 많아요 작아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배경에 하면 많아요 작아요? 너무너무 작아요. 너무너무 기뻐요. 그 사람은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10분의 1만 내면. 안 그래요? 그런데 3년에 한 번 더 10분의 1 내는 거 힘들겠어요? 힘 안 들겠어요? 별로 힘 안 들어요. 그래도 10분의 2잖아요. 3년에 한 번 내면 그러면 한 12 그러니까 10% 조금 더 넘는 거잖아요. 13% 1년에 하면 13% 정도 되는 거죠. 29절 28절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누구요? 레위인. 내 성읍의 고려는 객, 고아, 과부 함께 먹고 배불러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이게 무슨 정신이에요? 긍휼. 이게 긍휼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너희를 내가 긍휼로 구원해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3년에 한 번씩은 10분의 1을 더 내어서 고아, 과부, 나그네, 레위인 그들에게 먹고 살게 해라. 내가 긍휼의 하나입니다. 11조에서 복받으러 한 거예요? 긍휼 알아라 한 거예요? 긍휼 알아라 한 거예요. 긍휼 알라고 이걸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1조를 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잘 안 했습니다. 잘 안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뭐하러 다녔어요? 각 가정에 가서 복 빌어주는 사이비 목사 역할, 사이비 제사장 역할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사사시대 보십시오. 사사시대. 레인이 지나가니까 누가 레인을 자기 집 제사장으로 삼습니까? 미가 집안에서 우리 집 제사장이 되어주세요. 1년에 옷 한 벌 주겠습니다. 그 당시는 커요. 밥 먹고 살 월급 주겠습니까? 아이고 좋습니다. 그래서 뭘 해요? 그 집에 가정 제사에 대해서 우상 만들어 놓고 복 빌어주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미가 집안의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만약에 당신이 이렇게 살면 저주받아요. 심판받아요. 그러면 어떡해요? 잘리니까. 밥 벌어먹고 살아서 거짓 했어요. 단 지파가 가다가 레이 제사장 어떡해요? 당신 이 가정의 재산이 좋겠나? 한 지파의 재산이 좋겠나? 여러분 어디로 가겠어요? 그래서 목사 큰 교회 스카우트 한번 간단 말이에요. 저보다 오락하는 데 있는데 갈까요? 한 분 빼고는 다 가라는 말이죠. 알았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린 거 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11조 제대로 안 하니까. 이게 다음 주 말라기서 나와요. 그래서 11조를 해라. 그래서 제사가 드려져야 내가 속죄를 받고 속죄를 대야 땅이 약속의 땅은 속죄가 되어야 비가 와요. 농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1조 한번 해봐라. 그러면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보아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까지 그대로 우려먹고 있어요. 문자대로. 뭐를 다 놓쳐버리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다 놓쳐버리고 11조 하면 복받는다고요. 이게 스경과 바리새인들 향해 예수님께서 화 있을 진저. 그럼 우리가 11조 하면 복받는다는 말만 하면 긍휼과 믿음과 정의를 빼버리고 11조 하면 복받는다면 우리를 뭐 아래 밀어넣는 거예요? 저주 아래 화 있을 진저 속에 밀어넣는 거예요. 참 저주받을 줄 많이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커져서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11조 정말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공의와 믿음으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11조 하면 복받고 안 받으면 저주받는다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했습니까? 거의 후자예요. 거의 후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율법 철두철미하게 지켰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이실진저에 해당되는 사람이 오늘 우리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성경 말씀 똑바로 보십시오. 미혹되지 마시고 정신 차리고 무엇이 중요한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저주 아래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 안에 들어가 있는지 보시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제대로 말씀 못 전하니까 사람들이 협박을 하죠. 한 곳 더 보십시다. 미가서 6장입니다. 미가서 6장. 소선지서 6장. 6절에서 8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 가장 좋은 희생제물이에요.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히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천천히예요. 만만이에요. 그런 기름, 그런 제물을 기뻐하실까? 내 영혼의 죄를, 내 허물을 위해 내 마다들을 바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 영혼의 죄로 말면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죄인이라서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말 재물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내 마다를 바쳐도 내 영혼의 죄로 말면 내 몸에 열매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8절에 나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시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뭐요? 정의를 행하며 옛날에는 공의를 행하며 또 뭐하고요? 인자를 사람의 긍휼이에요. 그 다음에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믿음이에요. 이거 빼버리고 율법의 조문 지켜서 복받겠다고요? 화 있을진즉 정확하죠. 그러면 성경 말씀은 애매하지 않습니다. 모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가려져서 우리의 눈과 마음이 가려져서 성경이 애매하게 보일 뿐이지 성경은 너무 분명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꼭 질문하는 게 그럼 11조 안 해도 되느냐고 묻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 딱 한 분 그랬어요. 최근에 목사님 11조 봉투가 없는데 연보를 어떻게 해요? 연보로 하십시오. 연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희생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그 연보를 받아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은혜로 하시면 됩니다. 10분의 1을 마음에 원하신다면 10분의 1 하십시오. 마음에 작정하신다면 10분의 2도 하십시오. 형편이 넉넉하다면 10분의 3을 마음에 작정하셔서 하셔도 됩니다. 10분의 5 하셔도 되고요. 분명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안 해도 된다 하더라. 이것만 챙겨 들으세요. 어떤 우리는 율법을 해석하든 복음을 해석하든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장은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11조의 제물로 주셨어요.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11조의 제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서 7장에서 히브리서 7장 8장 9장 1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네, 이것은 한 번만 더 찾아보고 오늘 말씀 마무리합시다. 좀 시간이 지났지만 히브리서 7장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요. 이 멜기세덱은 이 멜기세덱이 더 앞에서 나오잖아요. 6장 13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내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에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약속한 복이 뭐예요? 씨와 땅이에요. 씨는 이삭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임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땅은요. 4대 만에 약속의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게 복이에요. 이 복을 세상 개념으로 번역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나오는 복으로 번역해야 돼요. 자,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애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않음을 충분히 나타내시로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을 말하면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대로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뭐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느니라. 아, 성소와 지성 사이의 휘장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 육체로 이루어졌어요. 그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러면 예수 멜기세덱은 누구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러면 멜기세덱의 11조를 아브라함이 바쳤으니까 누구에게 바친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에게. 그럼 예수님이 11조가 되셨죠? 11조를 받아서 뭐 하셨어요?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구약의 제사장들은 11조를 받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자기 자신이 뭐가 되어버려요? 11조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럼 11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님이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율법으로는요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해요. 그게 히브리서 7장 8장 9장 10장에 다 나와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영원히 드리심으로 우리가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거룩하게 된 것이 예수님의 11조로 자기 자신을 드린 거예요. 맏아들의 희생으로 나머지가 거룩해진 겁니다. 이게 히브리서 7장 8장 9장 10장에 나오는 명확한 11조의 완성이에요. 7장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은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누구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아브라함이 11조 바친 게 4절 보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 거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멜기세축복하고 10분의 1을 멜기세에게 주었잖아요.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지금 설교한 내용이 여기 다 요약되어 있죠? 레위 족보에 들지 않은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폐일은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아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아나 레인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인은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아브라함이 11조 바칠 때 레이 집 어디에 들어있었다고요? 자기 허리에 있었잖아요. 레위가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 바친 것을 통하여 지금 히브리서 7장, 8장, 9장, 10장은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분이며, 멜기세덱은 예수의 모형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신 그 높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이게 11조를 드린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다 이루다시고 오늘 우리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살아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그 십일조로 드려짐으로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고 이렇게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요. 그러면 영혼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같이 우리도 그 연보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웃에게 무엇을 한다고요? 사랑을 내놓는 것. 이게 연보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신 사건이 십일조를 통하여 이렇게 명백히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드려짐으로 우리가 놀라운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기업을 받게 됩니다. 이 놀라운 복들이 십일조 통해 어떻게 펼치는지 보게 하시고 십일조의 완성인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된 이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도 이 땅에서 연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를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가 이어집니다. 놓치지 마시고 많은 은혜 얻으시기 바랍니다.
2: 믿음의 승리를 말씀으로 증거하고 찬양으로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세상이 주는 백만불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불이 더 크다는 사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일불보다는 백만불이 더 크지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세상이 주는 백만불은 우리의 인생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열심히 살던 인생에서 소비하는 인생, 낭비하는 삶으로 유혹당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일부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또 나누면 나눌수록 없어지지 아니하고 오병이어처럼 하나님의 방법에 맞게 점점 커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일불의 기적입니다. 저희 BBN 방송은 이러한 기적이 매년 나타나고 있는데요. 100% 청취자 후원으로만 운영하고 있는 BBN 방송에서 매년 2,000명이 넘는 구원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물질 후원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불이 됩니다. 이 기적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 분은 BBN 방송 홈페이지 메뉴에 있는 선교 후원란을 통해 직접 참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병이어의 복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는 우리 사명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혹시 오늘도 주변의 불신자들 사이에서 신앙을 지키느라고 힘들고 지쳐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왕따를 당해서 사회 속에서 홀로 외로울 때는 없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혼자라고 생각되었을 때에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적들과 싸웠습니다. 그가 그렇게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850명이라고 할지라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한 채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실 거야, 나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원하고 있으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알기를 원하시거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느끼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날마다 성경을 펼쳐든 신앙의 동반자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프로모드 이야기 번역 김성임 극본 윤주연 연출 송옥석 안녕하세요. 비록 오늘 이야기의 대부분이 인도에서 일어났다고 해도 그 일은 세상 어느 곳에서나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빠른 변화의 기류가 불면서 거짓의 마른 낙엽뿐 아니라 소망의 구름까지 전파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야기의 이 청년은 초자연적인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악한 영에 대적할 능력이 그의 삶에 불어왔죠. 그리고 그의 영혼과 삶은 사슬을 끊었답니다.
1: 아, 브리트마 왜 그러니? 예예, 너 어디 아프니?
2: 오, 세상에!
1: 어머나 세상이 끔찍해라. 너무 끔찍해.
3: 아, 그냥 그렇게 서 있기만 말고 내가 잘 볼 수 있게 램프 같은 기울여줘.
2: 아, 제 혀 좀 보세요. 제 혀 좀요.
0: 이 이상한 사건은 오늘 이야기의 이 청년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여동생을 도와줄 수 없게 되자 그는 도와줄 분에게 마음을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 여정에 관한 것으로 지금 사슬을 끊고로 방송되는 이야기는 프로모드 하이크의 실화 간증입니다.
4: 전 북부 인도의 언덕 심나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4살 그리고 여동생이 2살 때 우린 뉴델리로 이사했어요. 그곳에서 아버지는 공무원으로 근무하셨죠. 2년 동안 부모님은 그분들만의 종교의식에 심취하셨습니다. 부모님이 속한 종교 집회는 가정에서 열렸습니다. 여동생과 저도 따라가긴 했지만 참석하지는 않았답니다.
5: 자네 아들과 딸도 왔군. 우린 시작할 준비 다 됐는데.
6: 엠블린, 당신 준비 됐어?
1: 아, 잠깐만요. 자, 얘들아, 너희들 교과서 갖고 왔지? 여기 얌전히 앉아서 숙제해야 해. 네 아버지와 내가 다른 방에 있는 동안 너희들끼리 유익하게 시간을 보내야 해.
7: 오래 걸려요, 엄마. 가끔씩 너무 오래 기다리잖아요. 저 피곤해져요.
4: 저도 지루해요.
1: 규정은 이제 그만해. 너희들 절대로 큰 소리로 얘기하거나 킥킥거리면 안 돼. 만약 엄마가 다른 방에서 너희들 목소리를 들으면 나중에 혼내줄 거야.
6: 맞아. 그러니 얌전히들 굴고 있으렴. 너희들이 조용하게 있어주면 좀 더 빨리 끝나는데 도움이 될 거야. 너희 둘이 소란스럽게 굴면 우리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어.
5: 우리 시작할 준비 다 됐어.
6: 우리 이제 간다. 어, 그리고 시간도 딱 정시가 됐네.
1: 얘들아, 내가 말한 거 잊지 말고.
7: 네, 엄마. 기억할게요.
4: 인도의 종교인구 통계조사에 우리 가족은 크리스천으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영어식의 이름을 갖고 계셨죠. 부모님은 저희 남매를 우리가 13살, 14살 때까지 주일학교에 보내셨지만 두 분은 겨우 가끔씩만 교회에 가실 뿐이었습니다. 그 대신 강신술을 하러 가셨답니다.
7: 나 숙제 다 했어.
4: 나도 다 했는데 한 시간은 더 됐는데 저 방 분위기가 아주 안 좋은 게 분명해.
7: 내 탓은 하지 마. 난 영들에 대해선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있었으니까.
4: 난 생각해왔어. 긍정적인 사고를 하면서 집회에 가속도를 내려고 애쓰고 있었거든.
1: 영들에 대해서?
4: 이 킥킥거리지 마 너. 만약 엄마가 네 목소리 들으면 너 나중에 혼날 거야.
1: 오빠는 내가 웃으면 영들이 내 목소리를 들을 거라고 생각해?
4: 난 영은 없다고 생각해. 만약 하나님이 죽었다면 다른 영들도 마찬가지로 죽었을 게 분명하니까.
1: 그렇게 말하지 마. 그러다 들리겠어.
4: 그렇다면 넌 영 같은 것들이 있다고 정말 믿는 거야?
1: 오빤 아니야?
4: 난 한 번도 영은 본 적이 없는데.
7: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로 없다는 뜻은 아니잖아. 엄마와 아빠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4: 전 정말로 강신술이 무서웠습니다. 어둠이 두려웠고 미지의 것이 두려웠죠. 하지만 나중에 훨씬 더 큰 고생을 하는 사람은 바로 제 여동생이었어요. 몇 년 후 부모님이 강신술에 흥미를 갖고 집회에 참석하시는 동안 두 분의 이 종교 활동의 국면이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멈춰서는 계기가 발생했습니다.
1: 오늘 안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알렉스.
6: 응? 아니, 무슨 일인데?
1: 내 남동생에 관한 소식인데요. 그 아이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대요.
6: 아, 뭔가 심각한 일 때문이야?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신경 상태 때문인가?
1: 내 생각엔 뭔가 심각한 문제 때문인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초자연적인 존재에 사로잡힌 것처럼 보이거든요.
6: 그래? 우리에게 처음 그걸 소개시켜준 사람이 바로 처남이었잖아. 강신술 말이야.
1: 그 아이의 경우는 아주 드문 사례인 게 분명해요.
6: 그렇겠지. 하지만 그렇다 해도 우리에게 뭔가 생각할 거리를 주는 건 확실해. 우리가 계속 향해 가고 있던 방향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려하는 게 좋을 것 같아.
1: 어떻게요?
6: 우리 집엔 성경책 없나?
1: 아, 물론 있죠. 저 구석에 있는 탁자 위에 항상 놓여 있는데요. 읽고 싶어요?
6: 그래야겠어.
4: 성경에서 무엇을 찾으시게요, 아버지?
6: 내 기억으론 영들과 친숙한 사람들, 그리고 점치는 사람들을 위한 많은 참고 문헌들이 있었어. 게다가 죽은 사람들과 대화하는 사람들을 위한 참고 문헌들도 있고.
4: 찾으시려는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0: 그를 치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1: 굉장히 무서운데요. 성경은 별로 도량이 넓지 않군요.
0: 그 다음에 여기 이 말씀 돼 있어. 신명기 18장 10절부터 그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 대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아니 그럼 우리가 지금껏 해온 일들은 잘못된 거였어.
1: 하지만 우린 단지 계몽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0: 우린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다녔지.
2: 아버지, 사전에서 그 무당이라는 말의 뜻을 찾았어요.
0: 뭐라고 써있니?
2: 무당, 강신술을 행하는 자.
0: 강신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해 놓았는지 보렴.
2: 강신술, 죽은 자와의 통신을 통한 거짓된 점술.
1: 거짓 점술이라고?
2: 여기 그렇게 써 있어요.
1: 하지만 난 정말로 돌아가신 그 우리 증조 할머니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0: 우리가 들었던 게 무엇이든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게 무엇이든 상관없어. 그러나 이거 하나는 분명한데, 우리가 그동안 행해온 일들은 하나님의 눈에는 죄라는 거야.
2: 죄라고요?
0: 그래, 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성경에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셔. 그분은 우리가 그 어느 사람 혹은 사물에든지 헌신하는 것을 질투하시는 분이야.
3: 당시 전 16살이었고 하나님은 죽었다라는 당시 유력한 철학을 완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 16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공대에 입학했죠. 여전히 집에 살고 있었고, 그런데 어느 날 새벽 2시에 동생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우린 서둘러 그 아이 방으로 뛰어갔는데 동생은 3-4분가량 계속해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동생의 혀는 6인치가량 앞으로 불쑥 나와 있었죠. 그 모습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지만 우리 모두는 그 현상을 지켜봤습니다. 발작이 지나가자 어머니는 동생을 진정시키셨어요. 아버지는 결단을 내리셨죠.
1: 괜찮아. 우리가 그 어떤 것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할게, 브레티마.
0: 프로모드, 네 동생은 악령에 사로잡힌 거야.
2: 네?
0: 의심의 여지가 없어. 이건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현상이야. 내가 에베소서에서 읽었거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나에게 성경책 좀 가져다 주렴. 내가 시편 말씀을 읽어줄게.
3: 그날 밤 동일한 현상이 세 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생을 병원으로 데리고 갔죠. 다시 집에 돌아왔을 때 예전의 모든 두려움들이 제게 덮쳐왔습니다. 전 그 더러운 영들이 두려웠고 그들과 맞서 싸울 힘이 전혀 없음도 알고 있었습니다. 전 혼잣말로 난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정말 계시다면요. 하나님은 죽었다고 확신했던 청년한테 그건 이상한 생각이었죠. 그리고 뒤따라 나온 기도는 더욱 이상했답니다. 하나님, 당신이 정말로 계시다고 고백하는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안 계시다면 제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저에겐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리고 주님만이 저에게 그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제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보여주세요. 전 성경의 말씀 한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수년 전 주일학교에서 들었던 말씀이었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전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정말로 강하게 매달릴 견고한 무엇인가를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 한 친구가 완전히 상기된 모습으로 저를 찾아왔답니다.
4: 그동안 내가 어디에 가 있었는지 넌 모를걸?
2: 어디 도박장에 가 있었겠지. 어디서 돈을 엄청 많이 땄나 봐?
4: 전혀 아니야. 나 그동안 십자가 가까이 있었어. 청년 집회에서.
2: 십자가라고?
4: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이야. 나를 보면 모르겠어?

0: 넌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을 보고 있는 중이야, 프로모드. 나 구원받았다는 뜻이야.
1: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아?
0: 지옥에서. 주님 대신 나 자신을 보좌 위에 올려둔 삶으로부터. 내가 지난 그 모든 세월 동안 어떻게 그토록 이기적이었는지 믿어지지가 않아. 프로모드, 하느님께선 나에게 영생을 주셨어. 이제 다시는 죽음에 대해 염려 안 해도 돼.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어. 영생은 네가 구한다면 너의 것도 될 수 있어.
1: 이상한 일이네. 이해는 안 되지만 어쩌면 이게 내가 기도해온 것일지도 모르겠다. 친구는 그 경험에 대해 매우 진지하고 그의 새 생명에 대해 매우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집회 때엔 그 친구를 따라갔죠. 그곳에서 저는 예전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을 듣게 됐답니다.
2: 사람들은 하나님께 다가가려는 노력으로 특별한 일들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바라면서 그들 자신을 희생시키죠. 하지만 그들의 노력은 부질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합당할 만큼 선하게 한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죄를 중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형벌을 받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복음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태어난 사람은 원래는 도움 너머에 있었죠. 우리는 가장 극악한 종류의 죄 가운데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지만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리스도 예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로 돌이키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1: 그날 밤,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힘, 혹은 평화, 혹은 견고한 정신의 근원을 발견했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저도 구원을 받기 위해 기도하러 앞으로 나간 사람들 속에서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를 믿기로 선포했죠. 하지만 저의 이 새로운 열정으로 인해 어릴 때부터 알아왔던 교회에서 예상치 못한 도전들을 받게 되었답니다.
0: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어, 프로모드?
1: 나의 신학이 구시대적이라고 하시더라고. 나보고 죄에 대해선 말하면 안 된대. 목사님은 죄는 현대시대 사용되기에는 맞지 않는 용어라고 하셨어.
0: 하지만 성경에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
1: 그분은 그걸 실수라고 부르시던데?
0: 절대 아니야.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부르셔.
1: 죄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도록 만들잖아. 아무도 그걸 원치 않지. 모든 사람은 자신이 신이 되기 위해 자기만의 규칙을 갖고 원하는 방식대로 살기 원하니까.
0: 만약에 죄가 없다면 구세주를 찾을 필요도 없을 거야.
1: 맞아.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원수의 목표지.
0: 그럼 넌 어떻게 할 거야?
1: 타협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회를 찾아야지. 뉴델리에서 성경에 충실하여 말씀을 전하는 교회를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마치 시카고나 뉴욕시에서 찾기 힘든 것과 마찬가지로요. 전 몇몇 다른 교회들에서 예배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경에 충실하여 가르치는 교회를 한 곳 발견했답니다. 그동안 동생은 집으로 돌아와 있었죠.
3: 내가 이렇게 슬퍼하는 동안 오빠 너무 행복하다는 건 불공평해.
1: 왜 그렇게 슬픈데?
3: 다시 병원으로 돌아갈 일이 두려워.
1: 두려워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3: 영에 대해서 말하지 마.
1: 하나님은 그 어떤 영보다도 위대하신 분이야, 프레티마.
3: 그렇다면 그분은 왜 내가 이런 끔찍한 경험을 겪도록 허락하신 거지?
1: 우린 하나님께 완전히 순복하고 악마를 대적해야 돼.
3: 난 여전히 너무 무서운데.
1: 내가 말씀 좀 보여줄게.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읽어봐.
3: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1: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어둠의 영들과 싸우도록 도우시지. 그들은 크리스천을 이길 아무런 힘도 없거든.
3: 어떻게 하면 나도 그 힘을 얻을 수 있어?
1: 성령의 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야. 우리의 유일한 공격 무기지. 말씀을 말로 선포하는 법을 배워야 돼. 큰 소리로. 네 귀에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들릴 정도로.
3: 그렇다면 사람들이 날 정말로 미쳤다고 생각할 텐데?
1: 넌 미치지 않았어. 넌 단지 거듭날 필요가 있는 사람일 뿐이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3: 내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걸.
1: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어.
3: 나도 그러고 싶다.
1: 그럼 그리스도를 완전히 신뢰해야 돼. 너의 죄를 위해 그분이 희생하셨음을, 그리고 그분께 너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시기를 구해야 돼. 여동생은 그날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전 공대를 졸업하고 기술 영업에서 좋은 직장을 얻었습니다. 여가 시간엔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을 시작했답니다. 그 후 복음주의 교회를 시작하기 원하는 한 선교사님이 뉴델리에 오셨습니다. 그 교회에서 저는 리더가 되었죠. 몇 년 후 우리 교회는 성장했고 저는 뉴델리 외곽의 학교들과 대학들을 방문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후 전 직장에서 제 삶의 원칙들과 타협하라는 엄청난 압력에 놓이게 되었죠. 조직 분위기에 순응하라는 압력 때문에 전 결국 직장에서 나와 더 많은 교육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카고로 이주해 그곳에 있는 주요 대학에서 전자공학 대학원 공부를 시작했죠. 새로운 환경 속에서 잠시 동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의 노력도 주춤해졌지만 그 후 성경을 잘 가르치는 교회를 찾아 경건한 친구들을 사귀었답니다.
4: 프로모드, 이제 박사학위도 거의 끝나가는데 인도로 다시 돌아갈 거야? 여긴 전자공학 분야에 일자리도 많은데.
1: 그래, 그리고 난 대학 강의도 나갈 수 있어. 하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인도에 있는 교회들에서 견고한 교리를 가르쳐야 한다는 엄청난 마음의 부담을 주셨어.
4: 그럼 인도로 돌아갈 거야?
1: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4: 넌 훌륭한 목회자가 될 거야.
1: 이미 몇몇 교회들에서 말씀을 전했고 지금은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어. 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 정말 좋거든.
4: 하나님께서 너에게 원하시는 일을 보여주실 거라 믿어. 예레미야 29장에 있는 그 위대한 말씀을 기억해봐.
1: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4: 문제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길을 막고 선다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프로모드, 인도에선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다고 했지?
1: 거짓 신들이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라고 말씀하시잖아.
4: 우리 미국 사람들은 너무도 많은 거짓된 종류의 지식 때문에 파멸되고 있지.
1: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4: 꼭 기억해 프로모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1: 바로 그거야. 예수님도 내가 내 아버지의 일에 관계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
0: 시편 51편 17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0: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죽음을 부인하는 과학자들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지금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과학이 죽음을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가 죽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는가? 노화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다음 둘 중 하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 무리는 너무 많은 부분의 몸이 단순히 사용으로 닳아졌을 때 죽음이 온다고 하고, 다른 한 무리는 죽음은 우리 유전자에 프로그램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과로서 이들은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에 내장된 한계가 있다고 믿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이 항노화 유전자라고 부르는 유전자는 SOD라는 화학물질을 만들어냅니다. SOD는 인체가 스스로 산화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SOD는 인체의 정상적 화학 반응에서 만들어지는 위험한 물질들을 붙잡아 무해하게 만드는 여러 물질 중의 하나입니다. 프리레디칼이라고 불리는 이들 화학물질들이 무해하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DNA를 포함한 우리 세포를 손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생물학자들은 선택적 종배양을 통해서 정상보다 두 배나 오래 사는 프루트 플라이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들의 연구는 이 플라이스들이 더 많은 양의 SOD를 만드는 유전자를 갖고 있음을 밝혀내는데 이것들이 노화로부터 보호하는 듯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단지 한 가지만의 해결책이 있는데 죽음은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죄의 사슬을 청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오는 모든 자에게 죄의 용서를 통하여 영생을 약속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살 수 없는 죄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께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 죄들을 짊어지고 가셔서 우리 죄를 청산하셨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용서를 확신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바다를 항해할 때에는 우리에게 영적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믿을 만한 근거자료가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는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한다고 고백한 것처럼 매일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길을 찾게 도와주고 그 항로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줄 지속적인 인도자가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한국어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성경 강좌와 함께 하신다면 주의 말씀은 여러분이 발의 등이요 여러분의 길에 빛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성경대학 주소는 www.bbnbi.org입니다.

0: 세계 복음화를 우리 시대에 이루는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작곡가 하이든은 오랜 시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천지창조를 작곡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연주회를 바로 앞두고 그만 병이 들어서 지휘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천지창조는 다른 지휘자에 의해서 연주가 되었는데요. 하이든은 그저 연주회장 한쪽에서 지켜봐야 할 따름이었습니다. 그 장엄한 연주와 선율이 너무나도 감동 깊어서 청중들은 곡이 끝난 후에 일제히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이때 지휘자는 모두 앉으십시오. 이 귀한 곡을 작곡하신 분은 바로 하이든 선생님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자 청중들은 하이든을 향해서 다시 열렬한 갈채를 보냈습니다. 그때 하이든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 곡을 작곡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이처럼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뒤지다 보면 참으로 많은 방송이 있음을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마다 원칙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BBN 한국방송도 저희들이 추구하는 이상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잃어버려진 영혼을 찾는 것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과 찬양을 세상에 선포하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세상 음악으로 혼탁해진 교회 음악을 성경적인 원칙과 원리로 바로 세우고자 지금까지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때로는 어떤 사람들로부터는 외면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찬양과 그것을 보급하는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사명을 감당해오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저희의 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과 비전의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0: 십자가 승리를 날마다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드려요.
4: 조용히 해.
5: 이른 아침, 유대인 지도자들과 점점 모여드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끌고 대제사장의 집에서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궁으로 갔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시키기를 바랐어요. 예수께 대한 고소가 시작됐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어지럽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가이사께 세금을 바치는 것을 반대하며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한 후에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목도 찾지 못하겠다. 이 사람이 범죄자가 아니라면 총독님께 넘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다시 관저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다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 사람들의 왕이냐? 네가 저지른 일이 대체 무엇이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들이 싸워 유대 사람들이 나를 체포하지 못하도록 막았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지금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란 말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네 말대로 나는 왕이다. 나는 진리를 증거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거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 누구든지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말을 듣는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 사람들에게 나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러나 무리들은 계속 소리 질렀습니다.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세 번째로 말했습니다.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일을 했다고 그러느냐? 나는 이 사람에게서 사형에 처할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그를 매질이나 해서 풀어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리가 이기고 말았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로마법에서 가장 엄한 벌을 선고했어요. 심하게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형벌이었어요. 사형을 선고받은 죄수들은 날카로운 쇠조각이 박힌 채찍으로 맞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보다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나를 때리는 사람들에게 내 등을 내주었고 내 수염을 뽑는 사람들에게 내 뺨을 내주었다. 조롱하고 침을 뱉는데도 나는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은 다음 일어난 일에 대해 복음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총독의 군인들이 예수를 총독 관저로 끌고 가자 총독의 모든 군대가 예수를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옷을 벗기고 사주색 옷을 입혔습니다. 또 가시로 관을 엮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는 그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며 말했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 만세! 그들은 예수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때렸습니다. 군인들은 그들이 예수님의 머리에 눌러 씌운 가시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지 못했어요. 가시는 아담의 죄 때문에 이 땅에 나타난 저주의 일부분이었어요. 이 거룩하신 영광의 왕께서 우리를 위해 죄의 저주를 받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이렇게 희롱하고 나서 군인들은 자주색 옷을 벗기고 예수의 옷을 도로 입혔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예수를 끌고 나갔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두 죄수들도 예수님과 함께 끌려 나갔어요. 각각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사형 집행 장소로 가야 했어요. 이 잔인한 행렬 도중에 로마 군인들이 북아프리카에서 온 한 남자에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어요. 그리고는 그들은 혼잡한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서 성곽 밖으로 나가 골고다라고 불리는 언덕으로 올라갔어요. 모리아산의 북쪽 지역인 이곳에서 약 1900년 전에 선지자 아브라함이 말했어요. 번제로 드릴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제 어린 양이 죽을 때가 되었어요.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3: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2: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3: 네!

사랑하는 어린이 친구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고 있습니까? 아마 몇몇 친구들은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만화, 영화 보는 것을 더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답니다. 그리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친구들을 하나님은 크게 사용하신답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매주 그리고 매일 매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해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멋진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에게 큰 특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55년 7월 29일에 미국이 우주에 위성을 쏘아 올린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안 가서 소련도 같은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우주 경쟁이 시작된 거죠. 소련은 첫 번째 위성 스푸트니크를 발사하고 또 처음으로 인간을 우주로 보내서 유리 가가린이 지구 궤도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죠. 경쟁은 계속 이어지다가 1969년 7월 20일에 닐 암스트롱, 미국의 닐 암스트롱이 달 표면에서 인류를 위한 거대한 도약이라고 하면서 경쟁은 사실상 끝이 났습니다. 그 후에 협력시대가 열리면서 국제 우주 정거장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때로는 경쟁이 없었으면 해보지도 않았을 일들이 경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을 보면 경쟁에는 또 나쁜 면도 있지만은 건강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은 때때로는 파괴적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교인들이 그룹으로 나뉘어가지고 교회에 서로 다른 지도자들을 그들의 희망의 등불로 삼은 것이죠. 바울은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장 7절에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고 동역자들입니다. 때로는 너무 경쟁식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우리들 사이에서만이 아니고 하나님과도 역시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건강하지 못한 경쟁을 보신 적이 있나요? 그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여러분을 도와서 다른 사람들을 겸손하게 섬기게 하시나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의 가치를 저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0: 십자가의 능력을 온 세상에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삶의 어젠다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최대의 논제는 생명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문제나 명성이나 권세에 관련된 논제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생명이 떠나가면 남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신 대로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뜯어서 가지 않습니까? 중국의 우한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한 폐렴이라고도 부릅니다만은 처음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확산 속도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제 오전 7시 기준으로 중국의 인터넷 전문업체인 탄센트가 실시간 보도하는 통계 자료에 의하면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수가 1만 3,846명으로 늘어났어요. 사망자는 304명입니다. 하루 전날보다 2,055명이 더 증가한 것입니다. 하루에 2,000명 꼴이라고 한다면 엄청난 속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중국행 비행기가 대다수 스탑하게 되고 중국 경제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세계 공작이라고 불려지는 중국이 멈추게 되면 전 세계 경제가 영향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마스크가 동이 나서 약국에 가도 살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에 대한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경제도 무너뜨리고 사람들의 왕래도 가로막는 엄청난 위협적인 것이 생명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꼭 신종 바이러스에게만 해당될까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외에도 우리 삶에 매일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나 사고들이 언제 우리를 해칠지 모르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지난주에 일어났던 코비 브라이언트의 케이스를 보십시오. 지난주일 아침 9시 6분에 9명을 태운 헬기가 존 웨인 공항을 이륙할 때까지만 해도 누구도 몰랐어요. 아마 비행기에 탑승했던 사람들이 그날의 게임과 연습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약 40분 뒤인 9시 45분에 칼라바사스 산에 추락함으로써 41세 젊은 나이로 코비 브라이언트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많은 명성과 그 많은 기록들과 그 많은 재산을 소유했었습니다만은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이 땅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참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생명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생명이 있을 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지 생명이 사라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중한 것이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해답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생명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생명을 소유하고 진실로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참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참된 차원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지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그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15장 말씀은 흔히 부활장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왜냐하면 전장에 걸쳐서 부활의 중요성과 의미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원의 마지막 단계인 영광된 부활의 몸에 대해서 여기처럼 자세하게 또 컴프레헨시브하게 다룬 본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부활장의 서론 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잠시 보시면 바울은 복음의 중요성이 어떠한지를 1절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여기서 바울은 복음을 전달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복음의 기원은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어떤 진보적인 학자들은 바울이 제2의 기독교 창시자다 이렇게 말한 분도 계시지만 복음의 기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지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냥 복음을 전달한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여기에 복음의 중요성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something you received. 복음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복음을 깨닫는다든가 구원의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께로 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 주어야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속성이죠. 또 한 가지는 복음은 something you stand on. 너희들이 서야 될 발판이다. 우리 삶의 유일한 근거가 되고 우리 삶을 받쳐주는 가장 중요한 파운데이션이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복음이 이처럼 소중하고 중요한 발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유는 이 복음 안에 참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목숨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헬라말을 보게 되면 이 생명을 표현하는 단어가 사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bios라는 단어가 있어요. bios, bios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한 가지 단어는 조에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바이아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생물학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영어가 바이올로지, 생물학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죠. 혹은 바이오케미스트리, 앞에 바이오가 붙으면 다 이 생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이아스는 소위 말하는 목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쇼핑하고 운동하고 친구 만나서 대화하고 이 모든 것은 목숨의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목숨만으로는 진정한 의미에서 생명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어요.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가면 늙어지게 되고 후퇴하게 되고 결국은 무덤 속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생명은 목숨이 아니라 조회라고 표현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개념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separate 되는 순간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은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교제하며 사는 삶을 성경은 생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생명을 가능케 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오늘 바울은 그것이 복음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어떤 것일까요? 복음의 데피니션이 과연 무엇일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싶은 분이 계신다면 오늘 보면 3절과 4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게 되면 가장 분명하게 복음에 대한 데피니션이 잘 나와 있습니다.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Died, buried and raised. 이 세 단어가 복음을 요약해 주는 것입니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이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의 첫 번째 파트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두 번째가 raised,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처리되었고 그 결과 우리가 받게 될 형벌을 면하게 된 것,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 남긴 열매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주어진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부활의 생명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바로 이 생명이 주어지게 되고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이 생명 속에는 부활의 권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크리스천답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시시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 solid faith,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부활의 능력 가운데 가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어떤 믿음을 말씀하고 있나요?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여기서 그 말은 사도 바울이 선포해 준 복음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굳게 지킨다는 말의 뜻은 이것을 견고하게 붙잡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NIV 성경을 보게 되면 If you hold firmly to the word, 내가 너희들에게 설교한, 전파한 이 말씀, 즉 복음을 firm하게, 단단하게, 견고하게 붙잡게 된다면, 그러면 너희들의 믿음은 헛된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 되고 그때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한번 듣고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성의 삶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오늘 흔히 구원을 말할 때에 너무 믿음을 단순화시킨 나머지, 믿음을 도식화시킨 나머지 수학 공식처럼 성경, 저기 복음을 설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나에게, 이것을 인정하고 따라하기만 하면 당신의 이름은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물론 그 말씀이 틀린 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그 고백이 진심을 담은 고백일 경우에는 그 신앙 고백으로 구원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이 꼭 복잡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가지 우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구원 사건이 천국행 자격증을 따는 사건으로, 라이센스를 따는 사건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일회적 사건이 아닙니다. 자격증이 아니에요.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으면 믿은 이후에 계속적으로 living relationship with Christ,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생명의 관계가 계속되어져야지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라이센스가 아닙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라이센스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고 나는 천국 갈 것이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 사실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외면당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예수 믿었는데,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는데 삶의 내용을 보니까 세상과 똑같아요. 죄 짓고 속이고 비율적인 삶을 살면서 전혀 아파하지 않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었다고 말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을 가슴에 담고 있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분이 가진 믿음이 과연 뭔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약한 세대 가운데서 참 그리스도인답게 바르게 살려면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예수님을 견고하게 붙잡는, 지속적으로 붙잡고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의 내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시고 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부활의 권세와 능력이 믿음을 통해 행사될 수가 있고, 그때 여러분은 설사 어둠과 힘든 현실 속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파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붙잡고 사는 삶을 실천해야지 참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감리교 선교사님 중에 일라이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물론 인도의 선교사로도 유명했지만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도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쓰신 책이 29권인데요 많은 책을 쓰셨어요. 그 중에 마지막으로 나온 책이 The Divine Yes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Yes,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89세 되던 해에 중풍으로 쓰러졌을 때 남긴 책이라고 합니다. 그는 걷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한 채 보스턴에 있는 병원에 5개월 동안 입원해 계셨는데, 입원해 계신 동안에 그분이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들을 책으로의 것을 만든 것이
the divine

0: 예서라고 하는 책이 됐습니다. 의사들이 다 한결같이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89세 난 노인의 이 상태에서, 더구나 중풍으로 쓰러진 이 상태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당신의 삶은 끝났으니까 그저 침상에서 조용히 요양하시다가 떠나십시오라는 선포를 의사들이 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스탠리 목사님은 이 사실을 억셉트하지 않고 자신을 간호하는 간호사들에게 다음과 같은 부탁을 했습니다. 밤이건 낮이건 상관없으니까 자신이 잠에서 깨어나는 것을 보는 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선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래서 밤낮 구별하지 않고 잠에서 깨기만 하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렇게 선포하도록 부탁했는데요, 실제로 간호사들이 그렇게 했어요. 매일마다 이것을 선포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선포한 지 5개월이 지났을 때에 그는 다시 일어나 걷게 되고요, 걷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는 다시 선교지인 인도로 돌아가셔서 그곳에서 복음 전가하시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이분이 그 침상에서 일어난 후에 고백했던 신앙 고백을 기록한 남긴 책이 The Divine Yes, 하나님의 예서라는 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많은 문제가 생기고 불가능의 상황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이 예수하면 되는 것입니다. 의사가 아무리 노를 선포했을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포기를 선포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예수하시면 일어날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부활의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에는 아무 힘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 위에 Something we stand on, 우리가 이 믿음 위에 우리 인생을 세우게 되면 무슨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게 되고 여러분의 삶은 회복과 승리를 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처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주변 사람들도 믿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우리를 고칠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를 지킬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당해도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능력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다시 사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살아가시게 되면 부활의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 삶을 붙잡게 되고 그때 비로소 참된 승리를 이루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능력을 누리려면 개인적인 체험이 필요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교리적인 고백이라기보다는 personal experience,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지 참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을 다시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하면서 성경대로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을 표현할 때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을 설명할 때도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우연히 일어난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성경에 약속하셨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성취다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한 많은 예언들이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53장 같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도 많은 예수님의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말씀들이 예언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부활에 대한 것은 어떨까요? 부활에 대한 예언도 구약에서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분도 계시지만 구약 성경을 보면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이사 26장 19절 말씀이나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예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까지를 보면은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메시지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실망한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들과 동행하고 오는 길에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풀어주셨어요. 그때 예수님 풀어주신 말씀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풀어주셨어요. 자, 거기 나오는 모세 선지자의 글, 이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모세는 모세오경,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Prophets, 선지서와 사실은 구약에 나오는 역사서도 대부분 선지자들의 글로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 writings, 글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이나 잠언 같은 말씀 말하죠.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고 말씀의 사건이다,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은 부활을 굉장히 소중한 사건으로 여겨야 돼요.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위대한 말씀의 사건이 부활이긴 한데요, 이 말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려면 여러분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활신앙은 이론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교리를 공부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실제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체험할 때 부활이 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5절에서 8절까지를 보시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체험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에 보시면은 게바를 이야기했어요. 게바가 누구인가요?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 물론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은 베드로는 아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예수님은 여자에게 가장 먼저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로 열두 제자, 실제로는 11명이죠. 가르치려다는 빼야 되니까. 그래도 열두라는 단어가 같이 가기 때문에 표현한 것입니다. 6절에 보게 되면 500여 형제에게 보였다. 즉 예수님의 부활을 본 이 목격자들은 inner circle, 예수님의 가까이 있던 측근만 본 것이 아니라 대중들도 보았다, 그런 뜻이. 500여 명이라는 것은 큰 대중을 말합니다. 7절에 보게 되면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대요. 야고보에게도. 야고보가 누구인가요? 예수님의 동생을 말합니다. half brother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아이러니한 일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메시아로 오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같은 집에서 자라고 생활했던 형제가 예수님 안 믿었어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미쳤다고 저주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동생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보였던 반응이에요.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게 되면 그 형제들이 안 믿었다, unbelieving brothers, 형제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야고보라는 이 사람은 그가 쭉 성장하면서 보았던 자기 형이지만 자기 형인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반항적인 불신자였던 야고보가 어떻게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되고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리더 중에 하나가 야고보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고보서라는 성경의 저자가 되어서 초대 교회를 이끄는 핵심적인 리더가 될 수 있었을까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고 믿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고 자기의 불신앙적인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against했던 사람인데 어째서 이 야고보가 예수의 사람으로 변했는가? 가능한 설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8절 말씀 보게 되면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어 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이것을 전문용으로 팔불출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제단을 다 채우지 못하고 8개월만이 나왔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좀 덜 떨어진 사람들, 모자란 사람들. 한국에서는 아내 자랑하는 사람을 보통 팔불출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저도 일종의 팔불출에 해당할 가능성이 많은데요. 그래도 위로가 되는 것은 바울도 팔불출이니까 동료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 믿었던 자가 아닙니다. 정반대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분노했던 인물이 바울이었어요. 이와 같이 정반대 방향으로 의지적으로 달려가던 이 사울이란 사람이 어떻게 선교사가 되고 일평생을 주님을 위해 자기 목숨 바치는 인생으로 바뀌었을까요?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부활이 조작이라면, 이게 거짓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바울같이 똑똑한 사람이 자기 남은 생애를 이 거짓을 위해 바치겠어요? 그 존귀한 자기의 평생을 이 부활한 예수를 전가하기 위해 바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래전에 에이브람 링컨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소수의 사람들을 오랫동안 속이는 것은 가능하다. 두 번째로 다수의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속이는 것도 가능하다. 세 번째로 그러나 다수의 사람을 영원히 속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을 오래 속이는 것이야 가능하지 않겠어요? 또 많은 사람들을 잠시 잠깐 속이는 것도 가능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영원토록 속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짓은 언젠가 드러난다, 그런 뜻이에요.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조작된 사건이라면, 이것이 거짓말이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오랜 세월 동안,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이 조작된 부활을 위해 목숨을 걸고 선교사로 땅끝까지 나아가서 자기 생애를 바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부활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이 부활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 자체가 나의 삶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체험이에요. 체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체험하고 나면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 자체가 나의 사건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진실로 그치 안 나와지기를 원한다면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활의 예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 주일마다 교회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주일 오시는 이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아십니까? 사실은 모든 주일 예배는, Every Sunday Worship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를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오늘을 슈퍼 선데이라고 부르죠. 왜 그렇게 부를까요? 슈퍼볼이 열리는 날이기 때문에. 마이애미에서 우리 두 팀이 오늘 오후 3시 반에 슈퍼볼 게임을 합니다. 전 세계 1억 5천만 명이 시청한대요. 아마 그 스포츠 경기 중에 가장 많은 시청자들이 보는 경기. 30초당 광고가 560만 불. 30초 광고 내는데 500만 불이 나와요. 그 슈퍼볼 구장에 들어가서 구경하려면 얼마나 해야 되는지, 티켓값이 만 불이 넘어요. 만 불이 나와요. 엄청난 돈을 지불해야만 슈퍼 선데이에 참여할 수 있는데,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돈 낼 필요 없어요. Every Sunday is a Super Sunday.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예배에 나온다는 것은 부활의 주님 만나러 나오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나와서 부활의 능력 가진 주님 만나고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로 나올 때는 절망 가운데 나오셨는지 모르지만 돌아갈 때는 빛을 받고 돌아가셔야 돼요. 나올 때는 두려워하며 고통 가운데 나왔는지 모르지만 부활의 예수 만나고 나면 치유받고 행복과 기쁨 가운데 돌아가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매주일마다 경험해야 될 예배의 내용이고,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참된 차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누리며 살기를 정말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바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견고한 믿음. 두 번째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야지 부활의 생명력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려면은 은혜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부활한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게 된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구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실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은 자신을 얼마나 악한 자이고 더러운 자이고 못된 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나는 핍박자였습니다. 나는 사도의 자격이 없습니다. I am unworthy of being called an apostle. 어떤 영어 성경은 I am not deserving. 나는 사도라는 이름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와 같이 자신의 실체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고백할 수 있었어요. 10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By grace of God, I am 와다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나의 모습이 있게 되었다. 이 바울의 바울됨이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이것이 은혜일까요? 두 가지 측면입니다. 찾아오신 것이 은혜란 뜻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러 갔나요?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셨나요?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셨다는 사실 자체가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알게 하신 것이 은혜예요. 내 앞에 오신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실을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 자체가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부활하신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단순히 우리의 의지력이나 깨달음이나 우리의 지성 때문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누구도 본인의 본인됨을 자랑할 사람 아무도 없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는 다 해당합니다. 우리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위치에 있다고 말씀할 분이 과연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은혜를 받을 자격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주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믿어도 구원받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정말 이 은혜를 안다면 자랑이 없어야 돼요. 우린 가끔 주님 위해서 뭘 좀 수고하고 나면은 항상 자랑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렇게 많은 봉사를 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랑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무리 크고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알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진짜 은혜를 안다면 빚진 자로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갚고 갚아도 갚지 못할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남은 생에 이 은혜를 갚기 위해 달려갈 때 우리 인생이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악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세계 3대 성악가라고 하면 누구를 들 수 있나요? 루치아노 파바로티, 두 번째가 플라시노 도밍고, 그리고 세 번째가 호세 카레라스라고 하는 우리 스페인 가수죠. 스페인 가수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해서 빅3라고 부르는, 그야말로 이분들이야말로 빅3입니다. 웬만하면 다 빅 붙이는데 사실은 아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야말로 진짜 빅3. 그 중에서 호세 카레라스는 믿음이 좋은 분으로 유명하십니다. 이분의 명성이 최고조에 달했던 1987년, 그분의 나이 41세 되던 해에 공연 연습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진단해 보니까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라고 하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때 그는 모든 것을 중단하고 투병 생활로 들어갔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손톱과 발톱이 떨어져 나가고 정말 엄청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서 그는 살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이분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기도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15년만, 히스기야에게 주신 것은 15년만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면 나의 남은 생에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골수이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골수이식을 한 후에 진짜 치유가 일어나서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게 됐어요. 이번에 건강을 회복한 후에 호세 카레라스는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포하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바르셀로나에 호세 카레라스 백혈병 재단을 세웠어요. 그리고 전 세계 백혈병을 앓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어린아이들을 포함해서 그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셨고요. 그때부터 그가 공연에서 얻게 되는 수익금의 절반은 백혈병 재단에 다 넣었어요. 여러분, 공연할 때마다 이런 고백을 자주 합니다. 저도 사실 어저께 영상에서 봤어요. 이거를 봤는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때로는 질병도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백혈병과의 싸움을 통해 나보다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희망입니다. 나는 이제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자가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높이기 위해 노래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 결과 15년 연장을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20년이 지나셨는데도 아직도 계세요. 2017년도에 월드투어를 마치고 한국 내한 공연까지 할 수 있었어요. 지금도 그분은 가는 곳마다 부활의 예수만이 소망인 사실을 전파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크리스찬 라이프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가 교회 다니고 적당한 수준에서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 부활의 권세와 능력 가운데에 참된 차원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크리스찬 삶의 본질입니다. 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나시고 이 부활의 권세를 날마다 누리셔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떠한 문제나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부활의 힘으로 극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예수를 우리는 자랑해야 돼요. 땅끝까지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아직도 사망 권세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자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다시 소망이 회복되어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헌신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이 부활의 능력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심령 한가운데에 생명의 능력인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하셔서 나를 공격하는 수많은 두려움과 질병들과 고통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부활의 권세로 승리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부활의 아름다운 소식을 땅끝까지 전가하는 일에 내 인생이 쓰임받게 달라고 헌신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 지금까지 말씀에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선교사들이 다른 민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들의 전통이나 사회 문제를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 이름을 직접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저희 BBN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님에 관해 듣고 직접 믿기 원하는 분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메뉴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메시지가 담겨 있고 또 주님을 만나 영원한 생명을 얻어 구원의 선물을 오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0: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문을 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서정호 강사의 다민족 이해와 캠퍼스 선교 비전 제1부를 전해드립니다.
1: 창세기 12장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네? 잘 아시는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가라 그러시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시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드시겠다. 그죠? 우리가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을 막 퍼져나가게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같이 생각해 볼 때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미국에 보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와 같이 만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미국에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를 다민족을 향한 사랑과 마음을 주셔서 저희에게 주셔서 이런 사역을 향해서 저희가 눈을 열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해주시고 함께 나누며 또 함께 생각해갈 때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옵소서. 감사할 님의 예수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다민족 선교 사람이잖아요. 그죠?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다른 거는 이론적 배경이 사람이 아닐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이론적 배경이 사람이에요. 그죠? 문화보다 먼저 사람이에요. 사람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예로 민족을 세 가지를 위해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대인, 그 다음에 더치 사람,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이에요. 자,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유태인은 잘 안다시피 성경에서도 그렇고 민족 종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유태인이 가는 곳에 반드시 구약 성경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떨어지지 않아요. 그죠? 유태 종교. 유다이즘이 같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더치 사람 왜 그러냐? 더치는요. 민족이 아니라 국가 종교가 기독교였어요. 네? 그러니까 캘빈이즘이 그 국가 종교였었습니다. 1700년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주민을 해서 들어올 때 어딜 가든지 교회가 설립이 되고 그리고 교회를 근거로 해서 학교가 설립이 됩니다. 그게 기독교 학교. 그리고 거기를 근거로 해서 공동체가 형성돼요. 그래서 그 공동체를 왜 형성해 가느냐?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가 확장돼 간다. 회복돼 간다. 이런 개념을 갖고 갑니다. 그러니까 더치도 여기 미국에 들어올 때는 종교와 그 민족이 같이 갔습니다. 그럼 한국은 왜 집어넣느냐? 그럼 한국은요 특이하게 미국에 들어올 때부터 교회가 설립이 돼요. 그러니까 한국은 뭐 국가 종교도 아니에요. 근데 그 소수민이 이제 하와이로 들어올 때 교회를 몇 명 안 되는 기독교의 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막 퍼져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면서 또 그와 더불어 1.5세 또 2세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봅니다. 유태인 같은 경우는요, 2013년 통계로 5.3 밀리언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2%예요, 전체 인구에. 예, 근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왜 이게 5.3인데 1933년도에 그때 들어올 때는 4.5 밀리온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에 비해서 뭐 얼마 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겠죠, 이 시기에. 근데 이제 그때 그 미국에 들어왔던 주이시들의 그 전체 인구는 세계 전체 주이시 인구의 30%가 미국으로 들어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엄청난 영향력을 주려고 노력을 해왔어요,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느냐? 그거는 반유대주의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홀로코스트도 그렇고 이게 많이 퍼져 있었어요, 유럽에. 근데 미국에서 역시 그게 퍼져 있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이유가 돈이 많아요, 주시들이. 그러니까 아주 그 구두쇠다 이런 그런 이미지들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이거를 탈피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정부랑 연관을 져서 이 사람들이 영향을 끼치려고 합니다. 단적인 예로 미국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돕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주의시를 돕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주의시들은 갈 때 어디 이동하잖아요. 그럼 이동해서 따로따로 안 살고 한 지역에 삽니다. 그리고 한 지역에 살아가지고 거기에 공립학교를 이제 정부에서 만들게 하고 거기에 교사도 주의시고 학생도 주의시고 학부모도 주의시해요. 그러면 돈은 어디서 나오나요? 공립학교니까. 그러니까 결국 주의시가 여러 가지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계속 해결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해왔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주의시의 이미지를 적게 만들려고 막 노력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돈의 힘을 알기 때문에 인터내셔널 비즈니스나 파이낸셜 월드를 통해서 주의시의 그 영향력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끊임없이 살아남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도. 물론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 이 사람들도 역시 고민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메리카나이제이션이에요. 왜냐면은 세컨, 더드, 포스 제너레이션을 막 자라가면서 주시 문화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막 다른 민족이랑 결혼하는 거예요. 인터메리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주시 자녀들이 그래가지고 요새 주시 캠퍼스 미니스트리를 어떻게 하냐면은 백투 주시 컬처를 해가지고 이스라엘로 단기 선교를 보내요. 단기 문화 체험을 보내요. 아, 여기서 돈 다 들어갔고 단기 체험 보내갖고 가서 경험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이런 곳이다. 근데 거기도 지금 아주 캠퍼스 미니스트리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주의시도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인터메리지가 거의 50%를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주의시 세대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1970년에 1790년에 1790년에 그 미국 식민지 시대에 주의시들이 들어와서 정착한 게 1500명 정도 들어왔었어요. 근데 이 주의시들이 이제 그 들어와가지고 퍼져나갑니다. 뉴욕에 들어왔다가 콜롬비아로 이제 퍼져나가고 그 다음에 사우스 캐롤라이나 신시내티로 그래서 뉴올리안스 해가지고 볼티모어까지 막 퍼져나가서 웨스트에서 막 퍼져나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학교

부모들이 막 가르치고 주의식 가치들, 그다음에 전통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회당 공동체 회당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공동체 주의식 공동체 이렇게 세 가지가 협력돼서 하는데 가장 핵심이 이제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게 가르쳐요. 지금도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끊임없이 가르치니까 주의시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만들려고 애를 쓰죠. 네, 이런 상황에 처했고 이게 이들이 추구하는 그 미국에서 살아가면서 그 시스템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의시 아이덴티티를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네? 어렸을 때부터 해가지고 대학까지 뉴욕 대학까지 해가지고 그 아이덴티티를 갖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으로 위치를 얻으려고 그래요. 주의시들이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미국에 들어왔을 때. 그래가지고요. 시민권 얻기가 힘들었고요. 투표권도 제한을 줘버렸어요. 투표권을 얻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공공예배 장소를 얻으려고 했고 또 회당도 설립하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런 걸 해결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에서도 자유를 어느 정도 영향을 줘서 자기들의 힘을 유지하려고 했고 또 사회적으로 자기들의 그 아이덴티티를 계속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려고 애썼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위치를 계속 유지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1731년에 시비트 미네트 에랍스쿨이라고 이게 세속주의 교육에서 탈피해서 이런 학교를 엘리멘터리 스쿨 같은 그런 종류의 학교를 세워서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상승시키려고 자기 자녀들을 상승시키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리고 지식과 기술 그다음에 유대적인 종교와 공동체 삶을 굉장히 중시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주의시의 특징이고 주의시는 이렇게 쭉 보시면은 자기의 문화를 끊임없이 정체성을 세례를 통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뭘 사용했어요? 회당, 쉽게 말하면 교회 같은 거랑 그 다음에 공동체 그리고 학교를 사용했습니다. 이걸 잘 유지를 했어요. 근데 더치 같은 경우는 이제 더치가 뭔지 잘 모르시니까 더치가 국가 종교가 어떻게 생긴 거냐 잘 모르시니까 거기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칼빈주의라고 들어보셨죠? 존 켈빈이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개혁을 하게 되잖아요. 캐톨릭이랑 분리돼가지고 루터도 물론 그렇고 그때 이 사람이 추구한 그것이 뭐였냐면은 사회 전체를 다 개혁하려는 거였어요. 그것을 받아들여진 나라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더치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더치 리폼 처치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로교 한국 장로교들. 드리죠. 예? 요것이 이제 스카틀랜드를 통해서 프레스티안 철치 이름으로 이제 발전하게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한 퓨탄스. 이 사람들이 요 같은 캘빈이즘이에요. 요게 이름이 다를 뿐이 같은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스위치랜드에 가서는 리폼 철치로 이름이 형성됩니다. 이것이 미국으로 들어오는데 미국에 들어오면 크게 프레비스티안 철치 인 USA 해가지고 간단하게 PC USA 많이 들어보셨죠? 요게 이제 하나의 흐름으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프레비스티안 철치 아메리카 해가지고 PCA 이렇게 들어왔고 그 다음에 더치들이 들어와서 세운 교단 이름이 두 개입니다. 더치 리폼 철치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크리스찬 리폼 철치 약자로 CRC 그 다음에 리폼 철치 인 아메리카에서 약자로 RCA라고 이렇게 해서 이게 더치들이 들어와서 세운 미국 교단들이에요. 그렇게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뭘 하기 시작했냐 왜 들어오기 시작했냐 하면은 국가 종교로 이제 이 캘빈이즘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1568년에 스페인에서 독립한 이후에 이제 캐톨릭 영향 속에서 이제 개신교 국가로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1845년에서 50년 사이에 나폴레옹이 막 전 유럽을 막 장악해 가려고 하는 그때 이제 막 여기도 영향을 받아 가지고 이제 막 경제적인 어려움도 생기고 땅도 뺏기고 막 이러면서 극심한 급빈자들이 생기니까 이제 미국 이민을 생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시점에 있어서 무슨 그 종교적인 변화가 있었냐면은 돌트 캐년이라고 돌트 총회라고 합니다. 1618년에서 19년에 무슨 모임이 있었냐면은 기독교적인 교리 교육은 중요하다. 하지만은 그보다 좀 더 확장시켜서 기독교적인 원리를 가지고 사회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를 설립해야 된다. 그것을 아약

0: 총회에서 결정을 해버렸어요. 학교 설립을. 그러면서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무브먼트 두 개가 생기는데 이 두 개가 생기기 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윌리엄 1세가 그 당시 통치하고 있던 왕인데 딱 보니까 종교를 이용하면 통치가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국가 안에다가 릴리저스 디파트먼트를 만들어가지고 종교인들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월급도 주고 다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뭐 월급을 거기서 국가에서 주니까 점점 뭐 케어하는 게 교인들 케어하는 게 점점 약해지잖아요. 이거 되면서 말씀도 점점 막 제대로 준비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말씀을 제대로 공급도 받지 못하고 막 이렇게 막 국가의 종적이 원하는 그런 말씀들이 자꾸 나오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두 운동이 생겼어요. Awakening Movement는 각성 운동이에요. 그래가지고 아 우리가 국가에 반대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무브먼트를 통해서 끊임없이 사회를 변화시켜가자. 그러나 우리 애들은 공립학교를 보내서 빛과 소금으로 계속 보내는 가운데 사회를 변화시켜가자. 이런 운동을 추구했습니다. 두 번째 석세션 무브먼트는 애가 무슨 힘이냐. 애가 교육을 제대로 받아야지. 그래가지고 우리는 학교 따로 설립한다. 국가랑 관련 없이. 그리고 교단도 따로. 이게 분리주의 운동이죠. 그러니까 좋아하겠어요. 화가 나가지고 막 탄압을 합니다. 그러니까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떠나요. 알버트 밴 렐트라는 사람이랑 헨드릭 드 코크라는 그 사람들을 따라서 미국으로 들어와서 웨스트 미시간에 전부 정착합니다. 지금도 웨스트 미시간 다 더치예요. 가보시면 이름이 다 더치 나라 지명, 네덜란드 지명을 따라서 이름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그 HP 스콜테라는 그 목사님을 따라서 펠라라는 지역으로 들어옵니다. 펠라 아이오와가 이제 어디냐면 아이오와 시티에서 2시간 떨어지는데 펠라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서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도시 타운을 만들어요. 예,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데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게 첫 번째 이민 운동이었고 아 여기 오타가 나왔네. 두 번째 이민 운동은 30년 후에 이제 좀 지식인들과 학생들 중심으로 이제 상층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요때는 좀 이렇게 농민이나 뭐 좀 이렇게 하층 계급이 들어왔는데 요때는 이제 상층 계급들이 들어오면서 켈빈주의 부흥 운동을 꿈꾸면서 일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안 되겠다. 미국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미국에 1870년경에 많이 들어옵니다. 이때 들어왔던 사람들이 누구 영향을 받았냐? 닥터 에브라함 카이퍼의 영향을 받습니다.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요, 그때 네덜란드의 수상이었고, 목사였고, 신학자였고, 대학을 설립했고, 네? 교수였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슈퍼맨이요, 이 사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세상에 어느 영역도, 그러니까 완인치도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우리가 잘 많이 들어봤던 God's Sovereignty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같이 뭐, 이렇게, 뭐, 그랜벤 프린스터라랑, 뭐, 밴더 브루겐이랑 이렇게 들어왔어요. 들어온 상황에 이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을 했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분리주의 운동 석세션은 그 이름이 어떻게 그 무리들은 어떻게 들어왔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크리스천 리폼 철치 해가지고 CRC 계통으로 들어왔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들어오자마자 막 학교를 설립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 저 잘 알다시피 그 웨스트 미시간에 가면은요 그랜드피드가 거기 가면은 그 프리스쿨 그러니까 킨더가든부터 컬리지까지 있어요. 컬리지까지 있는데 이게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최소한 킨더가든에서 하이스쿨까지 다 설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있고 펠라에 가면 거기도 있어요. 그리고 펠라에서 노스웨스트 오브 아이오와 조금 더 올라가면 거기도 돌트 칼리지라고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거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시간에 그랜드피드 미시간에는 프리스쿨 킨더가든부터 쭉 해서 올라가서 하이스쿨 그리고 크리스천 칼리지인 켈빈 칼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든 교육의 꽃은 칼리지다. 칼리지가 보내는 게 최고의 교육의 꽃이다 그래가지고 다 글로 보내요. 그래서 애들한테 부모들이 너 칼빈 칼리지나 돌트 칼리지 가면 내가 너 대학원도 보내주는데 안 가면 국물도 없어 그렇게 해요. 다 가, 다 그걸 보내 지금도 보내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사회의 부흥을 꿈꾸면서 우리는 공립학교에 보내야겠다 하는 그 그룹이 아까 말했던 리폼 처치 아메리칸데 그 사람들은 공립학교에 보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대학을 설립합니다. 대학을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설립한 대학은 그 웨스트 미시간에 홀랜드라고 있어요. 그 거기에 홉 칼리지라고 있습니다. 한국의 옛날에 그 거창 고등학교 세웠던 그 교장 선생님이 거기서 공부했다고 하시더라고. 거기 세미나에. 그 어쨌든 홉 칼리지를 세웠고 그다음에 이게 이 펠라로 와 가지고는 센트럴 칼리지라고 세웠고 그게 그 IVF의 한 장식을 했대요. 그 역사에 있어서. 그다음에 그 북쪽으로 올라 가지고는 그 돌트 칼리지 옆에 노스웨스트 칼리지라고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원이 얼마 안 되는데도 그렇게 학교를 많이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다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보내서 계속 유지되는데 국가교회와 정부의 탄압 속에서 7,000명이 1846년과 47년 사이 미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랜애피트 미시간이나 뭐 시카고 일리노이나 그리고 펠라 그리고 수센터인 아이오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세운 학교를 통해서 조직된 연합단체 이름이 크리스찬 스쿨 인터내셔널이에요. CSI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의료 그 기구 말고요. 그 저기, 이 사람들이 제일 어디로 먼저 들어왔냐면 뉴욕으로 들어왔어요. 그 뉴욕의 원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뉴욕.
1: 뉴욕에
0: It's correct. 와, 그러면, 맨하튼의 원 이름. 맨하튼의 원 이름은 뭔지 아시는 분?
2: 원래 이름이요.
0: 네. 메나테스입니다. 메나테스. 예. 그래서 이제 브리튼의 정치적인 영향에 밀려서 이제 웨스트로 가서 옮겨가게 된 겁니다. 자, 지금 이 두 가지 인종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갖고 있는 시스템을 보세요. 공동체 학교입니다. 그죠? 공동체 학교예요. 근데 더치 같은 경우는 주로 이 신학적인 배경에 의해서 학교가 설립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설립이랑 공동체 그리고 그 교회 요 세 가지는 삼위일체 개념이에요. 트리니테리안 릴레이션십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자, 요것을 잘 생각해 두세요. 요걸 잘 생각해 두시고. 자, 이제 우리 한국으로 들어가면요. 한국에 그 1903년에서 1905년 사이에 하와이 설탕작물 재배를 위해서 노동력이 필요해가지고 101명이 한국인이 호놀룰루에 1903년 1월 13일에 들어옵니다. 그 중에서 몇 명이 기독교인인데 그 사람이 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교회를 설립한 거예요. 놀랍죠? 처음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 교회를. 그 다음에 1910년 4.15, 이 일본 통치에 저항한 지식인 학생들, 그리고 국제결혼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1903년에서 18년까지에 2800명의 기독교인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 39개가 한국교회가 하와이 설립이 됩니다. 아, 제가 말이죠. 콜롬비아 유니버시티에서 여름에 한 과목을 들었는데 거의 가정과 교육이란 그 제목으로 30년 넘게 가르친 교수님이 있는데 수업을 들으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 한국 사람이 어떤 사람들로 알려지는지 아니? 그래서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교회 잘 짓는 사람들.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가는 곳엔 교회가 쓴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대요. 존 W. 웨이드만이라는 사람이 감리교 교회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와이에 잘렸네. 하와이에 뭘 설립했냐면 한국인 그 남성들을 위한 보딩스쿨, 보딩스쿨 기숙학교를 설립을 했어요. 그리고 그 교장이 됐습니다. 그리고서 몇 년 지나서 그 2대 교장을 누구한테 물려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승만 박사한테 물려줬어요. 1913년 중앙학원 이름 바뀌면서 기숙학교 그 교장이 됩니다. 이 사람이 초대 대통령이 되는데 지대한 영향을 받은 기반이 여기서 온 거예요. 예, 여기서 와서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자, 이럴 때 1945년까지 하와이의 한인은 6,500명, 그 다음에 본토에는 3,000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미군 통치하는 그 시기, 그러니까 1964년 이전으로 미군정 통치하고 그 이전 사이에 6,000명 이상의 이민자들이 들어옵니다. 이때 주로 많이 들어온 게 국제결혼이에요. 이것은 피처 메리지, 사진 보고 결혼해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5천 명 이상의 전쟁 고아가 입양이 됩니다. 그 당시에 있어서 전체 한인들의 3분의 2가 다 이 입양인이나 이 픽처메이즈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들어온 분들이 있으면은 어떻게 왔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마음 아파하니까. 예. 자, 새로운 이민 분배 시스템이 1965년에 미국에 다시 변화가 만들어지면서 1990년까지 요 사이에 이민자들의 특징은 지금 현재 정착한 한인 이민자들의 9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때 들어온 사람들이. 자, 이때 들어온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농업 중심 국가에서 산업화가 되면서 이제 막 기술이 발전하는데 문제는 노동력이 일자리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기술을 잘 아는 사람들을 채용하려고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 일자리가 필요하고 그래서 아예 이민을 가서 미국에서 돈을 벌어야겠다 이 생각을 해서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또 하나는 고등교육에 대한 열망. 그래서 그때 1990년 이전에 막 입학 정원제 뭐 그래가지고 막 힘들었잖아요. 경쟁력 엄청나게 심하고 그랬거든요.
1: 아니요.
0: 네, 마트에서 모르신가? 아, 어쨌든 근데 지금은요 몇 년 안에 이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이랑 대학 정원이랑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의 일자리를 많이 놓치게 된다는 상황이 되죠. 교수직들 막 잘리게 되는 상황이 오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1988년 전후로 미국이 경제 불황을 겪게 되면서 한국의 삼성이 막 발전하고 현대가 발전하면서 역이민이 증가하게 됩니다. 다시 한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이럴 때 한국 기회들이 막 발전하게 되는데 이 발전하게 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이민자들의 끊임없는 기본 욕구들을 도와줘요. 오면은 막 이삿짐도 날라져, 아파트도 막 구해줘, 차도 구해줘, 막 이래가지고 막 그죠? 때로 막 직장까지 막 알아봐주고 막 그래가지고 예, 막 기본 살아갈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주고 막 개인 후원도 해주고 막 격려도 많이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 이민교회가 성장하는데요. 2000년 전으로 52%의 한인 이민자들 중에 52%가 이미 한국에서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북미 전체 캐나다와 미국을 포함하면은 77%의 한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에 들어와서. 예? 그리고 LA는 그 당시에 83.5%가 다 교회를 다닌대요. 그 다음에 시카고는 78.3%가 교회를 다니니까 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 꼭 교회를 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예? 여기서 이제 한국 전통도 또 맛볼 수 있고 맛있는 뭐 먹을 것도 교회에서 주니까 또 보고 이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한국은 교회랑 같이 갔어요. 역시. 그죠? 근데 우리는 학교가 없잖아요. 그게 우리가 취약점이에요. 시스템을 이용해야 되는데 한국은 교회랑 같이 갔습니다. 자, 1.5세와 2세들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1.5세와 2세는 1.7 밀리온 2012년 네. 이것은 1.09 밀리온 2000년대에 비해서 40%가 증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1.5세와 2세는 계속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미국에서. 이분들의 특징은 이중언어, 이중문화가 가능한 분입니다. 거의 퍼펙트하다시피 한 분들이 많죠. 노력하기에 따라서. 근데 어쨌든 이중문화가 뭔지 알고 이중언어가 뭔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유동성이 잦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3년마다 일하는 회사 옮기고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다만 그러나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인종적인 공동체가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타인종이랑 막 같이 어울리면서 이렇게 퍼져나가기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한인 혹은 아시아인 이렇게 어울리는 정도지 그걸 넘어서기가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그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특징만 얘기하자 보면 실제 미국 문화에 자꾸 동화돼 갑니다. Assimilation, Americanization에 동화돼 가는데 그에 따라서 또 반대적으로 한국 문화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미국 문화에 대해서 약간 저항적인 부분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 세대보다 훨씬 미국 문화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잘 알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타인종들과 같이 깊이 있게 어울리기는 상당히 어려워한다는 겁니다. 특히 1.5세대. 자, 1.5세와 2세의 차이는 그렇습니다. 2세는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메리칸 시리즌입니다. 그죠? 근데 1.5세는요, 아메리칸 시리즌이 아니고 그린카드도 받아야 되고 시리즌십을 받기 위해서 너는 한국인이다 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어쨌든 그걸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국인이라는 생각을 해요. 난 한국인이었구나. 그러니까 1.5세가 더 힘들어요. 어떤 면에 있어서. 제가 일본에 있는 일본인 자매를 이제 친하게 지내고 일본인이세인데 너 일본 사람한테 너 뭐라고 소개하냐? 그랬더니 I'm American 그러더라고요. 그럼 너 미국 친구들한테 너 뭐라고 소개하냐? I'm Japanese. 그런 거예요. 자,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정체성이 헷갈려요, 필요에 따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미국에 좀 더 기울어져 있습니다. 근데 1.5세는 자기가 미국에 와서 이 지내는 동안에 한국에 있던 그 경험들이 뚜렷하게 있기 때문에 이 사이가 굉장히 두 개가 아주 이게 다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상당히 갈등을 해요. 그러니까 1.5세가 더 힘들어, 2세보다. 예. 그러니까 이 두 사이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죠. 그렇죠? 두 문화 사이에서 방황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1: 스포츠 경기 볼 때 네. 국가 대항하면 네. 2세들은 혼란이 오거든요. 어, USA 이제 1.5세들은 혹시 코리아 그게 좀 하면 네. 되지 않나? 둘 다 cheer for both.
0: 오케이.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을 같이 사역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에서 자라서 성인이 되기 전에 미국에 도착을 했죠. 1.5세는 이중 문화의 언어 익숙합니다. 한국어도 쓸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뭐 듣고 알아듣고 하는 거 잘하죠. 말하는 거 쓰기도 하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언어 익숙하고 그다음에 미국 문화에 익숙해질수록 한국 문화, 한국 언어 부모들에 대해서 반대적인 성향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은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3: 능력의 이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과학의 힘을 더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하고 죄인이 자리에 있는 것을 더 즐겨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성경이 가르치는 삶을 거부하는 이 시대에서 돌아서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삶을 안내하고 있는 BBN 무료 성경대학에 지금 등록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대학 주소는 www.bbnbi.org입니다.

Bible Broadcasting Network,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